0: 6월 5일 금요일이죠. 환경의 생일인 환경의 날 첫 곡은요. 박기영 블루스카이 띄워드렸어요. 저는 살레쇼 김용은 은빛수녀입니다. 진짜 그러지 않나요? 날씨에 따라서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나요? 날씨가 주는 그 마음의 컨디션이 연결이 되는데요. 순간 최근에 종영한 모자무사에 나온 날씨를 만들어드립니다. 그 제목이 생각나는데요. 감정과 인간의 감정을 상징하는 날씨지만요. 상징뿐만이 아니라 날씨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감각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자연은 고맙고 또 고맙죠.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늘 내어주는 나무, 계절마다 찾아오는 꽃과 바람, 비, 정말 고마운 선물인데요. 당연한 게 아니죠. 정말 당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해마다 더 뜨거워지는 여름,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울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환경의 날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주변의 자연에게 고맙다, 고마워, 감사하는 마음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BBC 방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6월의 시, 이혜인님의 시를 보내주셨네요. 위안이님께서,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말을 걸어옵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사랑하는 이여, 이 아름다운 계절에 기쁨 한 송이 받으시고 내내 행복하소서. 또 이혜인 수녀님의 시를 읽다 보니까 이혜인 수녀님의 또 건강도 걱정되는 그런 오늘이긴 하네요. 아,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지금 이 시가 9시 6분 7분 되어가는데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3: 나비엔.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있을까? 어릴 때 기억하시나요? 여름에

명을에 소나기가 한바탕 지나가고 가을이면 하늘이 저렇게 높고 파랬는데 요즘은 그 계절들이 조금씩 낯설어지고 있습니다. 기후 교황이라고 불렸던 프란치스코 교황. 그분이 즉위 미사 첫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조물의 수호자, 서로를 지키고 이 땅을 함께 돌보는 사람들이 되자라고요. 그 말이 그때는 그냥 아름다운 다짐처럼 들렸지만요. 요즘에 들어서는 어쩐지 간절한 부탁처럼 들려옵니다. 2015년 교황은 찬미 바두소서라는 회칙을 발표하면서 신앙의 언어로 지구의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공동의 집인 지구가 곳곳에서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요.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가난한 이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화려한 국제회의장이 아니라 이름도 잘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홍수로 집을 잃고 가뭄으로 밭을 잃은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겪어온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지구를 정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정원을 어떻게 돌보고 있을까요? 2023년에도 교황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너지고 있으며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경고가 아니라 마치 오래된 친구가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이는 것처럼 들리는 건 어쩌면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저 바쁘다는 이유로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그 말들이 유난히 가까이 들려오는 날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이 아름다운 계절을 다음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건네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돈 맥클린 빈센트 2696님이 신청하셨어요. 북극의 빙하가 녹는다. 뭐 이런저런 환경에 대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죠. 사실 그래서 어쩐지 나중에 언젠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그러나 지금은요. 우리 모두 느끼고 있죠. 봄과 가을은 점점 짧아지고 여름은 길어지고 해마다 작년에도 이 정도로 더웠나?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교황으로 불리며 끊임없이 이 땅의 아픔을 이야기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들이 하나하나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지구를 돌보는 일은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을 돌보는 일이다. 이렇게 또 강조하신 말씀도 정말 그렇죠. 맞다 맞아. 정말 공감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로 우리 참전가자 여러분 오늘 환경의 날에 많은 여러분의 사연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성님께서 일회용 면도기, 종이컵, 물티슈 사용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물티슈. 아, 이거 썩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가능한 물티슈 쓰지 마시고 우리 손수건이나 수건으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회용 면도기도 마찬가지예요. 종이컵은 지금 많이 그래도 안 쓰는 것 같은데 저만의 생각일까요? 정말 일회용은 가능한 지향하는 게 좋겠죠. 오늘은 금요일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공감해보는 공감 100배. 어제는 환경의 날에 충분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6월 지금 초 6월이잖아요. 1년 2026년 절반 흘러가고 있어요. 절반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앞으로 절반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 나 1월 1일에 무슨 결심했지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그런 생각들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2026년 절반 가까이 흘러가면서 나의 성적표는 어떨까? A+, 아니면 F? 자신에게 이 반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점수를 주고 싶은지 생각하시면서 공감 100배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분 가운데 선물도 드릴게요. 100원의 이름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올려주세요. 예, 6월 반은 2026년 반은 지났지만 또 우리는 늘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가오의 시작 4340님이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시작 가오였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성함, 주소까지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샵 1053으로 성함, 주소까지 보내주시면 7월부터 보내드릴게요. 아, 이 주간의 문화의 선물이죠. 국내 최초 프란치스코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전시입니다. 세계적인 거장 고야가 던지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 스페인의 거장 고야,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글머리 고야 하시고 샵1053 성함 꼭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선물 있습니다. 피아노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피아노 배우는 자녀들과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지은, 윤정은, 장소연 등 음악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피아니스트가 자그마치 10명이나 10명의 열정적인 듀오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스페셜 콘서트. 피아노 듀오와 함께하는 유럽 음악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하니까요. 6월 13일 토요일 낮 2시고요.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 글머리 콘서트 성함 샵 1053에 남겨주시면요. 당첨자 5분에게 1인 2매씩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금요일은 공감 100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6월이잖아요. 6월. 아, 6개월 동안. 1월 1일 혹시 2020년 1월 1일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자신에게 어떤 점수를 주고 싶은지 생각하시면서 추억의 노래 두 곡 듣고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억의 노래는요, 9450님이 신청하신 정태춘 촛불, 최윤철님이 신청하신 윤태규 너 때문에 살고 싶었어 두 곡 들으시고요. 오늘의 공감 100배 만나볼게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손뼉 장단치며 무릎 장단치며 공감하게 하는 공감 백배. 아, 벌써 6월입니다. 1월 1일 새벽에 마음속으로 뭔가 결심했던 그 순간 기억나시나요? 오늘의 공감 백배 주제는 나의 2026년 절반의 성적표는 네모다. 나의 2026년 절반의 성적표는 네모다. 나의 2026년 중간보고서들 작성해주세요. 당첨자분에게 선물 드립니다. 100원 이름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공감해보는 공감백배. 오늘의 주제는요. 나의 2026년 절반의 성적표는 네모다. 오늘의 주제 나의 절반의 성적표. 이제 하나의 딱 절반이 6월의 첫 주를 보내면서 나의 올 한 해 절반 성적표 결산들 해주세요. 6개월 전에 나 그 희망에 가득했던 그 눈빛 기억나시나요? 잘 달려오고 계신 분들 지금은 뿌듯하게 중간보고서 제출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글쎄요. 전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열심히 버티고 살아났잖아요. 나의 성적표는 버텨냈다. 어떤 분은 나의 성적표는 계획은 A뿔 실천은 F 그럴 수도 있고요. 나의 성적표는 작년에 나보다 낫다입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아, 우리 참전가지 여러분, 나의 성적표는 어떨까요? 아, 어떤 분은 나의 성적표는 드디어 첫 발을 뗐다 뭐 이런 거 있고 있고, 혹시 이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성적표 지금 나눠주세요. 잘하신 건 계속 하시면 되고요. 자랑 좀 해주세요. 들어오셔서. 그리고 아, 흐지부지 됐다 하는 것들은 함께 나누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되죠. 오늘 다시 운동화 끈 한번 메워보죠. 나의 2026년 절반의 성적표는 네모다. 네복한 채워주세요. 100원 이름 문자 샵 1054 빵톡으로도 기다립니다. 올해는 다시 감사노트를 써보기로 했는데 유유 실천을 못했어요. 4340님 계획은 A뿔 실천은 B입니까 C입니까 어느 정도 실천하셨는지요. 1656님께서는요 저희 2026년 하반기부터는요 연락이 단절된 사람들과 다시 소통하려고 해요. 아, 상반기는 소통하기였는데 아마 잘 안 됐나 보죠. 지난 6개월 동안 성당에 가다가 안 가다 했는데 주일에 안 빠지고 나가게 됐어요. 이 성적표는 좋은 것 같고요. 성당에 나가는 성적표는 좋고 단절된 사람들과 소통하는 성적표는 별로지만 다시 6개월 남았으니까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절반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의 계획표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나는 잘 지켰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서 하는 밴드 잘 지내니 좀 어떠니?

좋아서 하는 밴드 잘 지내니 좀 어떠니? 김광석 이등병의 편지. 저희 상반기는 빵점이에요. 다시 시작입니다. 해서 이등병의 편지 이제 다시 시작이다. 박유찬님에게 들려드렸어요. 빵점이라니요. 빵점. 아, 자신에게 너무 박한 거 아니에요? 오늘 공감백배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맞다마자 그래 바로 내 이야기야. 공감백배 해보는 시간. 어느새 한 해의 절반이 6월에 들어섰잖아요. 또 한 주가 지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핑크빛 기대감으로 시작했던 2026년 붉은 말의 해. 적토마의 열정과 추진력으로 잘 달려오고 계신지 아니면 너무 힘들다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나의 올 한 해 절반의 성적표는 네모다. 네모 상자들 채워주세요. 잘하셨으면 자랑해 주시고요. 아우 너무너무 별로예요. 별로 하신 분들은 또 우리가 용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대로 다시 한번 시작하면 되잖아요. 100원의 문자 샵 1054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아, 나의 성적표는 뭐 작년에 나보다 낫다일 수도 있고 첫 발을 뗐다, 버텨냈다 그런 여러 가지 성적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점수가 아니래도 뭐 올해는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도 있을 것 같고요. 건강 수치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은 100점이겠죠. 그러나 굳이 점수는 아니고 그냥 아, 나의 돌아보면서 6개월간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650님은 계절의 경이로움에 감사드리며 지나간 날은 뒤로 하고 앞으로는 가까이에 있는 분들에게 더 신경 쓰려고 해요 라는 또 생각도 해보시는 것 같아요. 성적표 하면 성적표가 아니라 이런 결심들도 중요하죠. 7332님 저의 성적표는 50점이에요. 아,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예요.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손에 마비, 환청, 심한 경련, 말도 안 나오고 의사소통 불가, 밥 숟가락도 못 들어 간호사들이 밥을 먹여주고 정말 이대로 장애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중환자실에서만 17일간 보내고 일반실로 옮겨왔어요. 저를 위해서 신부님과 전신자들의 기도 덕분에 정말 좋아졌고요. 성당에도 전보다 훨씬 더 잘 다니고 있고 힘은 들지만 그럭저럭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근데 4월 20일에 뇌출혈이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 7332님 글을 써서 보내신 거죠, 직접. 우와, 그러면 완전 정상으로 돌아오신 거잖아요. 글도 너무 잘 쓰셨고. 뇌출혈이 온 게 0점이라고 하셨는데 아니요. 그리고 성적표로 50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130점 주고 싶어요. 아니 150점, 200점. 저도 주변에 뇌출혈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봐서 아는데요. 7332님 이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이고요. 200점수로 매길 수 없어요. 7332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본인이 또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정말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7332님 정말 잘 해냈고 애쓰셨습니다. 권진원 살다 보면 들려드릴게요.

이제 관진은 살다 보면, 아, 노래 가사가 너무 좋은데요. 살다 보면 괜시리 외로운 날도 있고,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어딘가 떠나고 싶고, 그렇지만 오늘 마음껏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노래 가사, 우리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이 반년, 6개월, 6월이잖아요. 절반을 돌아서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1월에 결심한 그것 잘 되고 있나?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어요. 사실은 결심을 할 때는 화려하게, 요란하게 하지만요. 어느 순간에 서서히 잊고 옛날 그 루틴, 옛날 그 습관대로 사는 그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긴 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참조가족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점수를 박하게 주는 것 같아요. 0점이니 F니 막 이러시는데, 아,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결과 앞에 이렇게 숫자를 매기는 게 익숙해요. 통계, 점수.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는 인생, 이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런 모든 것들은 숫자로 전환할 수 없죠.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 묵묵히 견뎌내는 시간, 버티는 시간, 이런 건 점수가 아니죠. 그저 열심히 애쓰고 있다. 애쓰고 있어. 그러니까 자신에게 너무나 박하게 말고 좀 따뜻한 평가를 주면 어때요? 세상도 우리에게 점수를 주려고 하는데 나도 나 자신에게 점수를 매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완벽한 성적표는 아니래도 1월에 결심이 후지부지 됐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6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그렇게 행복한 딱 좋은 하루면 어떨까요? 내년 2월, 1월에는요, 2026년, 나 정말 괜찮게 살았어, 이런 점수 들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8823님이 저는 F생이에요. A+는 언제나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점수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애쓰셨고 잘 버텨냈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신청곡 바비킴의 고래 꿈 신청하셨는데,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우리 모두 꿈을 꾸는 사람이죠. 오늘 하루도 그런 꿈꾸는 좋은 행복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저는 또 내일 주말 아침 테마가 있는 주말 힐링 음악 여행으로 기다립니다. 끝곡 바비킴 고래 꿈 들으면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뚝하면 아빠가 함사 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4: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고민이 길어지면 기회조차 놓치게 된다는 말이 있죠. 후회 없는 삶의 비결은 완벽한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미루지 않는 데 있다고도 하는데요. 돌이켜보면 지금의 우리는 수많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잘못된 결정이나 하지 않은 선택 때문에 후회하고 자책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망설임보다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더 큰 기쁨을 가져다주기도 하는데요. 그 믿음으로 오늘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파르티타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6A 3악장 가보트 앙 론도 론도풍의 가보트 폴 오데트의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파르티타 2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6A 3악장 가보탕 롱도 롱도풍의 가보트 류트니스트 류트 연주의 폴 오데트의 연주로 6월 5일 금요일 아침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1부 열어드렸습니다. 자, 강동수 씨 오셨고요. 황순자 씨 안녕하세요. 유클 주말을 기대하며 즐기는 금요일 오늘도 산뜻하게 시작하는 시간 함께하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자, 점심 먹으러 온 외가리 오늘도 유클과 함께 김양희 씨. 오늘 외가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안경근 씨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으로 금요일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이틀 일하고 다시 주말을 맞습니다. 참 좋네요. 내일은 음력으로 제 생일입니다. 어우, 축하드립니다. 어느새 73년을 잘 살아왔습니다. 이야, 진짜 가끔 그 공연장에서 뵈면 아주 건장하시던데 참 운동도 많이 하시고 참 좋습니다. 안경근 씨. 남은 인생은 덤처럼 즐기며 살아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오일 휘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프란시스 로페스의 라벨 드 까디스, 까디스의 아름다운 아가씨들 오페레타 가운데 바로 이 타이틀곡 라벨 드 까디스, 까디스의 아름다운 아가씨 듣겠습니다.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이반 카사르가 지휘한 파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치카 치카 치카가 이 아가씨라는 뜻이잖아요. 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이빨 닦을 때 아이들한테 치카 치카 하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자 프란시스 로페스의 라벨드 가디스, 가디스의 아름다운 아가씨 치카 치카 치카, 그 스페인어로 아가씨였습니다.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이반 카사르가 지휘한 파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즐거운 곡 함께 감상해봤습니다. 어느새 6월도 일주일이 지나가네요. 시간이 참 빠른 듯해요. 더군다나 유클 듣고 있자면, 정수란 씨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유클이 시간을 재촉하나요? 자 이재진 씨, 반 모임 준비하면 들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모임 잘하세요. 자 그리고 이양선 씨 안녕하세요. 유클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로 공기가 상쾌해서 또 좋아서 산책하며 유클에 인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서늘하고 선선한 날씨가 펼쳐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예수의 전당 월드스타 시리즈 르콩소르, 전 세계를 열광시킨 바로크 앙상블 르콩소르의 첫 내한 무대가 6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수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자 이 레퍼토리들이 아주 또 바로크의 명곡들을 연주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특히 바이올리스트 테오팀 랑루아 드 스와르트가 아주 명 또 아티스트로 요즘 인기를 끌고 있죠. 유럽 바로크 음악계의 신선한 돌풍을 일으킨 젊고 감각적인 프랑크 바로크 앙상블 르콩소르의 첫 내한 공연이고요. 바로크의 찬란한 거장 헨리 퍼셀, 니콜라 마테이스, 안토니오 비발디의 걸작, 또 국내에서 점처럼 만나기 어려웠던 주세페 마리아 달라바코, 장 필립 라모, 미셸 피뇰레 드 몽테클레르의 작품까지 한자리에서 펼쳐집니다. 깊이를 간직한 선율, 눈부시게 빛나는 화성, 섬세함과 열정이 교차하는 특별한 밤을 만들어드립니다. 르콩소르의 공연, 이 쿼텟의 공연 모두 다섯 분께 주장시켜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비 판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 92, 3악장 프레스토, 트리오 그리고 트리오 1, 2 아사이 메노 프레스토로 이어집니다. 기릴 페트렌코가 지휘한 베를리너 필라모니카 연주입니다.

루트비 반 베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 92 3악장 프레스토 트리오 프리모 운트 이 세콘드 아사이 메노 프레스토 키릴 페트렌코가 지휘한 베를리너 필하모니카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번 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서 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 알려드립니다. 국립오페라단의 2016년 정기공연 벤자민 브리튼의 오페라 첫 그의 대작 피터 그라임스 영국 오페라 역사 헨리 퍼셀의 니데와 에네아스를 뒤를 잇는 250년 만에 대걸작이 나오게 되고 이 초연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았던 피터 그라임스 오해와 소문이 만든 비극, 인간 심리를 꿰뚫는 문제작, 브리튼 음악과 강렬한 서사가 만난 스릴러 오페라입니다. 혐오와 배제의 시대에 오페라의 동시대적 메시지를 담았고요. 6월 18일 목요일부터 6월 21일 일요일까지 평일은 저녁 7시, 주말은 오후 3시 예술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자, 현대 영어 오페라로 또 이 국내 제작은 초연인데 자, 로얄 오페라단이 1979년에 한국에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곡을 초연한 바 있고 그 당시에 아주 명테너 존 비커스가 노래를 한 바 있습니다. 지휘는 알렉산더 조엘, 빌리 조엘의 동생 그리고 이 죽음의 도시를 연출했던 줄리앙 샤바가 또 연출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드리는 선물은 6월 19일 금요일 오후 7시인데요. 피터 그라임스의 테너 김재석, 엘렌 오퍼드의 소프라노 오예은, 볼스로드 선장 역의 바리톤 이동환, 언티 역의 메소 소프라노 김효나 등등이 함께하게 되는 이 작품 여러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섯 분께 두 장씩 해서 10장 준비해놓고 있을 테니까요.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더운 때에 아주 더 서늘한 이 기운을 함께 만나실 수 있는 북해 찬 공기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합창과 또 솔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칼 마리아 폰 베버의 피아노 협주곡 1번 C장조 작품 11 1악장 알레그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피아노의 피터 루에젤 그리고 헤베트 블롬슈테트가 지휘한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카를 마리아 폰 베버의 피아노 협주곡 1번 C장조 작품 11 1악장 알레그로 들으셨습니다. 피아노의 피터 루이젤, 헤베트 블롬슈테트가 지휘한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헤베트 블롬슈테트는 언제나 응원하게 됩니다. 지금 98세에 지휘자고 NHK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또 명예 지휘자로 금년에도 또 일본에 몇 번 온다는데 와 98세 연세에 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는 거 정말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 없죠. 대단하다는 생각만 계속 듭니다. 자,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항구 주인공은 작곡가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파블로 데 사라사테입니다.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연주 스타일은 20세기 바이올린 연주법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야샤 하이페츠와 프리츠 크라이슬러 같은 명 바이올리니스트들 역시 사라사테의 예술 세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지죠. 그는 1908년 9월 20일 프랑스 비아리츠의 별장에서 오랫동안 알아온 만성 기관지염으로 64살의 생을 마감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음악과 정신은 지금도 여러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사테는 평생 여러 대의 바이올린을 사용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악기는 스페인 여왕 이자벨라 2세가 선물한 1724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인데요. 그는 이 악기를 각별히 아끼며 평생 자신의 연주에 사용합니다. 세상을 떠난 후엔 그가 남긴 유언에 따라 이 바이올린은 파리 음악박물관에 기증됐고 현재에도 사라사테의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름으로 보존되고 있죠. 또한 그는 고향 스페인의 음악 발전을 위해 뜻깊은 유산도 남겼는데요. 마드리드 음악원의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개최를 위한 기금을 기부했고 이를 바탕으로 1952년부터 국제 사라사테 바이올린 콩쿠르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콩쿠르는 지금도 세계 각국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을 발굴하며 사라사테의 이름과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로만사 안달루사 작품 22의 1번, 바이올린의 핸드 쉐링, 그리고 피아노의 Glowed My Laurels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파블로 데 사라사테를 지고인엘 바이젠의 작곡가로 기억합니다. 바이올린 협주곡을 남기지 않았던 탓에 작곡가 사라사테의 이름은 연주자 사라사테의 명성에 가려진 면도 있죠. 하지만 그가 남긴 50여 곡의 바이올린 소품에는 그만의 개성과 예술 세계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 음악 특유의 역동적인 리듬과 플라멩코를 연상시키는 정렬적인 선율, 그리고 이국적인 색채는 사라사테 음악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꼽히는데요. 그는 고향 스페인의 민속적 정서와 감각을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통해 세련된 예술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또 전통의 뿌리를 두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더해 탄생시킨 그의 음악은 한 세기가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도 세계 곳곳의 연주회장에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바이올린이 지닌 화려한 기교와 노래하는 아름다움, 그리고 스페인의 뜨거운 열정을 들려준 사라사테. 그가 남긴 선율은 오늘도 많은 연주자의 손끝에서 살아나 청중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술가의 항구에서 만나는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마지막 곡, 바로 지고이너 바이젠, 집시의 선율, 작품 20, 바이올린의 안네 조피 무터,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짧지만 강렬한 이 파블로 데 사라사테 지거인의 바이젠 집시의 선율 아주 그 느리고 천천히 이끌어올리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을 흥분시키죠. 이 집시 음악의 특징이 이곳에 아주 잘 들어있는데요. 그러다가 아주 빨라지면서 집시들의 그 열정과 또 광기가 함께 드러나는 지거인의 바이젠 집시의 선율 작품 20 바이올린의 안네 조피 무터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한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셨고요. 그에 앞서서 역시 파블로 데 사라사테의 로망사 안달루사 안달루시아 로망스 작품 22의 1번 바이올린의 헨릭 쉐링 그리고 피아노의 클로드 마이오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예술가의 항구에서 이제 파블로 데 사라사테하고는 또 작별의 인사를 나눠야겠네요. 자, 여기 8515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피터 그라임스 공연 신청합니다. 아들이 신약 개발 연구하느라 쉬는 시간이 많이 없네요. 제 친구도 신약 개발하는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힐링되는 좋은 시간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함 잘 보내주셔서 티켓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와, 로베르트 슈만의 드라이 로망센 세계의 로망스 작품 28 2번입니다. F샵 장조 피아니스트 마리아 주앙 비르스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동서.
2: 신부님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3: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Richard A. Whiting의 Louis, 색소폰의 Lester Young, Teddy Wilson 콰르텟이 연주했습니다. 이 Lester Young은 정말 창조적인 인물이었는데요. 별명이 President of Tenor Saxophone. 와, 테너 색소폰의 대통령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던 좀 멋진 아티스트였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레노체 디 피가로, 피가로의 결혼, 케일 번호 492, 그 중에서 편지의 이중창, 술라리아, 게 수아베 제피레토,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자, 소프라노 잔나 롤란디, 그리고 소프라노 펠리시티 로트가 함께 합니다. 잔나 롤란디가 수잔나, 펠리시티 로트가 백작부인이죠. 베르나르 하이팅크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겨레의 결혼 켈브노 492 그 중에서 술라리아 게서베지 피레토 편지의 이중창 산들바람에 산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데이트하자 거짓 편지를 이렇게 보내는 장면이었죠. 정자 밑에서 소프라노 잔나 롤란디, 수잔나, 소프라노 펠리시티 로트, 백작 부인 콘테사, 베나드 하이팅크가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또 오페레타 작곡가 자크 오펜바흐 인트로덕시온 브리에르 에 볼레로 이 작품 오펜바흐가 또 역시 또 첼리스트였잖아요.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이고요. 작품 22, 2악장 볼레로 알레그로 위보 연주됩니다. 첼로의 까뮤 도마 이 프랑스의 아주 젊은 아티스트로서 좀 각광받고 있죠. 그리고 알렉상드르 블로슈가 지휘한 오케스트르 나시오날 드 릴 연주로 감상합니다.

Jacques Offenbach의 인트로덕시옹 브리엘 에 볼레로, 이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 서주 첼로 오케스트라를 위한 기원과 볼레로, 이 작품이죠. 그 중에서 두 번째 곡 볼레로, 알레그로 비보, 좀 생기 있게 들었습니다. 자, 첼리스트 까뮤 토마 그리고 알렉산드르 블로슈가 지휘한 릴 국립관현악단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은 보다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시간입니다. 퀴즈 카페,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려주세요. 퀴즈 카페, 정답은 샵 1053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답은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센스만 있으면 정답으로 인정해드릴게요. 커피 선물이 기다리는 퀴즈 카페에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5초 후에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1년 4계절 가운데 가장 뜨거운 계절입니다. 강한 햇살과 높은 기온,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가 특징이고요. 학생들에게는 방학의 추억을, 직장인들에게는 휴가의 설렘을 안겨주죠. 이것을 제목으로 삼은 음악도 장르를 가리지 않고 참 많은데요. 이것 홀리데이는 가수 클리프 리차드와 그의 밴드 The Shadows가 발표한 대표적인 히트곡이자 같은 제목의 영화 주제가고요. 17살의 멘델스존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 이것 밤의 꿈에서 영감을 받아서 부수음악을 작곡합니다. 또 비발디는 사계 가운데 이 계절을 천둥과 번개, 폭풍우의 음악으로 그려냈고요. 막스 리히터 역시 비발디의 이 곡을 새롭게 해석해 recomposed, 현대적인 감각으로 다시 들려주죠.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에서도 떠나간 연인을 떠올리는 노래, 12곡 맑게 갠 이것 아침에가 등장하는데요. 뜨거운 태양과 푸른 바다, 그리고 길고 긴 낮이 떠오르는 이 계절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정답은 주간식입니다. 여러분이 정답 보내시는 동안 관련된 네 곡의 음악이 이어집니다. 브루스 웰치의 이것 할리데이, 보컬의 클리프 리차드고요.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펠릭스 멘델스존의 작품 Ein Sommernachtstraum, 한 요것 밤의 꿈, 작품 60일 가운데 이 곡 스케르초 듣겠습니다. 파블로 에라스카 사도가 지휘한 프라이부르크 바록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이어서 막스 리히터의 이 비발디 사계에 의한 이것 사막장 Recomposed by Max Richter, 바이올린의 다니엘 호프, 안드레아 드 리더가 지휘한 콘체르트하우스 감모오케스터 베를린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그리고 로베르트 슈만의 딕터 리베 시인의 사랑, 작품 48 가운데서 12곡이죠. Am Leuten den Sommer morgen, 맑게 갠 이것 아침에, 테너 프리츠 분들리히, 피아노의 후베르트 기젠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주간식입니다. 뜨거운 태양과 푸른 바다, 그리고 길고 긴 낮이 떠오르는 이 계절은 무엇일까요? 이왕이면 정답 보내주실 때 지금 어디에서 뭐하는 중인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또 유클에 한 번도 참여 안 해봤다 하는 분들은 당첨 가능성이 쭉쭉 올라가니까 알려주시고요. 이 시간 커피 원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음악 듣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딕터 리베 작품 48에 다른 곡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듣도록 하겠고요. 자, 막스 리히터의 비발디 4개 가운데서 여름 3 3악장 Recomposed by Max Richter, 바이올린 다니엘 호프, 안드레 드리더, 콘체르트하우스 감모케스터 베를린의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또 이 펠릭스 멘데스의 Ein Sommer Nachtstraum, 이 여름 한 여름 밤의 꿈, 그 중에서 작품 61 2악장 스케르초 들으셨는데요. 지휘는 파블로 에라스카사도, 그리고 파블로 이 에라스카사도가 지휘한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고, 브루스 웰치의 서머 홀리데이, 보컬의 클리프 리차드, 오래간만에 또 들으실 수 있었던 영화, 영국 영화의 이제 주제곡 함께 또 감상하셨습니다. 자, 6469 쓰시던 분 정답 여름이요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5284 이것은 썸머, 즉 여름입니다. 주간식이라 매우 어렵군요. 지금 최상의 날씨입니다. 살랑 바람 불고 기온은 최적입니다. 마냥 정원 의자에 붙박혀 있고 싶네요. 유클 들으면서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좋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커피까지 한 잔 딱 하시면 최고의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축하드리고요. 1913 여름이죠. 선선하게 부는 바람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유클 듣고 있어요. 점심 먹고 유클 끝나고 약속이 있어 나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오늘 좋은 만남 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유영훈 씨가 까뮤또마 작년에 운 좋게 유클 초대에 당첨되어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공연에 갔었는데 1부에 자기 연주 끝내고 2부에는 관객석에 슬쩍 들어와서 국심의 교향곡 연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앙코르 전에 슬쩍 자리 뜨더군요. 제가 앉은 옆 자리에 까뮤토마가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유, 저는 이런 분들 참 좋아합니다. 예브게니 키신도 자기 거 협연한 다음에 탁 오니까 뭐 청중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자, 이상윤 씨는 비가 이제 안 옵니다. 파란 하늘에 바람이 살살 되는군요. 살살 된다, 바람이. 아, 좋은 표현인데요. 좋은 날씨입니다. 자, 그리고 엄계선 씨가 내일 현충일이어서 비목 불렀어요. 신청곡으로 올려봅니다. 오늘따라 슬픈 가사가 많아서 목이 메어 제대로 부르지 못했네요. 합창단 말씀이죠. 푸른 하늘에 두둥실 흐르는 구름 따라 어디론가 가고 싶습니다. 여의도 볼일 보고 색강에나 가볼까 합니다. 행복한 날 되셔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행복한 날 기원해 주신 엄계선 씨 감사드리고요. 좀 전에 슈만의 시인의 사랑 중에서 15번째 곡 아우스 알텐 메르켄 윙트 에스 옛 이야기의 나라에서 들었는데요. 오늘의 정답 여름과 관련된 곡 제가 소개해드린 12번째 곡 I'm Loiten den Sommermorgen 맑게 갠 여름 아침에 테너 프리츠 분들리 그리고 피아노 후베트 기젠의 연주로 다시 듣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딕터 립의 시인의 사랑 작품 48 가운데서 이 떠나간 연인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12곡 I'm Leuten den Sommer Morgen 맑게 갠 여름 아침에 자 이렇게 참 아름다운 곡 함께 또 들었습니다. 테너 프리츠 분델리히 그리고 피아노의 후베르트 기젠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자, 8503 백장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무 낭만적이네요. 더위 따위는 감히 근접도 못하고 당장 물러나야겠어요. 푸른 바다를 가르는 눈부신 하얀 파도 생각만 해도 흥겨움에 둠칫둠칫 몸을 맡겨봅니다. 이 브루스 웰치의 아까 Summer Holiday 클리프 리차드 듣고 올리신 거 아닌가요? 이 기분으로 쭉 오늘도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맞이해야겠어요.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5465 쓰시는 분 오늘 아침에는 선선해서 무더운 여름보다는 선선한 바람 불어오는 초여름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날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오후 되면서 기온이 여느 때처럼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육글 들으면서 마음 단디 먹겠습니다.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자, 알렉산드르 글라즈노프도 역시 그 브레멘나고다 이 차이콥스키와 똑같은 제목의 사계를 썼습니다. 작품 67 가운데 세 번째 곡이 서머 여름인데요. 리에터라고 하죠. 러시아어로는. 근데 이 곡을 또 발레로 이렇게 만들어서 단막 발레로 또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오늘은 블라지미르 아슈케나지가 주의한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이거 들으시면서 오늘 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또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토요일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내일 또 현충일날 여러분 만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4번, 주의 성심 홀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뉴스 사상계 미디어 제공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봉쇄 사태가 공권력 투입으로 약 35시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대학가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5선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3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면서 가장 먼저 안전 문제를 챙겼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둑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0: 첫 5선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3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면서 가장 먼저 안전 문제를 챙겼습니다. 가톨릭교회가 주목하는 오 시장 정책 가운데 하나인 약자와의 동행 정책도 확대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준비를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할 전망입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표 상황실에서 승리 소감을 전하고 걸어서 서울시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 시장이 곧바로 직무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챙긴 건 안전입니다. 여름철 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시민들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일상에 몰입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계획을 세워달라고 지시했습니다.
3: 시장입니다. 복귀 후에 첫 회의를 여름철 안전대책 점검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당선 일성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안전을 제일 먼저 챙기겠다.
2: 오 시장의 향후 4년 목표는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입니다. 특히 가톨릭교회는 오 시장 정책 가운데 약자와의 동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 자립과 기회 제공까지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디딤돌 소득 2.0은 소득 지원에서 자산 형성까지 돕는 정책으로 1,000가구를 선발해 지원합니다. 서울시 돌봄 교육 일자리 보건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돌봄 가구를 위한 간병 바우처 최대 720만 원, 양육과 간병을 동시에 해야 하는 가구에 대한 통합 지원 정책도 있습니다.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는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종합대책과 위기 중장년 발굴 지원 정책입니다. 노숙인 쪽방 주민 다시서기 프로젝트도 약자와의 동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 시장은 식사를 지원하는 동행식당, 생필품을 지원하는 온기창고, 자활 일자리와 연계된 동행스토어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3: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쪽방촌의 에어컨은 제대로 돌아가는지, 홀로 계신 어르신들한테는 안부 연락이 제대로 닿고 있는지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챙겨서
2: 이 같은 정책들은 약자 동행 지수를 통해 점검해 지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오 시장은 또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규모 외국인이 서울을 찾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철저히 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더위 속에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특히 안전 문제는 더 꼼꼼하게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4: 저는 이 브랜드 이미지라고 하는 것에 경제 효과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편인데요. 서울시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단기간에 극대화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 오 시장은 2023년 WID 개최지가 서울로 정해졌을 때부터 챙겼을 만큼 2027 서울 WID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간 WID를 준비해온 서울시 문화본부의 계획도 큰 변동 없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0: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봉쇄 사태가 공권력 투입으로 약 35시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7시 50분쯤부터 시위대에 자진해산을 요구하는 안내방송을 실시한 데 이어 오전 8시 10분쯤부터는 시위대에 대한 이격 조치를 벌였습니다. 오늘 시위대 해산에는 경찰 기동대 18개 부대 등 약 1,000명의 경력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해당 투표함에는 약 2,000명의 투표 결과가 담겼습니다. 투표소 봉쇄로 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 송파구청장 등의 당선증 교부와 확정 절차가 미뤄져 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오늘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여당은 즉시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고의라면 책임질 사람들이 생기고 시스템상 결함이면 조직 존속 여부를 다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하에 수사기관 일체에 대한 불신을 여당이 만들었다며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하자는 이야기가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전국총학생회협의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총협은 5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헌법기관의 직무유기로 규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총협은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한 표는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용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와 광장에 섰던 청년들의 실천 위에 세워진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이 어렵게 지켜온 참정권을 강탈한 것이라며 전국의 대학생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켜온 학생 자치의 이름으로 침묵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전총협은 책임자 문책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선거가 끝난 후 자신의 SNS에 저에게 주신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사퇴 요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어제 해단식에서 책임을 지는 지도부가 돼야 한다며 지도부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다 같이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소장파 김용태 의원도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실정이 클수록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합니다. 6.3 지방선거 기간 멈춰있던 국회를 재가동하는 것으로 여야가 주요 입법과제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을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으로,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부의장으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5: 매일신문 제공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순례 성모상이 내일까지 대구 대교구를 순례합니다. 어제 오후 파티마 순례 성모상이 대구 신암성당에 도착해 미사와 철야 조배가 이어졌고 오늘은 오전 10시 미사에 이어서 오후 3시, 저녁 7시 30분에 미사가 봉헌되고 내일 새벽 6시 30분에는 환송 미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내일 오전 11시에는 대구대교구 성모당에서 교구장 조환길 타데오 대주교 주례로 미사가 봉헌됩니다. 이번 순례는 1925년 스페인 폰테베드라에서 성모 마리아가 루치아 수녀에게 발현한 사건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한국본부는 첫 토요일 신심과 묵주기도의 의미를 되새기며 전 세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와 경북경찰청이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462명을 단속해 41명을 송치하고 378명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는 모두 100명이 단속됐으며 벽보 현수막 훼손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 선전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에서는 362명이 단속됐는데 금품수수가 168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은 오는 10월 2일까지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관으로 운영하고 모든 사건을 엄정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당선 담례나 대가성 금품 제공과 같은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남구 봉덕동 앞산 맨발 산책길에서 멧돼지가 목격됐습니다. 남구청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30분쯤 앞산 수덕사 인근 맨발 산책길에서 멧돼지 3마리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구청은 주민 안전을 위해서 일대를 중심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포획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플러스가 전국 37개 점포의 폐점을 결정한 가운데 대구 상인점과 경산, 포항, 죽도, 구미점 등 대구 경북 5개 점포도 영업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해당 점포에는 지점당 80명에서 100명 안팎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폐점 예정 점포에 책임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는 남대구, 수성, 성서, 칠곡점이, 경북에서는 경주, 문경, 안동, 영주점이 계속 영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제31회 환경의 날을 맞아 오는 7일 삼성 창조 캠퍼스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도시, 환경교육도시 대구를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과 환경실천 퍼포먼스를 비롯해 환경골든벨, 어린이 청소년 기후발언대, 환경미술대회, 아나바다 장터가 운영됩니다. 이 밖에도 고장난 우산과 소형가전을 무료로 수리해주는 수리수선소와 생존배낭 꾸리기 등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대구시는 환경의 날인 오늘부터 11일까지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하고 16개 기관과 함께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대구예술발전소에서는 이달 말부터 10월 11일까지 20세기 미술거장 샤갈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마르크 샤갈 꿈과 환상을 색채로 그리다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대구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샤갈 특별전으로 작가의 작품 세계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입체적으로 조명합니다. 특히 350점의 판화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해 그래픽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스테인드 글라스 영상과 체험형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형 전시로 기획했습니다. 한편 전시 개막에 앞서 오는 29일까지 입장권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후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23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27.2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6: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근화여자고등학교 김관호 리카르도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 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159일째 강경민의 빵집입니다. 2026년 6월 5일 금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을 아시나요? 나한테 100원이 있는데 내가 그 100원을 다 써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빌려야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한 해 동안 쓸 수 있는 물이나 공기 이런 생태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걸 다 쓰고 나서 더 쓰게 되는 시점을 지구 생태 용량 초과라고 합니다. 나라별이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을 따져보면요. 대체적으로 선진국일수록 빠른데요. 자, 우리나라 어느 상황일까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빠릅니다. 무려 4월 9일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 쓸 수 있는 생태 자원을 이미 다 소진하고 내년에 쓸 걸 빌려 쓰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늘 문을 열면서 첫 곡으로 꽃 성과 함께 들었는데요. 우리 성 바오롯달 수도회 또 수녀님들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기쁘게 하루를 또 이렇게 보내고 있는 빵집 주인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오늘이 환경의 날이라고 하죠. 이 시작하면서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인류가 한 해 동안 지구가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소진하는 시점이라고 하죠. 이 무언가 자정작용, 내가 이렇게 물에다가 무언가를 버렸을 때 물이 이렇게 저절로 흘러가고 깨끗해지는 그런 자정작용의 용량을 넘어서는 순간, 그 한계점을 넘게 되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요. 이 4월 9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이 지구가 올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을 모두 소진했다라고 하겠네요. 아, 정말 이 생태학적으로 보면 약간 적자 상태에 들어갔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올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생될 수 있는 자원을 다 소비를 해버려서 우리는 이제 내년의 자원들을 끌어다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제 우리가 2부 라디오 책방에서 박은지 시인과 함께 이 기후에 관련된 시집 여름 연루를 펼쳐보기도 했는데요. 이 지구촌 사람들이 우리 공동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를 지키는 일, 우리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불어나는 이 빚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생태적인 빚을 좀 줄여야 된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일회용품도 좀 덜 쓰고 음식도 남기지 말고 아나 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이 일상 속에서 좀 작은 즐거운 불편을 즐겨보는 것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길수록 우리 미래의 후손들 또 이 세대 간의 연대를 통해서 우리의 또 자녀의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이 소중한 지구를 잘 이어줘야 하겠죠.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내가 실천하고 있는 그런 불편한 행복 있으신가요?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저는 되도록 이제 차를 안 타고 걸어 다니려고 하고 차를 탈 일이 있으면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의지적으로 내가 꼭 지구를 아껴야겠다,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은 아니더라도 이제는 몸에 좀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아나바다, 내가 좀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 책상에 있는 수많은 책들부터 좀 같이 나누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 저의 책을 좀 나눠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지금 엿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

청취자분들의 그러한 의견들, 마음들 함께 나누면서 오늘 오픈 시간에 맞춰서 찾아와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또 살펴보겠습니다. 류채칠년님 오셨는데요. 용대 신부님 안녕하세요. 하늘은 맑고 흰 구름이 두둥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오후입니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여는 말씀, 이 지구 환경 생태 용량 초과를 들으니 정말 심각하네요.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는데 각자 삶의 자리에서 지구 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류채칠년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동안 지구 안 망해. 우리가 이제 그걸 물려줄 생각을 못하고, 그래 뭐 언젠가는 동나더라도 지금 내가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라고 좀 막 쓰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이제 저축을 하고 적금을 들고 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그런 투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 지구를 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적금 모으듯이 좀 이렇게 하고 우리 생태적인 빚을 좀 갚아주면 어떨까 싶네요. 3594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흐리던 하늘이 파랗게 변하니 마음도 밝아지는 것 같아요. 어제 방송에서 새는 착지를 잃었다라는 글귀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우리가 그 새처럼 착지를 잃을 것 같아 걱정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그 식구가 계속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이 새가 앉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 그 새에 앉을 자리에 자꾸만 어떤 개발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새의 자리를 뺏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날씨 이렇게 참 푸르고 맑은데, 제가 이제 해외에 여행을 갔을 때 그 도시에는 스모그가 좀 이렇게 껴있어가지고 하늘이 뿌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하늘, 맑은 물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맑은 하늘을 또 지켜주기 위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모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강경인의 빵집 이렇게 들으시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부님, 저는 이런 거 좀 나누고 좀 줄여봐야겠어요 라는 의견들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출석체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오늘도 우리 빵집 가족분들께서 강용민의 빵집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주고 계시는데요. 4023님께서 음식물 쓰레기 안 만들려고 싹싹 긁어먹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4023님 정말 이 잔반 안 남기는 것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음식물 쓰레기 그냥 앞에 나가서 집 앞에다가 통에 넣고 봉지에 넣고 버리면 되지만 내가 그 음식물 쓰레기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들 하게 되죠. 저도 일부러 이제 음식을 좀 먹고 준비를 할 때도 안 남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약간 그런 마인드였거든요. 묵다가 모지라는 것보다 낫다 약간 이런 마인드였는데 이제는 아 너무 많이 또 남으면 안 될 것 같다. 이게 처리하고 결국에 다 버리는 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4023님처럼 저도 오늘 점심 아주 싹싹 긁어 먹어보겠습니다. 2037님께서요. 용대 신부님, 저는 마트 갈 때 꼭 장바구니 들고 가고요. 종이는 이면지 사용을 해요. 세제도 옛날에는 왕창 넣어야 빨래가 잘 빨리는 듯 했지만 이 빨래가 변해서 세제를 반 스푼 넣고 세탁기 돌려요. 아재 커피 마실 때는 텀블러 가지고 다니는 건 조금 부족하네요. 아이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와 그래도 2037님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네요. 저도 이제 마트나 편의점 갈 때 에코백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에코백이 너무 많아서 에코백이 거의 한 5개, 6개 되거든요. 이 에코백을 구입하고 사느라고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긴 했는데 아 그래 에코백도 그만 사고 있는 거 잘 쓰자. 혹시 이제 뭐 마트에 가서 담아올 일 있으면 이 봉투 쓰지 말고 꼭 그렇게 장바구니 활용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한 가지 못하고 있는 거 있는데 설거지할 때 퐁퐁 그렇게 많이 짭니다. 이 세제 조금만 짜도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이 접시에 남는다는 것도 분명히 들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그 세제를 많이 짜야 깨끗하게 닦이는 것 같고 그 뽀득뽀득한 느낌 있잖아요. 뽀도독 뽀도독 하는 그 느낌이 좋아서 아직까지 세제 줄이기는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도 2037님처럼 열심히 한번 좀 줄여가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빵집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강용인의 빵집에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CPBC 라디오에서 또 더 좋은 마음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이용자 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라디오 들으시면서 신부님 이런 거는 참 좋았어요. 아 이런 거 좀 아쉬웠어요. 하는 여러분의 의견들 모두 담아주시고요. 관련된 내용 우리 CPBC 홈페이지에서 쉽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신신후신에서는 매일 요일별로 특별한 법 빵을 굽고 있죠. 금요일 2부에서는 아 이번 주말에 뭐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귀로 듣는 빵집 옆 성지순례를 떠나볼 예정입니다. 우리 신신후신 전속 순례지기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2부까지 쭉 함께 해주세요. 그럼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또 듣고 싶은 노래 보내주시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심플리시티의 웃어요.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난도란. 우리 빵집 가족분들의 오늘의 일상 함께 전해주세요. 라디오 빵집에서 맛있는 맞춤 선곡으로 여러분들께 선곡도 배송해 드릴게요. 실비아님께서, 신부님 노원구에서는요 플랜카드를 모아서 이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기도 했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또 좋은 방법이네요. 사실 이 플랜카드는 기간이 지나면 또 그거 다 수거해 가잖아요. 수거하고 결국엔 다 버리게 될 텐데 그 플랜카드 모아서 이렇게 장바구니 만들어서 주면 사람들도 잘 쓸 수 있고 플랜카드도 또 다른 역할을 맡게 되는 거겠죠.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 또 각 구에서 이런 또 환경을 살리기 위한 그런 아이디어들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춘희바라기님께서, 오늘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회에 맞아서 전국의 보니파시오 3-4명 가드신 모든 신부님들 축일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우리 또 보니파시오 축일 맞으신 모든 빵집 가족분들 또 신부님들 형제님들 진심으로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와, 저도 오늘 이제 오전에 10시 미사하고 왔는데요. 이 미사 때 함께 또 제가 알고 있는 보니파시오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미사 지향으로 또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오늘의 이 축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하송 한 곡 전해드릴게요. 하늘바라기에 사랑이 살아있네.

0: 주문하신 퀴즈가 나왔습니다.
1: 알아도 좋지만 몰라도 그만. 그래서 만만한 오늘의 만만한 퀴즈 문제입니다. 이 건강한 지구 생태계가 되기 위해서는 인류가 절대 사수해야 될 곳이 있죠. 저 남아프리카의 열대 우림 지역 아마존입니다. 이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문제, 아마존에 사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라는 이 퀴즈입니다. 아마존에 사는 사람의 이름, 어떤 이름일까?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방송 토크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 힌트송을 한 곡 들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요한복음 17장, 존 17, 이 요한 열리고비다의 노래로 함께 힌트송으로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영어로는 존이죠. 이걸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7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저의 기쁨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건 난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줬고 세상은 이들을 계속 미워했죠. 세상이 속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려가라 비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저 악에서 지켜주소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1: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17비다의 John 17, 우리 요한복음 17장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만만한 퀴즈, 아마존에서 사는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 여러분, 정답 너무 잘 맞춰주고 계시는데요. 거의 정답.

함께 즐겨 드시면서 언제든 놀러 오시면 좋겠네요. 2045님께서 안녕하세요, 신부님. 아마존에 사는 사람은 아마 존입니다. 재밌네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139님께서 정답은 요한 이렇게 보내줬네요. 요한 그쵸? 존 요한이죠. 네. 7602님께서 정답 아마존. 안녕하세요, 용디 신부님.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오후입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찾아주시는 분들, 우리 새싹 또 이렇게 청취자분들께서 많으시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나도 좋네요. 오늘의 만만한 퀴즈, 오답자 없이 모두가 맞춰준 정답, 바로 아마 존? 네, 존이 정답이었습니다. 최근 또 이렇게 산림 파괴와 화재, 불법 벌채 때문에 아마존의 생태계가 좀 파괴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아마존을 지키는 마음으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정답 맞추시고 선물 받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2045님, 8063님 축하드립니다. 네, 2045님, 8063님께서는요, 신신우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오늘자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요, 비밀글로 이름과 주소, 연락처 남겨주세요.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신신우신 금요일 2부, 귀로 듣는 빵집 옆 성지순례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 최수지 수녀님께서 벌써 기다리시면서 우리 함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1부 끝곡으로요, 팍스의 내 맘에 오시는 주 함께 들으시면서 모두 모두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레노.
2: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지금 르노 대구 로드쇼에서 만나보세요. 6월 5일부터 7일까지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에서.
1: 레노.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에 설레는 라디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1: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빵집 진정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은 김태진 신부님의 나는 천주교인이요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저는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실리 성지를 갔다 왔어요. 그 실리 성지 이렇게 가면서 이 빵집 순례 때 정말 수녀님께서 설명만 해주셨던 그곳을 직접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았는데 성지 자체도 너무 좋았지만 그 실리 성지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곳에 무명 순교자의 무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명자 순교자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잠시 서서 묵상도 하고 주모경도 바치고 했는데요. 이 실리 성지 성물방에 가니까 그 무명 순교자의 무덤을 이렇게 함께 정비하면서 그때 퍼온 흙으로 묵주알을 구워가지고 엮은 진토 묵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흙으로 또 십자구상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 이건 못 참아 이건 사야겠다라고 해서 또 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그 묵주알을 이렇게 만지작 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무명 순교자들에게 무명 이름이 없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분들에게 이름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분들은 분명히 이름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 이름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들의 신앙, 그 뜨거운 마음들 지금 우리가 완전 똑같이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 무명 순교자의 무덤에서 나온 그 흙으로 만든 묵주알을 이렇게 돌리면서 아, 그 신앙의 향기를 조금 맡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2부 첫 곡으로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무명 순교자분들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싶어서 이 노래를 선곡을 해봤습니다. 우리 수녀님께서 아 이 정도면 잘 골랐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황베드로님께서 신부님 라디오 빵집 처음 출첵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우리 황베드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신신우신 강경인의 빵집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자주 찾아주세요. 테레사님께서 수녀님 반가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 지금 미리 오셔서 제 옆에서 2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말을 앞둔 금요일 2부 순례지기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 빵집 옆 성지순례 떠나볼 예정인데요. 우리 수녀님과 함께하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통에 100원 샵1053 유료 문자나 또 라디오 스마트폰 또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또 들어주시고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럼 우리 수녀님과 함께 떠나는 맛있는 빵지순례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0: 헤이 성지순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1: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
0: 2027 WYD 세계 청년들도 함께 갑니다.
1: 귀로 듣는 빵집 옆 헤이 성지순례
0: 맛있는
1: 빵지순례.
0: 주말을 앞둔 금요일 을지로 본점 강용인의 빵집에 모두 집합. 깃발 대신 빵 들고 함께 떠나는 빵집 옆 성지순례. 우리 전속 성지순례지기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2: 네, 재밌게 보냈고 휴일이 껴있어가지고 이제 그날 아침에 투표하고 네, 우리 같이 네. 네, 성지순례를 했죠.
0: 수녀님과 성지순례를 같이 갔다 왔습니다.
2: 네, 네. 신부님이 그렇게 성지순례 가고 싶다고 노래를 해서 아 갑시다 그러면은 네. 네 그래가지고 저의 소중한 휴일을 네 신부님을 위해 봉헌 좀 했죠.
0: 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우리 또 라디오 빵집에서 듣던 이 수녀님의 친절한 설명과 또 이 성지에 대한 소개는 없었습니다.
2: 네. 아 그럼요. 수녀님께서, 눈으로 보고 네. 즐기는 건데.
0: 수녀님께서 내가 라디오 빵집에서 다 말해줬잖아요. 이제 구경하실 수 있죠? 라고 약간 방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2: 네. 맞아요.
0: 저희가 또 신리를 가고 이제 솔매 쪽을 이렇게 갔다 오니까 그 내포의 사도 네.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 네. 또 이렇게 또 함께 기억도 나고요. 아 수녀님께서 말씀하셨던 장소가 여기구나라고 이렇게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성지순례가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진짜 너무 오랜만에 성지순례를 한 것도 있었지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수녀님의 맛있는 빵지순례를 듣고 나서 성지순례를 가면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걸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수녀님은 어떠셨나요?
2: 그날요? 네. 갈 때 올 때 운전하고 날은 덥고 근데 그날 되게 좋았어요. 저도 이렇게 함께하면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좀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저희가 가서 또 솔매 성지 신부님도 이렇게 만나뵐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라디오 빵집에 또 한번 이렇게 네. 네, 모실 수 있도록 빵지순례 때
2: 영업하고 왔잖아요.
0: 네, 영업하고 왔습니다. 한번 신부님 한번 나와주세요.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어머 그러면 제가 더 좋은 신부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라고 약간 돌리기를 하시긴 했는데 나중에 솔매 신부님 꼭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도 이제 수녀님과 함께한 빵지순례 이 시간을 통해서 성지순례 참맛을 느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어디로 떠나보면 좋을까 궁금합니다. 네. 어디로 가보면 좋을까요?
2: 저희가 이제 힌트로 네. 드리자면은 저랑 강룡 신부님과 이제 함께 다녀온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일에 신부님 이제 신리성지 가고 싶다고 하셨지만 또 어떻게 신리성지만 가겠어요? 그 네. 인근에 또 성지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솔매성지도 갔다 오고 또 오늘 소개할 이곳도 다녀왔습니다.
0: 네. 신리성지, 솔매성지 근처에 있는 곳이겠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유서 깊은 네. 네, 지역이고 또 이 성소, 수도 성소와 사제 성소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과연 그곳이 어디일지
0: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이미 신리성지를 또 빵지순례를 해봤기 때문에 금방 또 맞추실 것 네. 같아요. 오늘 또 힌트 더 안 드려도 되겠죠 여러분? 우리 수녀님의 추천곡 한 곡 들으면서 오늘 떠나볼 순례집 또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혹은 빵톡으로 이렇게 오늘 가볼 성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녀님 어떤 노래를 좀 들어보면 좋을까요? 추천곡.
2: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이곳과도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어떻게 보면 또 힌트가 되겠지만 이번 주가 이제 성채상열 대축일이잖아요. 네. 마침 또 우리가 오늘 소개할 이곳이 이 성채상열 대축일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곳이 어디일지 맞춰주시면서 성채상열 대축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네, 여리고비다 추준우 예레미야가 부른 성채찬미가 함께 듣겠습니다.
0: 네.

0: 추준호 예레미야의 목소리로 성태 찬미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빵집 옆 성지순례 신신우신 전속 순례지기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K성지순례 어디로 떠날까? 아, 우리 청취자분들 이미 빵지순례 팬들이셔가지고 정답 거의 다 맞추셨어요.
1: 네.
0: 강명수님께서 예쁜 성지 안내해주는 우리 세라피나 수녀님 어서 오세요. 제 생각에 해미성지가 아닌가 해서 해미성지로 써서 보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해미성지인가요?
1: 해미성지도 뭐 정답은 아니지만 네, 굉장히 또 내포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지긴 하죠.
0: 네. 8122님께서 정답 합덕이요. 내 고향 당진에 많은 성지가 있죠. 아시려나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아, 고향이 당진이신가 봐요.
1: 그러게요.
0: 네, 합덕이라고 보내주셨고 5098님께서 오늘의 정답 합덕 성당이군요. 오늘 하늘과 구름이 너무 아름다워요. 사랑이신 우리 주님의 작품들이라고 해주셨습니다. 황선순 세실리아님께서는 수녀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해미성지 합덕성당인가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해미와 합덕이 같이 나왔어요.
1: 네네네.
0: 실비아님께서는요. 수녀님과 빵지순례 함께하면서 앞으로 성지순례 떠나기 전 꼭 성지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서 떠나면 더 큰 은총의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정답 보내주셨는데 자 수녀님 오늘 떠날 성지 어딘지 말씀해주세요.
1: 네 오늘 떠날 성지는 솔매성지와 신리성지 중간에 있는 네 합덕성당입니다.
0: 합덕성당이었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함께 K성지순례로 합덕성당으로 떠나보게 될 예정인데요. 오늘 성지 정답 맞추신 분들 선물도 한번 드릴게요. 오늘 정답 맞추신 분 8122님, 5098님, 황선수님 축하드립니다.
1: 축하합니다.
0: 야. 빰빠라밤. 네. 우리 또 신리성지 또 이렇게 빵지순례 함께 잘 들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정답을 잘 맞춰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세 분께서는 신신우신 홈페이지 또 이 비밀글로 개인정보 이렇게 남겨주시면 선물 듣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수녀님과 공덕성당 아니고 합덕성당으로 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녀님 준비되셨죠?
1: 예.
0: 하나 둘 셋 출발!
1: 금요일만 되면 신부님이 네. 텐션이 좋아.
0: 아니에요. 일부는 낮았는데 수녀님 오시니까
1: 아, 그래요?
0: 좋아지니까.
1: 그런 거예요?
0: 네. 우리 오늘 함께 합덕성당으로 네. 떠나볼 예정인데요. 자, 합덕성당이 특별한 이유

0: 네.
1: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우리 신부님 기억하시나요? 합덕성당에 딱 갔을 때 그 첫 모습?
1: 네, 아, 그럼요.
0: 굉장히 아름다운 네. 성당이 있었죠. 바로 이 합덕성당은 이 충청도 내포교회 이 지역에서도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성당입니다. 특히 우리 순교자들 가운데 이 내포 출신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포 지역의 신자들은 박해도 굉장히 극심하게 피해를 많이 입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이 병인 박해, 1866년의 병인 박해가 1873년에 끝이 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되면서 1886년에 프랑스와 조선의 이제 조약이 체결되죠. 그래서 조불수호통상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신앙의 자유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파리예방 전교회 신부님들이 어느 정도 선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 제약을 좀 덜 받게 되었어요. 당시에 이제 파리예방 전교회 신부님들이 이 개항장에서만 이제 거주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호조라는 네. 것을 지니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어디든 여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 호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의 여권과도 네네. 같은 것인데 이걸 이제 지니고 있으면은 이제 안전을 보장받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개항 이후 조불수호통상조약 이후에 굉장히 한국 교회가 교세가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부님들이 호조를 가지고 이제 구석구석 공소 이제 교촌을 다니면서 병인 박해로 황폐해졌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건을 했기 때문이죠. 네. 이 합덕 지역도 요 무렵에 다시 재건된 공동체였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지역 공소나 본당 공동체가 재건이 되면서 이 지역에 합덕 이 지역에 1890년에 양촌 본당과 간양골 본당 이제 두 개의 본당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떻게 전신이 되는 본당이에요. 그래서 합덕 성당은 본래 이제 1890년에 양촌 본당으로 시작을 합니다.
1: 이름이 양촌 본당이었군요.
0: 네네네. 당시에 이제 첫 그 이 본당을 설립한 신부님은 파리예방 전교회의 장 퀴릴리의 신부님이었는데요. 이 양촌 본당은 어떻게 보면 대전교구에 있어서는 최초의 본당인 셈이에요. 근데 이 양촌 본당의 지역이 지금 합덕 성당 자리는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네, 다른 네. 장소인데 지금도 찾아갈 순례를 할 수가 있는데 양촌 본당 같은 경우에는 이 퀴릴리의 신부님이 보기에 이 지역 신자들의 교세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1: 지리적 위치가 네네, 네.
0: 생각을 해서 1899년에 지금의 합덕 그 본당 자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이곳에 이제 위치하게 되면서 본래는 그때 당시에는 그 합덕 본당 인근에는 두세 군데밖에 없었대요. 그 신작 집이.
1: 네네.
0: 그런데 이곳에 합덕 본당이 선 이후에는 이 성당을 중심으로 굉장히 이 지역에 탄탄한 교우촌이 형성되고 성장했다고 합니다.
1: 약간 교우들이 더 많이 세례를 받기도 하고 좀 모이기도 했는 그런 네. 모습인 거네요.
0: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옮기기를 참 잘한 네.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곳이 성소의 못자리. 네. 로서 당시 이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학교 입학생을 가진 본당이었다고 합니다.
1: 그래요?
0: 네. 이곳 출신의 사제 수도자가 굉장히 40여 명?
1: 오, 한 본당에서 그렇게 많은 그렇죠. 성소자들이 나온 거네요.
0: 네네. 네. 이 1899년 이후부터 이렇게 많은 신학생들, 수도자들이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소 마을이라고도 하고 이 지역에 이제 합덕 본당이 세워진 후에 정말 이 깊은 신앙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생활을 이제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던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사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1: 원래 이 성소라는 것도 갑자기 뜬금없이 슉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0: 그렇죠.
1: 아 여기 또 새로운 성소자가 생겼대, 새로운 수도자가 또 이렇게 나왔대라고 하면 어머 그러면 나도? 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게 또 연결되기 마련인데
0: 맞아요.
1: 아마 이 합덕성당이 그런 성소에 또 약간 요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렇게 그런 신부님들의 노력과 또 신자분들의 많은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죠.
1: 이게 또 첫 번째 신부님이 정말 이사를 잘하셨네. 부동산을 볼 줄 아셨네.
0: 땅을 네. 네, 잘 찾아가셨어요. 네. 아무래도.
1: 네.
0: 그래서 이 합덕성당이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성당
1: 네.
0: 그게 이때부터 그렇게 지어져 있던 거는 아니에요. 이제 그 후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형태의 본당은 1929년에 새로 이제 준공되었던 성당입니다.
1: 거의 한 30년 정도 지나서 다시 이렇게 지으신 거네요.
0: 네네네.
1: 합덕에. 네.
0: 근데 근데 이때 당시 1929년에 이 현재 건물로 준공을 했을 당시의 신부님은 제7대 주임 신부님이신 백문필 필리뽀 페랭 신부님이셨습니다.
1: 네.
0: 기억하세요?
1: 어디?
0: 우리 그날 가서 봤어. 같이.
1: 그날 봤어요?
0: 거기 이제 네. 흉상 하나 있었잖아요.
1: 아, 네네네네.
0: 네, 거기 그 신부님이세요.
1: 그 신부님이구나. 네. 네.
0: 그분이 그분이십니다.
1: 네.
0: 이제 막 갑자기 기억나나요?
1: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이제 그 성당 뒤쪽에. 저는 이제 그 초대 신부님들의 네네. 또 무덤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거기에 인상 깊게 남아가지고 아, 또 그 흉상이 어떤 신부님인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었네요. 네.
0: 그래서 이 이제 페링 신부님 때에 준공이 되었고 또 그 무렵에 이 합덕 본당이 그 인근의 예산, 서산, 당진 이렇게 분리되어서 아. 신설될 정도로 교세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던 거죠.
1: 모본당이군요. 네.
0: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당만의 또 특별한 신심 행사가 하나 있어요.
1: 그래요?
0: 네, 굉장히 특별합니다. 바로 이번 주 주일 제가 아까 성채상을 대축일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1: 네네.
0: 어떤 신심 행사일 것 같아요? 성채상을 대축일과 관련이 있는.
1: 뭐 양형영 성채 하는 거 아닐까요?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0: 양형영 성채는 많이 하잖아 본당에서. 네. 좀 더
1: 합덕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성채 성녀 대축일과 관련된 행사. 아
0: 뭐예요?
1: 성채 거동.
0: 와 어떻게 정답이에요?
1: 아니 왠지
0: 네.
1: 그렇게 또 역사가 깊고 유서가 깊고 신앙인들의 마을이라고 하니까 왠지 외국에서처럼 이렇게 또 성채를 들고
0: 맞아요.
1: 행렬할 것 같았어요.
0: 맞아요, 맞아요. 네네. 제가 실제로 수녀원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인가 아니면 수녀원에 오기 전이었나.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참여한 적이 있었어요. 아까 어떤 분이 당진 고향이라고 하셨는데
1: 네네.
0: 저도 이제 외갓집이 당진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할머니 댁에 갔을 때 한번 어머니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이 합덕 분당에서 하는 성채 거동에 참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합덕 분당의 성채 거동 행렬하는 것은
1: 네.
0: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어요.
1: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게 아니에요,
0: 아니군요.
1: 아니에요.
0: 네.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특히 우리가 신리성지 다녀왔잖아요.
1: 네네.
0: 그 당시에 이제 신리성지에는 다빌리 주교님이 거처를 두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이 기록에 보면 편지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1865년 6월 17일에 그리스도의 성채성혈 대축일을 맞아서 실리에서 다빌리 주교님이 위잉 신부님과 함께 이 대축일을 지냈다라고
1: 네.
0: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도 정말 성채에 대한 이 특별한 신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우리 한국 천주교의 초기부터 보면은 신부님이 안 계셨을 당시에 우리 교우들이 교황님에게까지 편지를 쓰면서 성채를 영하게 해달라. 우리가 성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간절하게 편지를 썼던 것을 기억해 보면은 정말 초기 교회 때부터 이 예수님의 이 성체 성혈에 대한 정말 깊은 신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 네.
0: 특히 이 합덕분당에서의 이 성체 거동 오래된 그 기록에는 1947년의 기록도 있습니다.
1: 와, 1947년의 기록?
0: 네, 네, 네. 네. 1947년에 이 성채성열 대축일 성채 거동 행렬 때는 전체가 이 마을 전체가 축제 마당이었다.
1: 야.
0: 그리고 온전히 그날 하루는 잔칫날인 거예요. 근데 저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렇게 참여했을 때에도

0: 정말 성체 거동뿐만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또 함께 나누고 네. 그리고 옛날에 제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1: 아니요, 전 모르죠.
0: 왜 몰라요? 옛날에 네. 이 제병 요즘에는 이제 어떤 그런 더 이렇게 제병을 보면은 균일하고 네. 다 원형이고 다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제병기가 그 옛날 제병기로 했을 때에는 뭐 이렇게 굉장히
1: 오돌토돌하고
0: 지금과는 네네네. 좀 달라요. 근데 이 제병기를 사용해서 제병을 만들어 보는 체험도 이 성체 거동하는 이날 네. 이제 오전 프로그램에 아~ 있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마을 축제처럼
1: 저희가 뭐 마치 성소주의라면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성소에 대한 의미를 나누는 것처럼 이 성체 거동을 할 때 또 네. 그런 성체를 만들어 보는 제병을 만드는 체험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행렬도 하는 약간 큰 신앙 축제였네요.
0: 맞아요. 특히 이 합덕의 성체 거동은 6.25가 한창인 1950년대에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1: 그 전쟁의 여파가 네. 아직까지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네. 네.
0: 어떤 이제 신자분은 1952년 이 성체 거동 때 트럭을 타고 어른들을 쫓아갔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도 이렇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1955년에는 교구장이신 라리보 주교님의 집전으로 거행이 됐는데 3천여 명이 모였다고 해요. 그리고 신자들이 너무 많이 와서 차를 댈 수도 없었고 이런 성체 거동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성체를 앞세우고 같이 행례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 마을 전체를 정말 그리스도께 봉헌을 하면서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이제 바람도 네. 함께 담겨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이 마음을 또 하나로 신앙으로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수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주말에 내가 특별히 할 게 없다라고 하면 합덕성당에 이렇게 네. 또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이 성체 거동은 합덕성당과 공세리 성당 두 군데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오랜 전통을 따라서 2020년 무렵에 공세리와 합덕에서 함께 네. 이 성체 거동 신심 행렬을 앞으로 쭉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어가자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잠시 멈췄지만 그래도 그 후에 또 다시 이제 함께 또 이 성체 거동 행렬을 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우리가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가서 그 성체를 앞에 모시고 함께 걸어가고 행렬하는 그 모습 함께 상상해 보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이팸의 부르네 듣고 오실게요.

0: JFM의 불은에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빵지순례 오늘은 합덕성당으로 우리 수녀님과 함께 떠나보고 있는데요. 엘리사벳님께서 안녕하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 남겨주셨네요. 우리 엘리사벳님 어서 오시고요. 또 라디오 순례객 이렇게 함께 오셨네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녀님의 팬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가 신리성지 갔을 때 이제 광주교구 청년들 순례자들을 만났는데 그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어머 혹시 그 방송 나오시는 수녀님 아니세요? 라고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수녀님 되게 쑥스러워하셨는데 저는 못 알아보더라고요.
1: 그래서 제가 대신 소개해드렸어요. 신신우신 DJ 신부님이라고 막.
0: 우리 테레사님께서 맞아요 합덕성당 풍경 너무 예쁘죠? 라고 해주셨는데 또 합덕성당이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네. 좀 있고 위쪽에 성당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계단 아래에서 계단 위쪽으로 성당을 딱 바라보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늘이랑 딱 어우러지는 성전의 모습도 있고 그 계단에서 사진 찍기도 참 좋았습니다. 스테파노의 꿈님께서 우리 수녀님께서 소개해 주신 요당리 성지, 노고산 성지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우리 최수지 수녀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합덕성당, 다음 성체성녀 대축일 때 가봐야겠어요. 성체거동 궁금하네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수녀님께서 이렇게 너무나도 빵지순례를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그 성지에 딱 가면 수녀님의 목소리가 막 들리나 봐요.
1: 네. 그럼 감사하죠.
0: 네, 우리 아까 질문이 몇 개 또 들어왔었는데 퐁퐁 김재님께서 개항이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새롭게 열렸다는 뜻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게 그거겠죠? 세국정책이 끝나고 네네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개방된 걸
1: 네. 개항, 그, 항구가 열렸다라는 그쵸. 뜻이죠.
0: 그때 만약에 네네. 천주교가 다 받아줬으면 우리가 그 뒤로 노력을 좀 덜 했어도 됐을 텐데
1: 이제 아무래도 요 시기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그 우리는 박해 천주교와 이제 조선 사회는 박해라는 그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이 그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을 시작으로 다른 뭐 미국, 영국, 러시아 이 다른 나라들과 수교를 맺고 이제 항구를 열게 되었어요. 그걸 개항, 개항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프랑스와 조선이 이 조약을 체결하고 개항을 하게 된 그 시기는 제일 늦습니다. 1886년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1876년, 1882년 요 무렵에 다 체결을 하거든요. 네. 근데 프랑스가 늦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이 박해 시기 동안에 파리 예방 전교회 선교사들이 많이 순교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와 조선의 마찰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영향으로 조약을 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교의 자유와 관련된 어떤 그 조약의 내용들을 넣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문제가 서로 좁혀지지 않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약을 체결하지 못했었습니다.
0: 거의 다른 나라와 10년 정도 늦게 네. 조약을 맺었네요.
1: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먼저 조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첫 성당은 강화도에 있는 영국의 성공의 성당이 첫 성당입니다.
0: 만약에 프랑스가 조금 더 이렇게 일찍 맺었으면 사실 우리 또 천주교 성당이 먼저 지어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1: 그렇죠.
0: 네, 역사에는 가정은 또 없는 거니까.
1: 그런 개항기의 어떤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0: 그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합덕성당 내용 또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합덕성당에 갔을 때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으시더니 우리 수녀님께서 빵지순례
1: 해주잖아요.
0: 빵지순례 때 더 잘해주시려고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합덕성당과 또 관련된 인물들 어떤 인물들이 좀 있을까요?
1: 네, 오늘 그래도 순교자 소개를 또 해야 하지 않겠어요? 네. 이 합덕성당과 관련한 순교자는 누가 있는가?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순교자들은 박해 시대, 이제 조선 후기의 이 순교자들도 있지만 이제 근현대 시대의 신앙의 증인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는 한국 전쟁 6.25 때의 이제 희생되신 분들을 우리가 사랑의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세요. 바로 현재 이 합덕 본당을 이 건물, 이 아름다운 성당을 지으신 백문필 필리포 페랭 네. 신부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신데요. 이 신부님 기억하시겠지만 그 흉상이 네. 있었고 또 순교 기념비를 이렇게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페랭 신부님이 합덕 본당을 세우셔서도 그렇지만 이곳에서 이제 끌려가셔서 네, 인민군에게 끌려가셔서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이 신부님을 기념하고 있기도 해요.
0: 네.
1: 이 필립 페랭 신부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페랭 신부님은 1911년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0: 네.
1: 이제 한국의 선교사로서. 그런데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들어오셔서 경기도 능말 현재의 용문 본당의 주임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이제 하우현 본당에서도 사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본당 사제로 사목을 하시다가 1914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납니다.
0: 네.
1: 뭐예요?
0: 1914년에 일어난 전쟁이요?
1: 네.
0: 아.
1: 제
0: 1차 세계 대전.
1: 네, 그렇죠. 네.
0: 휴.
1: 그리고 이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페링 신부님이 본국으로 이제 동원령이 내려져서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프랑스를 가셨다가 그 후에 1919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곳에 주임을 한번 거치고 나서 1921년에 합덕의 주임 신부님으로 오시게 됩니다. 1921년에 오셔서 한국 전쟁 때 순교하시기까지 약 30년 정도를 합덕에서
0: 한 본당에서 계속
1: 네네네, 네. 사목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사목을 주로 하셨는데요. 이렇게 이 합덕 본당을 또 이렇게 담당하게 되시면서 굉장히 신부님이 어떤 분이셨나 신자들이 얼마나 이분을 사랑하셨는가 보면은 특히 이제 페랭 신부님은 굉장히 청빈하게
0: 네.
1: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양말이 구멍나도 다 꿰매어 신으시고 그리고 그 지역, 이 합덕 이 지역의 어떤 자선사업, 복음화사업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또 신자들의 교리교육, 신심고취, 그리고 성소개발 여기에 굉장히 힘을 쓰셨다고 합니다. 이런 그리고 특히 또 이 페랭 신부님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의무병으로
0: 네.
1: 이제 복무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때 배웠던 의술,
0: 의학 지식으로
1: 네, 그런 네. 지식으로 이제 약품을 제조해서 인근의 이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준다든가 치료해 준다든가 하는 그렇게 또 애덕을 베푸셨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1929년에 현재의 그 새 본당을 이제 완공해서 봉헌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30년 동안 정말 이 지역의 어떤 교세 성장을 위해서 헌신
0: 열과 성을 다하셨네요.
1: 그렇죠.
0: 진짜. 네.
1: 정말 30년이니까 얼마나 더 이
0: 정이 갔겠어요.
1: 네, 이 네. 신자분들과 30년 세월을 함께 지낸다는 거의 가족이
0: 내가 유아 세례 준 애가 홍배까지 하고 있었을 텐데.
1: 그렇죠.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얼마나 이 합덕에 굉장히 애정이 있었을지 또 여담이기도 한데 그 합덕 본당에 계셨던 신부님 또 한 분 제가 아는 분도 굉장히 이제 다른 곳에서 합덕 성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에 정말 이 지역의 신자분들이 얼마나 신앙이 깊고 순수하고 순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었거든요. 이렇게 정말 이 합덕의 신자들과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고 계셨지만 이제 1950년 네, 우리의 정말 가슴 아픈 역사
0: 비극이죠.
1: 네. 네,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때에 페링 신부님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신부님이 이제 보좌 신부님이 있었어요.
0: 네.
1: 근데 이 보좌 신부님이 한국인 신부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 후에 다시 교회가 재건돼야 될 것이니까 이 한국인 보좌 신부님을 피신시킵니다. 전후에는
0: 전후에는 너가 미래다. 네. 너가 교회의 미래니까 네, 네. 너는 피신을 해서 네. 신자들을 앞으로 남아 있을 신자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내셨군요.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다른 신자들이 신부님 피신하시라고 해도 내 양들을 위해 끝까지 남아서 교우들과 함께 순교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페링 신부님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정말 순교하신 많은 신부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피신을 하지 않으셨어요.
0: 그렇죠. 우리 양떼가 여기 있는데 그쵸. 내가 어디 가냐.
1: 내 양들을 그리고 이 본당을 난 이 내가 이 본당 신부인데 이 본당을 버려두고 내가 어디 가겠는가 하면서 결코 떠나지 않으셨던 거죠. 이제 이 합덕에도 북한군 인민군들이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처음에는 성당에 이제 와서 미사 봉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신부님은 감시가 좀 별로 소홀해지는 새벽에 이렇게 몰래 미사를 드리시고 그렇게 했는데요. 어느 날 이 성당에 인민군들이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총을 쏘려고 했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페링 신부님이 십자가에 쏘려면은 나에게 쏴라 하면서 그들을 막아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켜냈다고 해요. 그 후에도 이제 신자들이 계속 신부님을 찾아와서 피신해라. 우리 신부님 이러다가 봉변 당하면 어떡해. 그래서 빨리 피신시키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페링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전쟁 후에 교회를 위해서 보좌 신부님은 피난을 보냈지만 나는 안 가지. 북한 노동당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지. 나는 천안의 심신부, 당진의 공신부, 이 신부님들과 모두 순교하기로 결정했어. 끝까지 남아 교우들과 함께 있다가 순교할 것이야. 고국을 떠날 때 부모님들과 천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왜 가나? 천주께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 신부님이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신부님들이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을 주고 받았죠.
0: 네네네.
1: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안의 심신부, 대질의 볼리 신부님이시고 당진의 공신부, 이제 꼬르데스 신부님
0: 네.
1: 이렇게 인근의 신부님들과 함께 우리 함께

0: 성사를 주고 계시는 중에 이제 인민군들이 이제 성당을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신부님을 체포해 갑니다. 근데 이제 신부님을 체포해 가는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은 이 본당의 회장님, 본당 아, 사목회장님. 네, 사목회장님과 신부님의 복사가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이제 인민군들이 군용 트럭에 태우니까 근처에 있던 이 윤복수 라이문도 회장님이 이제 신부님을 쫓아가요. 그래서 인민군이 넌 뭐냐? 이러니까 나는 신자 대표다. 이러면서 함께 끌려갔고 복사였던 송상원 요한 역시 나는 신부님을 모시는 복사다 라고 하면서 신부님을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신부님은 끌려가셔서 대전 형무소로 이송이 되셨고 그곳에서 9월 23일부터 26일 사이에 대전 목동 성당이 있는 그 형무소에서 네. 이제 다른 신부님들과 함께 피살 되셨고요. 아, 네. 그리고 회장인 윤복수 라이문도와 복사인 송상원 요한도 9월 29일 이제 밤에 이제 당진 내무서에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분들의 그 유해 없는 그 무덤 바로 합덕 본당의 뒷뜰에 네. 이제 자리하고 있죠.
1: 아, 그렇구나. 아, 우리 벌써 우리 수녀님과 함께 이 떠난 합덕 성당에 대한 이야기들 또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너무 짧게 느껴지네요. 우리 많은 분들께서 합덕 성당에 대한 이야기들 또 남겨주셨어요. 2848님께서 합덕 성당에서 또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또 교황님께서 식사하신 그런 곳도 있다라고 또 알려주셨고요. 우리 추준호님께서 전 브라질에 대해서 원래대로 어제 성체 성녀 대축에 보냈고 국가 휴일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성체 찬미가 들었더니 너무 감사하고 추억들이 떠오르네요. 또 이렇게 성당 근처로 이사와서 매일 미사하고 있다고 너무 좋으시다고 인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게 또 합덕 성당을 떠나봤는데요. 스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무리 소감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0: 네, 성체 성혈 대축일 우리 이 신앙의 정말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내 안에 머무르고 또 이제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성경 말씀 기억하면서 복된 성체 성혈 대축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수녀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강경민의 신신우신 이번 주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과 주일에는 생명의 빵 잘 챙겨 드시고요. 또 성체성열 대축 이렇게 맞이하게 되셨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본당에서 양형 영성체 하실 수 있다면 꼭 그 기회 잡으셔서 주님의 몸과 피 잘 받아 모시면서 또 예수 성심의 뜨거운 마음 안에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 보내시길 바래요. 다음 주 월요일 12시 15분에 이 라디오 빵집의 문은 다시 한번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강경인의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끝곡으로 옥상 달빛에 그대로도 아름다운 너에게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방송이 모두 끝났으니 생명의 빵을 서로 나눕시다.

0: 충분히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소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5번, 사랑의 성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시간의 길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데 이번 한 주간 우리 행복가족들은 어떠셨나요? 월화 이틀 일하고 수요일은 잠시 숨 고르고 또 목금 이틀 일하니까 어느새 주말 문턱에 와 있습니다. 흔히 삶을 긴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한 주간은 짧은 산책길을 여러 번 다녀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주말이 더 반갑고 또 작은 행복들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내일은 늦잠을 자도 된다는 안도감,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겁게 함께할 약속 하나, 한 잔의 커피를 마실 여유로움까지 그 모든 설렘이 스며드는 오늘은 6월 5일 금요일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이에요.

0: 오늘의 첫 곡, 빌리비더스 러블리 데이였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퐁당퐁당 휴일도 좋지만 그러면 좀 정신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번 주처럼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또 이틀 일하고 주말이니까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휴식도 더 열심히 챙기게 되지 않나요? 이번 한 주간은 유난히 짧게 일을 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월요일의 수고로움, 화요일의 인내, 목요일의 책임감에 오늘 금요일까지 이어진 작은 성실함까지 돌아보니까 그렇게 게으름만 피운 것 같진 않아요. 특별한 순간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강박은 내려놓으시고 아,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냈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주말을 향한 가벼운 발걸음 위에 감사와 행복을 하나 더 얹어서 한 주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 My Way.
1: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0: 프랭크 시나트라 마이 웨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을 지내고 있죠. 독일의 사도로 불리는 보니파시오 성인은 유럽 교회의 기틀을 세운 선교사로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에서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래 이름은 빈프리트였대요. 영국의 귀족 소년으로 태어나 귀족 가문 출신답게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뛰어난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데요. 하지만 14살에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자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젊은 패기를 안고 네덜란드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지만 강한 저항에 부딪혀 선교가 실패로 돌아가자 직접 로마로 교황님을 찾아갔는데요.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2세 교황님은 그 열정을 높이 평가해 게르만 민족 선교사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보니파시오라는 이름을 내려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재 개그로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지 하지만 정말 포기를 모르는 선교 열정의 보니파시오 성인이 아니신가 싶은데요. 이런 포기를 모르는 열정에 매일매일의 성실함과 충실함까지 쌓인다면 우리도 못할 일이 없겠죠. 행복찻집에 열정적으로 참여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카페 룰리 오가닉 상동점에서 드립백 커피 한 세트,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 CPBC에서도 열정적인 영상 크리에이터를 모집합니다. 신앙 상담을 컨셉으로 한 1분 쇼폼 영상을 제작할 커피콘 크루를 모집 중인데요. 크루가 되면 직접 만든 영상이 대구 CPBC 너튜브와 SNS에 업로드 되고요. 영상 한 개당 5만원 커피 상품권을 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받아서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광고 듣고요. 인순이 열정 띄워드릴게요. 아네스의 행복찻집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예스! 렛츠 셀러브레이션! The masterpiece of a whole new era. The revolution has just begun. INSWN, the first lady of soul, with Evil Monkey and the Circus, about to make you feel like you've never felt before.

1, 2, 3.

세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주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려보세요. 불타는 금요일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드릴 라디오 음악 비정 노래해드리리. 아네스의 행복 찻집 금요일엔 노래 불러주는 신부님, 수녀님, 찬양사도들과 함께 목청껏 그리고 마음껏 주님께 찬미 찬양 드리는 시간, 우리 영혼까지 뜨거워지는 불금의 라디오 음악 비정 노래해드리리 코너가 있는 날인데요. 드디어 오랜만에 우리 행복가족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미처 다 들려드리지 못했던 행복가족들의 신청곡을 다시 그때 그 순간의 마음으로 돌아가 들려드리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저의 선곡과는 또 다른 감성으로 채워주실 풍성한 노래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청곡의 주인공 8813님인데요. 문자와 함께 보내주셨어요. 세상은 선거 결과로 떠들썩하고 성당은 내년에 있을 세계 청년대회로 떠들썩하네요. WYD 십자가와 성모성화가 우리 교구에 왔다던데 오늘 오후엔 성모당에 방문할까 합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WYD가 주님의 축복 속에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길 기도합니다. 정말 WYD 십자가와 성모성화를 찾아 직접 성모당에 가시는 걸로도 모자라서 그 열정과 기쁨을 신청곡으로 나눠주시니 그 마음이 한 사람에서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으로 확장되는 멋진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8813님의 신청곡 장환진, 임마누엘 띄워드릴게요.

8813님의 신청곡 장환진, 임마누엘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그제는 광주대교구에서 우리 대구대교구로 WRD 십자가와 성모성화를 모셔오는 여정에 함께했고요. 또 어제는 남은 촬영을 하러 또 성모당에 다녀왔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십자가를 만지며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그 감정이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성모당에서는 토요일까지 WRD 상징물을 모셔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오늘과 내일 주님과 함께하러 성모당에도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신청곡은요. 러블리님이 신청하신 아이유 좋은 날, 그리고 은하님이 신청하신 열일곱이다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 두 곡입니다.

17이다 소중한 사람을 위한 기도, 아이유 좋은 날이었습니다. 왜 이 곡들을 신청하셨는지를 알겠어요. 뭔가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솔솔 불고 우리 교구엔 WRD 십자가와 성모성화가 있고 또 내 곁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함께하는 이들이 있고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서 그저 좋은 날이다 하고 말하고 싶어지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평화로운 나날 속에서 신청하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노래 덕분에 그런 평화로움이 전해지네요. 다음은 3890님 사연입니다. 교리교사 2년 차입니다. 한창 여름 신앙학교 준비하느라 프로그램 짜고 답사 가고 정신이 없어요. 그 와중에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데다 중간중간 알바까지 하려니 요즘은 좀 지칩니다. 거기다 마음이 맞지 않는 교리교사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요. 가끔은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하나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엔 군입대를 해야 해서 올해가 마지막인데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 힘이 나는 곡으로 한 곡 들려주세요. 아, 네. 지치고 복잡한 마음이 문자로도 충분히 전해지는데요. 누가 봐도 지칠 만한 상황이네요. 시험에 알바에 교리교사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여름 신앙학교 하나만 준비해도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한 가지가 참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힘드니까 그만두고 싶다가 아니라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잘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힘을 달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지치고 힘든 일들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책임감 있고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라면 지금 당장은 힘겨운 것뿐이고 이렇게 버티면서 하는 게 참된 봉사인가 혼란스럽긴 해도 언젠가 올해를 돌아봤을 때 끝까지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그 시간이 정말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마일리 사이러스의 The Climb.

지금 이 순간들이야말로 내가 가장 오래 기억하게 될 순간들이에요. 마일리 사이러스의 The Climb이었습니다. 요즘 힘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다음 곡은 토모 크나레로님의 신청곡인데요. 데이식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틀어달라 하셨어요. 행운을 빌며 띄워드립니다.

원필 행운을 빌어줘 토모 크나레로님 신청곡이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편의상 행운이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나에게 찾아온 이 행운도

사실은 주님께서 옛날 옛적부터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걸 모두 잘 알고 있죠. 행운을 빌어줘 라고 간단히 표현하는 말도 그 안엔 내가 주님께서 마련하신 은총을 잘 알아볼 수 있길 감사히 받고 누리며 다시 이웃들에게 하느님께 돌려드릴 수 있길 기도해줘 라는 뜻일 겁니다. 저도 토모 크나레로 님이 그러실 수 있길 함께 기도할게요. 이어지는 곡은요, 연수 0630님이 신청하신 현정수 신부님, 인호주사 하느님 그리고 나, 또 은미 헬렌님이 신청하신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두 곡 듣고 올게요.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주 노래해드릴 이는요, 행복찻집에 처음으로 모시는 실력파, 감성파 찬양사도들 초대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노래해드릴 이 코너도 많이 들어주세요. 이어서 교구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드디어 WAD 십자가와 성모성마가 대구 대교구에 도착했죠. 오늘과 내일 성모당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WAD 상징물과 뜨겁게 함께할 수 있는 엠마오 페스타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 7시엔 독일 뮌헨교구 교회 음악가이자 오르가니스트 여명진 크리스티나 자매님과의 토크쇼가 있고요. 8시 반에 미사가 봉헌됩니다. 내일 오후 7시엔 JFM과의 찬양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후엔 미사 대신 성체 현시와 강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WYD 상징물은 남산성당으로 옮겨져 밤샘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WYD 십자가와 성모성화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평생에 한 번뿐인 순간인 거 아시죠? 마음껏 누려보세요. 6월 5일 금요일에 함께한 아네스의 행복찻집 끝인사드릴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오늘 영성체송으로 나오는 마태오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가끔은 너무 익숙해서 마음에 머물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삶의 무거운 십자가 앞에 서보면 이 말씀이 새롭게 나를 일으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일엔 행복하고 즐거운 감사로, 힘든 일엔 이렇게 말씀의 위로와 힘을 얻으면서 담대하게 한 주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혜 채칠리아, 저는 오나경 아네스였고요. 끝곡으로 하늘바라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띄워드릴게요.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0: CPBC FM.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근화여자고등학교 김관호 리카르도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비오의 Love Me로 시작했습니다. 두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예요. 2부는 개그맨 이문재님과 함께 여러분의 일상 고민을 해결하는 문제 함께합니다. 8280님, 전 뜨아요. 이런 뜨거운 날, 이런 문제 낸 데는 이유가 있겠죠? 찬 거 먹으면 배 아파. 6379님, 빗띠 성격으로 봐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아요. 저 커피 쿠폰 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기분도 꿀꿀한데 커피 쿠폰 주시면 빗띠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충성! 오. 줄 뻔했어요. 9754님, 저 운전하다가 잠깐 정차하고 처음 보냅니다. 간식으로 보리빵과 팥 음료 준비해요. 목소리가 달달하셔서 충전 완료. 전 앞에 분들 뜨아라. 저는 아 한번 질러보지만 그냥 케바케로 하고 싶어요. 케바케다. 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러나 오늘은 뭘까요? 이거죠. 개혜정님, 저도 요즘 너무 힘든데 비띠님께서 아 드시고 전 누룽지 받고 싶어요. 강정희님, 비띠는 왠지 아. 전 언제나 뜨아. 왜죠? 왜 아 같죠? 8766님, 빗띠 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누룽지 부탁드립니다. 하셨고, 0788님, 처음 듣는데 잔잔하니 유쾌하네요. 너무 좋아요. 왜 잔잔바리 개그. 저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그냥 바로 푸하하 이렇게 웃는 건 아니어도 나중에 생각하면 푹 뭐 이렇게 웃는 거. 그런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왠지 목소리가 시원시원하신 게 아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커피 마시고 싶네요. 자주 올게요. 자주 와주세요. 9967님, 오늘 하늘대교. 하늘이 너무 예뻐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세상에. 이건 무슨 저기요. 아메리카 어디 아닙니까? 파랗고 구름 하얗고 도로도 뻥 뚫려 있고 너무 좋네요. 박선미님, 저는 내일 아들 손잡고 성모당 가려고요. 오늘 아들 이승현 베드로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아들이 오늘 생일이라 복사 서고 싶다고 얘기했었는데 선물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아우 축하. 우리 승현 베드로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또 복사도 서요? 와, 은총 두 배로 받겠네. 그쵸? 축하해요. 1016님, 어제 아이들과 와일드싱 영화 봤어요. 사춘기 우리 집 청소년이 그렇게 크게 웃는 거. 오랜만에 봤어요. 영화가 진짜 재밌나 보죠? 사춘기 아이가 그렇게 크게 웃다니. 아, 기분 좋았겠습니다. 안경근님, 금요일 2부 인사드립니다. 도금송님도 오셨고, 금요일 계산성당으로 오세요. 장미꽃이 그리워지면 10월까지 펴있답니다. 오나경님, 진짜요? 5815님, 부는 바람에 뭉게구름 하늘 떠다니고 시원하네요. 원아들 오후 간식 볶음밥 해놓고 커피 한 잔에 행복합니다. 박만수님, 점심 졸다가 이제 들어왔어요. 와우, 금요일입니다. 소리 질러,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죠, 오늘 프라이데이. 이수영님, 이번 주 일요일에 제가 다니는 석곳 조기축구회 20주년 행사가 있습니다. 운영진으로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40여 명이 모여서 축구하고 이벤트도 해요. 운영진 화이팅! 하셨습니다. 축구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여기서 누가 수영님인지 너무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누군지. 조은조님, 병원에서 진료 대기 중에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아우, 빨리 나으시기를. 자, 오늘 저의 선택은 바로 뜨아입니다. 왜냐면 네, 저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8280님, 이런 뜨거운 날 문제 낸 데는 이유가 있다. 예. 저는 원래 진짜 더운 날 아니고는 원래 뜨아를 마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 작가님께서 쑥 라떼를 저에게 쑥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난 뭘 먹고 싶을까 하다가 쑥 라떼가 아이스였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뜨아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8280님 주소 지금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 듣고 문재님 모셔서 오늘 또 잡돌이 한번 시작해야죠. 오늘은 뭘로 잡돌이 할지 여러분도 부릉부릉 지금 시동 걸고 계세요.
에스파 피처링 G드래곤의 WDA 그리고 아이유예요. 내 손을 잡아.

0: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아 머리 아파.
1: 그럴 때는 여러분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든 저 이 문제가 문제없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왜 목이 막히죠? 왜 숨이 뭐 차죠? 일상 속 다양한 문제를 빛나는 지혜로 해결해보는 문제!
2: 문제! 야.
0: 의외로 튕기는 남자, 탱탱 몰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개그맨 이문재 씨 어서 오세요.
3: 아 잠시만 의외로 튕기는 남자는 저는
0: yes.
3: 단 한 번도 튕긴 적이 없고
0: yes.
3: 그 누구보다
0: 네네.
3: 저는 최선을 다해서
0: 네네.
3: 모두에게 맞춰주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0: 네, 네. 이거 쓰세요.
3: 네. 네.
0: 오늘 뭐 머리 좀 하고 왔나봐요.
3: 오늘 머리 제가 어? 여러분 네.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0: 네.
3: 이거 처음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머리 안 하고 왔다고 잣돌이를
0: 네.
3: 꼬집에 당하면서 어저께 아침에 눈치챈 거예요.
0: 네. 아, 또 안 잘라.
3: 이발을 못했다.
0: 네.
3: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냥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머리 세팅을 한번 해보자.
0: 네.
3: 그래서 머리 세팅을 좀 하고 왔죠.
0: 그 여기 한
3: 그렇죠. 요즘 트렌디하게 약간 네. 정 가운데보다 살짝 우회전 느낌으로다가 예, 대각선의 법칙을 알죠. 제가 오른쪽에서 봤을 때 좀 괜찮은 이미지라고 하더라고요.
0: 누가요?
3: 예?
0: 그 소가 핥았네요. 그 가운데를. 소가 이렇게... 소가 할때
3: 네, 저희 집 축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유 좋아하시는 분들 놀러 오세요. 제가 우유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0: 스테파넬 꿈님이 오늘 빗질하고 왔어요. 빗질하고 왔다고. 네, 빗질을 네, 좀 넘기고 왔네 좀.
3: 아, 우리 여러분들 또 저를 어떻게 놀리려고 일주일 동안 어떤 준비를 했는지 제가 한번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근데 제가
3: 네.
0: 그 지난 주에 이제 집에 가면서 우리 그걸 봤거든요.
3: 네네.
0: 다시 보기 해서. 근데 머리가 괜찮았어요. 이거 헤드폰 쓰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헤드폰은 나름 머리를 하고 왔답시고 지금 뒤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더니
3: 네.
0: 머리가 지금 요 가운데만 실핀 꽂은 것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실핀 꽂은 느낌.
3: 추억의 DJ 느낌으로다가
0: yes.
3: 약간 이렇게 헤드폰을 약간 뒤로 한번 걸쳐봤어요.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어.
0: 아하.
3: 여러분.
0: 그렇군요.
3: 네, 오늘 즐거운 날 네. 금요일입니다.
0: 탱탱볼 왜 탱탱볼이냐면요.
3: 네.
0: 오늘이 저희가 회식이잖아요.
3: 네 오늘 회식이죠. 제가
0: 네. 네. 말씀하세요.
3: 드디어
0: 드디어
3: 드디어 제가 그렇게 회식을 하자고 그렇게
0: 한 달 동안 이야기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잡혔습니다. 회식이.
3: 한 달이 아니라 전 2년 동안 얘기했죠. 이거 도시뮤직 김민담입니다 시작하면서부터 매주
0: 예스.
3: 제가 끝나고 한잔 하실래요? 오늘 회식할래요?를 매일 네. 말했는데 오늘 네. 드디어 잡혔습니다.
0: 오늘 잡혔습니다.
3: 네네네. 네.
0: 그래가지고
3: 네.
0: 팀 첫 회식인데 사실 문재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처음에. 응? 안 된다 스케줄이 있다.
3: 와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이거 생방송 이렇게 말하시면은
0: 그래가지고
3: 네.
0: 그래서 우리가 어 뭐야 그래요 안 돼요 안 돼 뭐 우리 셋이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3: 정말요 정말요 제가 매일 매주 금요일 시간이 되다가 어쩌다가 이번 주에 딱 한번 촬영 끝나고 스케줄 딱 생겼거든요.
0: 네.
3: 근데 갑자기 오자마자 다음 주 회식 너무 즐겁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저는 이 스케줄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0: 어떻게 했죠?
3: 그쪽 스케줄에 제가 말을 했죠. 제가 말을 했죠.
0: 네. 뭐라고 네? 얘기했어요?
3: 우리 이제 감독님도 또 작가님도 또 새로 오고 그래서 뭔가 우리 팀의 분위기와 또 앞으로의 미래 나아갈 방향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는 토크가 필요하다.
0: 아하.
3: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절대 빠질 수 없는 자리다.
0: 어.
3: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오빠 뭐야? 그랬더니 나 게스트인데 그랬죠. 근데 게스트가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 그래서 나는 항상 위험한 자리에 있어. 나 그랬거든. 그래서 같이 만나기로 했던 우리 팀원들이 오늘
0: 네.
3: 다들 이걸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0: 아 그래요? 네. 아하. 아니 근데 이게 참 스케줄 맞추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다들
3: 워낙에 또 바쁘신 네. 분들이고 대단하신 네네. 분들이라
0: 네.
3: 시간 내는 게 쉽지가
0: 그래서
3: 않죠.
0: 그래서 튕긴 거예요? 쭉 한번 튕겨본 거예요?
3: 아니 튕긴 게 아니라요.
0: 네.
3: 원래 있었잖아. 내가 갑자기 오늘 생각해볼게요가 아니라 그날 제 일이 있는데요 라고 말을 했죠. 탄력도 보여줬잖아요.
0: 네. 탄력은 못 본 것 같아요.
3: 항상 제가 하는 거 왜 집중 안 하죠? 다? 이야기도 하고 막 사진도 보여주고
0: 난
3: 하는데
0: 난 소중해님 왜 튕기신 거예요? 하고 회식 좋다. 네, 테레사님, 빗디와 곰디 두 분 서로 늘 놀리는 거 너무 재밌어요. 난
3: 서로 놀린다고요?
0: 난 소중이님 드디어 회식을 네. 알고 계시네. 드디어 회식을 할 수 있다.
3: 자 그럼 여러분 네. 저희 오늘 아주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어떤 거 먹으면 좋을지 여러분 추천 좀 해주세요.
0: 오호.
3: 그럼 좋을 것 같아요.
0: 좋아요. 네. 김영민님 회식 때 빛나님 싸우지 마세요. 아니 선생님 제가 뭘 싸워요.
3: 왜요? 누구랑
0: 누구랑 싸워요? 누구랑 싸워요 제가. 문재님 아니고 싸울 사람 누구 있어요?
3: 저는 싸웠다고 하면 안 되죠. 방송 시작에 오늘 쑥 라떼를 먹고 있는데 자 오늘 어떻게 잡돌이 해볼까 하는 순간에 쑥 라떼가 코로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이렇게 큰일 났다.
0: 아 근데 오자마자 PD님이 네. 잡돌이 한번 했잖아요.
3: 오자마자 또 PD님이 네. 대본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감 있게 대본 주세요 말이 되는데 감독님한테 가서 감독님 저 대본 한 번만 주면 약간 싫은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약간 미션하러 오는 느낌이에요. 아. 여기 오면은 막 이게 재밌게 뭐 방송보다는 자 오늘은 어떤 퀘스트를 꿰야 하지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0: 1단계 오케이 네. 2단계 오케이 약간 네. 이렇게
3: 그리고 네. 감독님한테 대본을 받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빅디님이 문을 잠근 거예요. 못 들어오게 또 촬영해야 돼.
0: 문이 잠기는 걸 처음 알았어요.
3: 그러니까 그래서
0: 이상해.
3: 아 재밌어요.
0: 아직까지 몰랐어요.
3: 정말 얘기를. 재밌어요.
0: 네. 누군가는 확실히 잡돌이 당하는 중. 포포기님. 네. 네. 누굴까? 모르겠네. 누굴까?
3: 다
0: 모르겠네. 네. 문재님 오늘 메이크업 최고입니다. 베드로황님.
3: 오늘요? 음흠. 오늘은 이제부터 선크림을 좀 과하게 발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네요. 자외선이?
3: 네. 저 진짜 선크림 진짜 안 발랐는데 네. 이제 선크림 꼭 발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0: 누가요?
3: 네?
0: 누가 그랬죠? 선크림 발라야 된다고?
3: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이 꼭 바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분이 안 바르면 안 된다고
0: 영업 당하셨군요.
3: 그래서 두 개 샀어요.
0: 샀어요?
3: 네, 네.
0: 두 개나?
3: 그 원 플러스 원으로다가 근데 또 좋은 거 주더라고요.
0: 뭐요?
3: 워터루프라고 알아요?
0: 워터프루프.
3: 워터프루프?
0: 워터루프.
3: 아, 미안해요.
0: 뭐야 지붕이에요 뭐야?
3: 아, 근데 물이 그거 그거 여러분 물 좋은 거예요. 물이 이렇게 안
0: 물에
3: 젖는 거.
0: 안 젖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어머 누가요? 이때 여친이 테레사님 워터루프 난리 났다.
3: 너무 그거 어렵더라고요.
0: 뭐가 어려워요?
3: 그곳은 그러니까 막 화장품 모아놓은 곳 있잖아요.
0: 네네.
3: 거기를 한번 갔거든요.
0: 올리브 땡 거기.
3: 네. 네. 거기는 진짜 들어가면 거기도 진짜 미션 같았어요.
0: 거기 너무 가면 살 거 너무 많죠.
3: 뭘 해야 하지? 네. 여기서 뭘 할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 근데 남자들이 약간 전자상가나 약간 전자마트 갔을 때 약간 극도로 흥분해서 네. 와 여긴 천국이다 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느낌을 받는 다른 분들을 봤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3: 네. 네. 그리고 거기서 막 화장을 막 다 지우고 가더라고요.
0: 화장을 하고 가는 거 아니고요?
3: 하고 가기도 하고 지우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도 되나?
0: 맞아 그래도 돼요. 왜냐면 테스트 해볼 수 있으니까.
3: 아 테스트가 아니라 다 하고 가던데.
0: 저도 그런 적 있어요.
3: 아 그래요?
0: 뭐 급해서 화장을 안 하고 온 날 뭔가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빨리 가가지고 좀 하고.
3: 나 저 네. 처음 봤어요. 그래서
0: 그리고 또 막 좋으면 사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3: 하고 자연스럽게 나가길래.
0: 2037님이 이 문제로 삼행시를 지어주셨습니다. 이
3: 남자
0: 문
3: 밖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0: 제
3: 재미있게 보이지만 은근 매력이 있네.
0: 어머 세상에. 2037님 뭐 돈 빌리셨어요 문재님한테?
3: 예? 갚지 마요.
0: 자 알겠어요.
3: 갚지 마요.
0: 알겠고요.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5231님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을 저희가 꽁트로 각색해봤어요. 문제가 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에겐 아주 친한 대학교 후배이자 친동생 같은 편한 남자 후배가 있습니다. 이 친구 집안이 좀 어렵다는 건 대학 시절부터 알았기 때문에 당시 소소하게 돈을 빌려주거나 그냥 주기도 했었어요.
2: 빛나 선배! 저 부탁이 있는데요.
0: 뭔데?
2: 제가 오늘 월세를 내는 날인데 부모님이 사정이 어려우신지 연락이 없으시네요.
0: 아이고.
2: 딱 5만 원만 부족한데 선배가 빌려주시면 제가 이번 달에 알바비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0: 5만 원? 알았어. 아유, 뭘 이렇게 어렵게 말하고 그래. 자, 걱정 마. 자, 여기 있어. 대신에 너 알바비 받으면 5만 원이랑 삼각김밥까지 이자로 쏘는 거다.
2: 아, 그럼요. 거기에 컵라면까지 추가. 진짜 고마워요, 누나.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0: 처음엔 5만 원을 그렇게 힘들게 빌리더니 원래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잖아요. 후배는 저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편해질수록 수시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 이 시간에 누구야? 여보세요?
1: 누나 잤어? 나 진짜 미안한데 나 지금 10만 원만 싸줄 수 있어? 여기 헌팅포차에서 이상형을 만났는데 내가 내일 알바비 받는 날이라서 오늘 돈이 없네. 내일 바로 갚을게. 진짜 누나 미안 한 번만 누나 진짜 한 번만.
0: 지금 몇 시야? 나 내일 1교시인데 너 진짜 이럴래? 진짜 짜증나. 한 번만 더 이 시간에 돈 빌려달라고 전화하면 너 진짜 죽는다. 그 뒤로 이런 일이 없었냐고요? 아니요, 두세 달에 한 번꼴로 계속 있었지만 제가 거부할 수 없었던 이유는 워낙 돈을 잘 갚기도 했고 남자친구가 없는 저를 집에 데려다주기도 하고 전구를 갈아주고 변기도 뚫어주고 이사도 도와주고 정말 친동생처럼 잘해줬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졸업 후 저는 취업을 하게 됐고 그 친구도 열심히 면접을 보러 다니던 중에 하루는 한숨을 내쉬며 술 한 잔만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1: 누나, 누나, 나 망했어. 나 진짜 살고 싶지가 않아.
0: 아니 왜? 왜? 무슨 일 있어?
1: 나 이번에 취업 준비하면서 최종 면접까지 붙은 곳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대포 똥장 사기였어.
0: 똥장?
1: 어.
0: 대포 똥장이야?
1: 대포 통장. 내 통장으로 대출받고 빼가고
0: 웬일이야.
1: 2천만 원이나 가져갔더라고.
0: 어머, 잘 알아보고 했어야지. 어떻게 그런 걸 당했어. 진짜.
1: 아니 뭐 직원 등록이랑 월급 나갈 때 필요하다고 신분증이랑 통장이랑 일단 다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지.
0: 어떡해. 다른 방법은 없대?
1: 없대? 그냥 내가 다 갚아야 한대.
0: 일단 빨리 다른 취직 자리 알아보고 빨리 해봐. 일단 차근차근 갚아보자. 할 수 있어. 에이 젊잖아. 에이 뭔들 못해.
1: 근데 500만 원이 대부업체라서 이번 주까지 이거 못 갚으면은 순식간에 빚이 억 단위가 된대. 누나 나 어떡해.
0: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빌려줬습니다. 친동생 같은 친구가 사네 못 사네 하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돈은 빚 갚고 자리 갚으면 그때 주라고 위로까지 해줬어요. 그리고 동생은 얼마 뒤에 새로운 곳에 취직을 했고 열심히 일하면서 돈 갚느라 바쁜지 연락이 뜸하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 갑자기 SNS 추천 친구에 이 친구 인별그램이 떴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 역시 주식은 한방. 경차 바로 버리고 CV80 풀 옵션으로 무심. 다음 주 일본 여행 갈 옷 좀 쇼핑해야지.
0: 아니 이 피드를 보자마자 피가 거꾸로 쏠려서 바로 전화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이러더라고요.
1: 누나 그거 봤구나. 그거 다 깡통이야. 그냥 할부로 지른 거야. 그리고 일본 여행은 그 최저가 땡처리로 가는 거야. 나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잖아.
0: 야, 돈 언제 갚을 건데?
1: 누나, 돈 조만간 갚으려고 했어, 진짜로. 주식으로 벌어서 이자까지 쳐서 주려고 했지. 아이, 누나 별로 안 급해 보이길래. 미안, 괜찮지? 미안해.
0: 이 친구가 떼먹지 않을 거란 것도 알고 어쩌면은 정말 이자를 주려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래도 이건 순서가 아니지 않나요? 지난 10여 년간의 우정이 전부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라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계속 곁에 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인연을 끊는 게 나을까요? 에헤이, 이거 참. 당해봤어요? 당해본 느낌이시네. 일단 고민 보내주신 5231님께는 누룽지 세트와 비누 세트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3: 세트.
0: 네, 이거 완전 배신감 드네요. 진짜 너무 배신감이다. 여러분 의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로 보내주셔야죠, 문제 씨?
3: 샵 1053이고요.
0: 샵 아니고.
2: 샵.
0: 네. 샵.
2: 샵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고요. 혹은 그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빵이 있습니다, 여러분. 빵에 접속하셔서 빵톡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어떤 상품 보내주실 거예요?
2: 제 사인하고요. 별로 안 받고 싶은가?
0: 아니 너무 좋지. 너무
2: 안
0: 좋지.
2: 좋아하는 것 같은데.
0: 너무 좋지.
2: 청춘 느릉지를
0: 느릉지?
2: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근데 이거 사연 읽다가 화가 또 치밀어 올라가지고.
0: 아니 500만 원 빌려준 거잖아 지금.
2: 500만 원부터 이 그 전부터 5만 원부터 시작된 거죠 이게.
0: 너무하네.
2: 누나가 대부업체네 누나가.
0: 누나가 대부업체.
2: 누나가 돈을 빌려준 게 시작이었네. 예. 근데 나는 얘가 또 집에 왜 이렇게 잘 데려다 주고 또 왜 이렇게 착해 또.
0: 그러니까 전구도 갈아주고
2: 예.
0: 그런다고. 아 근데 이게 500만 원이면 이제 큰 돈이잖아요.
2: 큰 아주 굉장히 큰 돈이죠.
0: 너무 큰 돈이죠.
2: 예.
0: 근데 이거를 빌려줬는데 본인이 일본 여행 간다? 차를 바꿨다? 와 이러면 진짜 열받지. 이건 이게, 돈을 갚고 안 갚고를 떠나서.
2: 근데 이거 지금 아마 이거 이야기 네. 들으면서 정말 청취자분들 진짜 공감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걸요.
0: 그렇죠.
2: 왜냐면 이게 큰 돈이니까 목돈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네.
2: 근데 목돈 말고 더 화나는 건 사실 작은 돈이거든요.
0: 맞아.
2: 작은 돈 진짜 그냥 야 나 택시 타게 한 2만 원만 빌려줘 하고 근데 2만 원을 계속 안 주면은
0: 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2: 그러니까 이게 아 받기도 애매하고 안 받기도 애매한데 제가 또 술값은 계산하는 거 눈에 보여요. 근데 그날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택시비가 조금 애매해. 그럴 때가 있거든요.
0: 그럼 2만 원 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2: 네, 근데 또 괜히 없어 보이는 느낌이고 2만 원 줘 그러면 걔한테 조금 아 이게 뭔가 내가 좀 뭐지 그런 느낌 들고 그래서. 큰 돈도 문제인데 작은 돈도 문제야. 결국엔 돈이 문제예요.
0: 이 돈 거래가 참 네. 사람을 잃는 길이에요.
2: 그럼요.
0: 그쵸?
2: 그리고 이 남자의 성향을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진짜 진작에 빨리 끊어내야 돼요.
0: 그렇죠.
2: 네. 왜냐하면 네. 보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신경 쓰고 있는 친구예요. 집에 데려다주고 뭐 전구 갈아주고 착한 척하고 근데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거든요.
0: 본인이 위해서 차 샀잖아요.
2: 아 이거 자기 빚을 안 갖고 샀잖아.
0: 아 맞아. 네.
2: 주체 의식이 굉장히 떨어진 이상한 애거든요. 이런 애들하고 바로 손절해야 됩니다.
0: 손절해야 됩니다.
2: 그리고 돈 빌려 달라고 하는 애들.
0: 네.
2: 제 주변에도 정말 그런 제 웃긴 애가 하나 있었어요.
0: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 있어요?
2: 저는 이제 뭐 아 이거 나가면 안 되겠구나. 엄마한테 보고 있어요. 저도 뭐 그런 몇 번 있긴 하죠. 이제 네, 있긴 하고.
0: 친구 중에 그런.
2: 네, 친구 중에 네. 재밌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갑자기 자기가 일이 망했다는 거예요.
0: 친구 갑자기
2: 네, 네. 사업이 안 되고 일이 망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저희가 맨날 만나서 뭐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용돈을 조금 챙겨줬어요.
0: 네.
2: 힘내라고.
0: 네.
2: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또 힘들다고 죽겠다고 계속 그래요. 근데 얘가 어느 날부터 그 핸드폰 게임 중에 무슨 하트를 자꾸 달라고 하는 게임 같은 게 있어요. 얘가 그거를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아니 야 그거 할 시간에 돈 갚지 일에서 돈 갚지 그걸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완전히.
0: 어머. 그래서?
2: 예? 네? 그래서 잡아놓고 다 뭐라고 했죠. 그랬더니
0: 돈을 갚아야지.
2: 예, 네, 열심히 또 이제 일하러 들어갔더라고요.
0: 어허.
2: 그래서 일하면 조금씩 갚기 시작했더라고요.
0: 세상에.
2: 굉장히 따끔한 충고가 필요하고 네, 확실히 알아듣게 이야기하지 못하면 이 사람 계속 이럽니다.
0: 그러니까요.
2: 네네네.
0: PMS님이 문제는 돈을 안 갚는다는 건 상대방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2: 사실 이게 폰지 사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전문 용어를 좀 어디까지 써야 되나로 고민이 막 들었는데 네. 사실 이게 이제 이 사기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0: 아...
2: 네.
0: 그 혹시 그 친구한테 음성 편지 한번 보내시겠어요?
2: 아 갑자기요?
0: 네. 네.
2: 아
0: 친구 너무 슬퍼.
2: 아 얼마 전에 PC방에서 라면 먹는 너를 봤어. 아직도 게임에 최선을 다하는 네 모습에서 난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단다. 그런데 고마웠어. 이젠 네가 PC방을 차렸으니까. 그래도 자기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밥벌이 하는 모습에 참 고맙고 지금도 우리한테 하트 달라고 안 해서 참 고맙고 그리고 우리 가면은 라면은 그냥 줘라.
3: 돈 받지 말고
0: 그래.
3: 옛날 추억 생각해서 아무튼 잘 해줘서 고맙다. 화이팅.
0: 오, 세상에 이렇게 훈훈하게 끝날 줄 몰랐잖아요.
3: 제 친구들 다 이상한 애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이 괜찮은 애들도 있어요.
0: 아우 세상에. 네. 김영민님, 문재님 이야기 같다. 너무 실감나요. 매를 보내요.
3: 저요? 저는 돈을 저도 약간 좀 약간 너무 착해서 네. 누가 돈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정말 예전까지는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못 참고 다 빌려줬었어요.
0: 그러니까. 네. 저한테도 빌려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얼마 빌려줄 수 있다 했죠? 하나, 둘, 셋.
3: 동시에 말하게 할 거예요.
0: 동시에 하나, 둘, 셋.
3: 3,000만 원.
0: 아, 뭘 올려요? 그때 1,000만 원이었잖아요.
3: 어쨌든.
0: 네. 문디는 1,000만 원 빌려줄 수 있다. 난 30만 원.
3: 비띠님과 제가 동시에 서로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는지 말해보자. 하나, 둘, 셋. 제가 1,000만 원 그랬는데 30만 원 그래가지고 아 나는 비띠님에게 30만 원의 가치다. 네, 조금 더 올려야겠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아, 50만 원까지 올해는 한 50만 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아, 그런 문제가 돼야겠다.
0: 네, 올해 좀 제가 사정이 별로 여의치 않아요. 네. 올해도 30만 원 동결할게요. 동결.
3: 저도 깎겠습니다.
0: 어? 진짜요?
3: 저도 깎겠어요.
0: 얼마로 깎아요?
3: 15만 원.
0: 15요?
3: 너무 많이 깎았나?
0: 1000에서 10원 너무 심하죠.
3: 감독님 어느 정도 할 거예요?
0: 노래 간대요. 노래. 네. 네. 다이나믹 듀오와 박정현이 함께 부른 싱숭생숭.
3: 네. 그리고 이클립스가 부른 It's Run Run. Run Run 이건가요?

0: 아, 우리 또 선재 목소리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이클립스의 런런, 그 전에 다듀와 박정현의 싱숭생숭 듣고 왔습니다.
1: 노래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서 참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오는데.
0: 아하, 왜 저기 친구가 돈
1: 빌려주고. 아니, 친구가 돈이 아니라
0: 친구가
1: 약간,
0: 돈
1: 약간 이런 일이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의 좀 폭발적인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런 일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느끼면서 참
0: 맞아.
1: 아직도 이렇게 아 타인을 위해서 약간 뭔가 배려하는 마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느꼈죠.
0: 7003님 이번에 꺼준 돈만 받고 손절 가야죠. 벌은 못 고칩니다.
1: 만약에 나는 이분이 한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0: 누구한테? 아, 이 사람한테?
1: 동생한테.
0: 아, 나 돈 좀 빌려줄래 이렇게?
1: 이번에 네가 좀 500만 원 받고 받고 다시 묻고 가는 거죠. 나 이제 500만 원 받고 나 500만 원 나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0: 진짜?
1: 라고 말했을 때 걔가 흔쾌히 500을 딱 준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생각이 짧았네. 여유 있는 친구였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갑자기 그 상태에서 갑자기 확 오히려 손을 걸 수도 있거든요.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1: 조심해야 됩니다.
0: 4302님 헤어지세요. 끝이 보이네요.
1: 그렇죠. 뭐 시작부터 보였죠.
0: 이게 이 뭔가 진짜 연을 끊어야 되는지 이런 사람하고 아니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냥 끊진 않고 거리를 좀 둬야 되는지.
1: 한 번의 기회는 없어요.
0: 한 번 더 기회
1: 더 주는 없어요? 건 없어요. 더 주는 건 없어요.
0: 너무 많이 줬죠.
1: 아이 그럼요.
0: 그래요.
1: 그리고 약간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나뉘는데 한 번 실수는 병까지 상사다. 이렇게 해서 실수를 또 이해해주고 그걸로 또 공부하고 학습해서 더 좋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방면에 떡잎부터 알아본다 있어요.
0: 어허.
1: 저는 약간 떡잎부터 알아보는 편이거든요.
0: 네네.
1: 실수 안 할 사람은 어떤 일 있어도 실수하지 않아요.
0: 그래요?
1: 네.
0: 한 번 실수할 수도 있지.
1: 아니.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봐요. 계속 실수하니까 계속 실수하잖아. 나도 실수 안 할 놈이면 저 실수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는 놈은 계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0: 소개해 주세요.
1: 7476님 누굴 탓해? 본인이 그렇게 벌어뜨린 것을 내 잘못이에요. 내가 버릇을 이렇게 드렸어요.
0: 아니야,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버릇을 드린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건데 그걸 이용한 거잖아. 본인 탓을 하면 안 돼요.
1: 이분한테만 이 금전적인 관계가 있을 거라는 또
0: 한 사람이 아니다.
1: 네, 생각을 하면 안 돼.
0: 아, 우리 저기
1: 약간 피라미드 형식으로
0: 약간
1: 이렇게 주르륵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0: 맞아. 네. 진짜 그런 댓글 있었어요. 한 사람만이 아닐 것이다.
1: 그렇죠. 8766님.
0: 네.
1: 버릇이 습관이 되는 것처럼 금전적인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손절이 정답입니다.
0: 다 손절하시라고 하네요. 테레사님, 앉아서 빌려준 돈 서서도 못 받습니다.
1: 명언.
0: 명언이네.
1: 명언, 진짜 명언.
0: 진짜 명언이다.
1: 진짜 명언이죠. 계정님, 저는 그래서 친한 사람에게 딱 10만 원 정도만 빌려줘요.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고요. 9만 원만. 네, 더워서 지금
0: 친한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
1: 저는 내적 친밀감이 가득합니다. 지금 혜정님과 함께.
0: 포포기님, 빌려달라고 할 때 절실함을 잊으면 안 되는데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죠. 저도 지인 4명 날렸습니다. 어떡해.
1: 김영민님.
0: 네.
1: 돈 앞에 장사 없죠. 빛나님은 문재님한테 차용증 받고 빌려줄 때.
0: 아니 뭐 30만원인데 차용증을 받아요.
1: 제 차키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0: 아니.
1: 에, 저희 집에 상주할 수도 있습니다. 30만원 때문에. 예, 저희 집에 저희 앞에 텐트를 치고
0: 와.
1: 예, 조심해야 되는.
0: 아니에요. 저는 딱 줄 수 있는 돈만 빌려 줘요. 그냥 안 받아도 된다.
1: 그럼 30만 원이요? 지금
0: 9006님.
1: 지금요.
0: 수십 년간 신뢰 쌓고 거액을 들고 튀는 갯돈 사기처럼 500만 원 갚은 후에 수천만 원 빌리고 완전 사라질 겁니다. 이럴 수도 있겠다.
1: 이게 보통 시작이죠. 예, 보통 시작이죠.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갚고 빌려주고 갚고 예, 그러면서 이제 큰 돈 확 한 번에 가는 거. 아 진짜. 5687님.
0: 네.
1: 제가요 그런 류의 사람과 결혼했다가 20년을 어르고 구슬르고 교육시켜 잘 살려고 했는데 결국은 20년만 이혼하고 지금은 정신적으로 너무 편하고
0: 아이고야.
1: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0: 아,
1: 이거 해피엔딩이라고
0: 해피엔딩이,
1: 해야 돼요?
0: 이건 해피엔딩이죠. 예, 네, 왜냐하면 20년 동안 힘드셨어요. 지금 보니까 5687님은 예, 네, 근데 결국 안 되는 거야. 사람 안 변한다는 거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1: 그거 맞죠? 제 말이?
0: 네.
1: 예,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무조건. 기회는 없습니다.
0: 기회는 없. 한 번 더 기회는 없어요?
1: 예. 네. 아유, 한 번 더 기회 주니까 이게 5만 원에서 500 된 거예요.
0: 아, 맞아. 그렇긴 하다. 5만 네. 원에서 10만 원 됐다가 또 쭉쭉쭉쭉 늘어났겠죠?
1: 근데 저는 이분도 이 여자분도 그 남자분한테 동생분한테 계속 기회를 주잖아요.
0: 그건 그래.
1: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는 기회.
0: 아.
1: 우리 전구를 고칠 수 있는 기회. 약간 그런 기회들을 착 쳐내고 스스로 집에 갈 수 있잖아. 전부도 스스로 갈고 약간 이렇게 또 일어나야죠.
0: 8766님. 사연이 감미로운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밖의 반전이네요. 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제가 오늘 끝나고 작가님과 회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왜요?
1: 항상 이 시간 되면 작가님이 딱 이거 뽑아갖고 오잖아요, 사연을.
0: 네, 네.
1: 그때 이제 뭔가 작가님 우리 좋은 얘기 해줄 수 없어요? 우리 작가님 다들 화를 많이 내. 금요일 날 즐거운 날인데 네. 이거 듣고 이거 공감을 얼마나 하는지 다들
0: 지금 다들 왜냐면 이런 경험이 들 소소하게 있으실 거야. 아마 소소하게라도.
1: 그 일단 작가님 저 5만 원만
0: 아니 진짜
1: 작가님 앞에 계시는
0: 성실한 자본가님
1: 5만 원만
0: 빛나님 저랑 생각 비슷하시네요. 안 받을 생각하고 빌려줘야죠. 그러니까
1: 네. 네. 그럼 작가님
0: 작가님한테 계속
1: 5만 원만
0: 안 받... 작가님 지금 눈도 안 멀쳐요 지금.
1: 야 네. 진짜
0: 네. 회식 참여 못하고 집에 갈래요. 지금 작가님 집에 간대요.
1: 3만 원.
0: 3만 원이 뭐야?
1: 2만 원 깎았어.
0: 스테파노의 꿈님. 가장 괘씸한 건 자동차도 사고 일본 여행 가는 거를 누나한테도 이야기 안 한 거.
1: 이게 정말 이것도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거든요. 제 주변에.
0: 왜요?
1: 너 주변 친구에게 금전적인 거래가 있었어요. 근데 남자애가 돈을 못 갚는 거야. 근데 걔가 막 돈을 쓰고 다녀. 그래서 아, 뭐야? 맞다. 물어봤더니 이거 그냥 와이프 카드로 쓰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0: 뭐야? 그럼 뭐 거기는 돈이 따로 나와?
1: 그러니까 와이프가 버는 카드 있죠. 돈으로 자기가 돈 쓰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 돈은 와이프 돈이니까 자기가 돈 갚으라고도 말을 못 하는 거야.
0: 아니 부부가 같이 경제권을 같이 해야지 뭘 어떻게?
1: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금전적인 관계가 진짜 이렇게 너무 꼬여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0: 맞아요.
1: 진짜로.
0: 게다가 가족끼리 돈 거래하면 더 그래요. 더 친척들끼리 막 이러면은 더 복잡해. 더 복잡해. 9006님 아마 사연자님 말고도 친누나 친형 친동생처럼 지내면서 돈 빌리는 사람 더 있을 거예요. 맞아. 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1: 다들 이제 의심이 많이 생겨.

0: 이렇게 원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원하고 할 수 있는 게 파이가 커진단 말이죠.
1: 네.
0: 그러니까 딱 그 정도만 해주는 게 제일 관계의 최고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1: 좋아요.
0: 네?
1: 네. 네,
0: 좋죠.
1: 네.
0: 30만 원이죠? 오늘 그런 작가님 5만 원, 빅디님 뭐, 30만 원.
1: 오늘 뭐뭐 뭐 우리한테 뭐 받으러 왔어요 오늘?
0: 수고하는 날입니다 오늘.
1: 수고만해요. 왜? 네. 오늘 회식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PD님.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취소해야 될 것 같아.
0: 진짜.
1: 하지 마, 하지 마. 오늘 사연에 대한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0: 네.
1: 교육을 시켜서 잘 사시려고 했는데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다.
0: 그렇죠.
1: 라고 말씀하신 5687님께 청춘 누룽지 드리겠습니다.
0: 근데 이거 잘하는 거 맞죠?
1: 새로운 인생을
0: 이혼하시고 하는 분한테 잘했다고 선물 주는 거 맞죠?
1: 드려야죠. 네. 얼마나 그동안 그 과정이 힘들었겠어요. 그쵸?
0: 맞아요. 네. 맞아요.
1: 누룽지 드시면서 네. 힘을 내시고 네. 네. 본인에게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지금 바로 맞습니다.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0: 좋습니다.
1: 네, 꼭 나가야 된대요.
0: 벌써요? 왜? 와 시간 진짜 약간 또 흥분해서 시간이 더 빨리 갔네.
1: 네, 오늘 끝곡 폴킴의 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회식은 문디가 쏠려나? 뭐 이렇게 보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이제 35만 원 받으면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빛나는
0: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

0: 함께합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199번, 예수 마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전영금 새신랴 수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밥 먹어라, 숙제했니? 늦게 다니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때는 잔소리처럼 들렸지만 돌아보면 그 말들 속에는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거창한 철학을 가르치기보다 밥 한 숟갈 더 먹이고 감기 걸릴까 걱정하고 넘어질까 붙잡아주며 사랑을 표현하셨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비슷한 말을 자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여라. 아, 매일 듣는 말이라서 흘려보냈네요. 사실은 나를 살리는 가장 따뜻한 말씀이었죠. 6월의 첫 금요일 저녁, 세상의 소음보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자주 들려주시는 한마디 뭘까요?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 첫 곡으로 최준익 막쇼가 부른 주만 바라볼지라. 와, 오랜만에 들어본 노래였습니다. 네. 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어릴 적에는 뭐 공부해라 귀가 딱지가 붙을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른이 된 지금은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운동해라, 약 챙겨 먹어라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잔소리하는 사람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바뀌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카톨릭병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일 먼저 우리 개의정 스텔라님이 1등으로 오셨네요. 찬미예수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님, 어제는 오후 늦게 외래 진료 받았어요. 다음 주에는 부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싶네요. 아이고, 그럴 마음이 가득하시군요. 아마도 정말로 그렇게 병원 빨리 입원하고 싶으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예,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예, 뭐, 그래도 병원 가서 선생님 얘기 들어보셨죠? 예. 네, 입원할 날. 가서 입원하면 그래도 좀 더 뭐랄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녀님이 기도할게요.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어서 오세요. 예, 수녀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열심히를 마무리하고 강원도 동쪽 끝 양양이라는 동네에 잠시 왔다가 바다도 구경하고 아시는 분도 잠시 뵙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오솔길 인사 남겨요.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발자국을 남겨주시는 우리 사무엘 형제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참 고단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주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는 걸 알기에 힘내서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솔길 가족분들이 가진 모든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며 기억할게요 하셨어요. 와, 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이겠지만 특별히 사무엘 형제님이 기도를 하시면 예, 누군가의 걱정과 또 몸에 아픈 것 그런 게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고맙습니다. 2037님, 네, 오셨네요. 오늘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지만 그다지 덥지 않고 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이 너무 이쁜 날씨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주시는 분은 단 한 분, 주님이시기에 감사드려요. 오늘도 맑고 고운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네 수녀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행복을 충전하고파서 기도의 오솔길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어요. 참 오늘 아침에 상당히 쌀쌀 좀 뭐라 그럴까요? 서늘했어요. 저희 수녀는 이제 뭐 더우면은 양쪽 이제 창문을 다 활짝활짝 여는데요. 오늘은 이제 말하자면 맞바람 쳐지잖아요. 양쪽 문을 다 열었으니까 그 바람이 막 좀 춥더라고요. 근데도 또 앞에 앉은 어느 수녀님은 그래도 더운가 봐요. 선풍기를 쫙 틀어놓고 앉았다가 지내고 나니까 조금 추웠는지 얼른 끄더라고요. 예, 아주 이쁜 글 고맙습니다. 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성바오로 다수도의 수녀님들 노래입니다. 내 맘에 주님 오시길 원해.

네, 성바오로 달스토이의 수녀님들 노래 내 마음에 주님 오시길 원해. 잔잔하지만 참 마음을 건드리는 노래였죠. 예, 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문자 볼까요? 0691님, 네, 담대하라. 제가 어렸을 때는 배짱 좋은 아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했는데 요즘 들어서 자꾸 제 모습에 실망하면서 자신이 없어지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끝에 담대하라는 말씀이 꼭 떠오릅니다. 안 되더라도 일단은 마음에 담대함을 품을 수 있는 예전같이 배짱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담대하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그 힘을 받아서 두려움이 없을 때 담대해지죠. 두려움이 있는 건 또 사랑이 없다는 표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의 힘을 내가 받고 있다 생각하면 겁날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그분이 바라보는 한 내가 마음 안에서 뭐 죄를 지은 게 없다면 정말 당당할 수 있죠. 배짱이라는 말은 재미나는 단어인데요. 그러게요. 뭐 너무 배짱 부리다가 나중엔 또 큰 코 다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겸손한 담대함, 내 뜻대로 하는 배짱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서 뭘 원하실까? 그런 걸 먼저 떠올려 보면서 그분에게 여쭤보고 나서 내가 그걸 따라야겠다. 그럴 때는 힘이 생기잖아요. 내가 뭘 하겠다 하면 막 실패할까 봐 걱정도 되고 뭐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고 좀 그런 마음도 정말 생겨요. 그래서 힘내시고요. 점점점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마음으로 왜소해지나 이런 걱정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말씀드리고 또 도와달라고 또 기도도 하면서 당당하게 그냥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0069 하나님 글이 자주 왔었는데 조금 발걸음이 뜸해졌고 정말 올리는 글도 좀 그렇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와, 8487님, 저도 출첵합니다. 뭐 세상에 파란 하늘이고 또 태양이 이렇게 빛나고 있는 하늘을 찍으셨는데요. 와, 지금 오늘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구름도 아름답고요. 와, 오면서 외국분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이렇게 옆 사람한테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 도봉산 그쪽 있잖아요. 그 광화문 뒤쪽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 뭐 그 구름들과 그 산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이 이렇게 빌딩 사이로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게 멋있었나 봐요. 그분들은.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바라봤는데 전 너무 자주 보는 그런 풍경이라 그런가 하고 뭐 보기는 했는데 오늘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하늘이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233님. 이게 제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덤터기 써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해요. 수녀님은 억울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유,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일이 참 많아요. 저희 수녀원에서도 뭐 말하자면 막 뭐가 어지러지고 쓰레기를 거기다 넣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누가 넣었어요. 식당에 있는 쓰레기통에 누가 그랬느냐고 수녀님들이 몇 명이 또 막 그러면 괜히 난 진짜 안 했는데 저보고 뭐라고 한 건 아닌데 괜히 주눅드는 마음이 들고 뭐 당당하게 나는 아닌데 뭐 이런 말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동료 어떤 수녀가 누군가가 그랬을 테니까 그럴 땐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뭐
누군가 꼭 필요해서 그렇게 넣었겠지, 다급해서 그랬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주님께 그냥 화살 기도도 하기도 하고 답변으로 막 맞장구 쳐서 하면 손해예요.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며칠이라도 있으면 그냥 그들이 알아서 아니구나 하는 걸 그게 하느님의 이상하게도 밝혀지게 마련이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수녀가 아니었네, 아니면 딴 뭐가 잘못됐었네, 오해였었네 하는 거가 밝혀져요. 자꾸 말로 어쩌고저쩌고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괜히 더 꼬이고 막 관계가 더 나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 보면 모든 게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더 그래도 억울해요. 그럼 뭐 주님께 가서 때를 쓰세요. 나는 아니었거든. 그런데 왜 그래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토닥토닥 그래 나는 너보다 더 억울했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 말까지 해주실지도 몰라요. 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6437님 사연 만납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며칠째 밤마다 뜬 눈으로 하얗게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낮에는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여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데도 막상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과 불안이 밀려와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째깍거리는 시계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리는 고요한 방에서 다가올 내일의 일정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며 홀로 뒤척이는 시간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발 단 두세 시간만이라도 푹 자고 싶은데 끝없는 피로감에 지쳐 아침에도 천근만근입니다. 이처럼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이 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437님. 아이고, 그 힘든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낮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셨는데, 정작 밤이 되면 몸은 지쳐 있고, 마음은 또 쉬지도 못하고, 불면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아이고, 진짜 고통스럽죠. 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낮 동안 밀어놓았던 걱정과 불안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그럴 때는, 아, 왜 이렇게 시계소리 하나까지도 마음이 예민해지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이 오늘 밤의 평화를 막 빼앗아가는 것 같잖아요. 아, 가끔은 저도 아주 가끔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땐뭐 그냥 묵주를 들고 기도도 해보고 저희 수녀님들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벌떡 일어나 앉아가지고 책을 보다가도 그냥 또 조금 졸려고 하면 또 자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6437님, 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도 하느님께서도 함께 깨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주님은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네요. 나는 차나 깨나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걱정을 나에게 다오. 네. 어쩌면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곁에 머물러 계시는 시간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잠을 자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막 더, 막 강박관념이 생겨가지고 더 잠이 안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탁 내려놓고, 잠시 주님 손에 맡겨보세요. 그리고 기도는 뭐 하지 않더라도 묵주를 손에 들고 계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그리고 주님과 성모님, 제가 쉬지를 못하니 당신들 품에서라도 조금 쉬게 해주세요라는 말씀도 드려보면 참 좋겠네요. 너무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이제 혼자 뭘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의사의 처방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수님도 그런 분이 계셔서 뭐 불면증에 먹는 그 무슨 약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세지 않은 그런 잠을 유도하는 그런 약을 먹고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지친 몸과 마음도 언젠가는 다시 제 리듬을 찾게 되길 바라면서 저와 오솔길 가족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긴 밤을 보내고 있는 6437님을 굽어 살펴주소서. 무거운 걱정과 불안을 당신의 손으로 다독여 주소서. 잠들지 못하는 시간마다 불안한 생각은 잠재우시고 주님의 평화가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게 하소서. 염려를 밤의 십자가로 느끼지 않게 하시고 너는 내 안에서 쉬어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조용히 듣게 하소서. 지친 마음에는 위로와 평화를 허락하소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신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드리오니 도와주소서. 아멘. 예, 밤의 한숨도 기도로 바꾸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서 노래 한곡 선물로 띄웁니다. 신상옥과 형제들이 부릅니다. 어느 날 당신을 만났을 때.

네, 여러분의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릴게요.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은총도 내려주시죠. 음성 기도를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하는 기도문 예, 신청 저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응원의 문자가 막 왔습니다. 티나님 어서 오세요. 밤에 잠 못 이루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았어요. 6437님 힘드시겠네요. 식물성 멜라토닌을 우유와 함께 밤에 주무실 때 드시는 게 어떨까요? TV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에 저도 먹고 있어요. 금방 잠들어요. 와, 멜라토닌을 우유에다 타서 그 효과가 있나요? 좋은 방법이네요. 아, 바나나도 도움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정말. 그리고 사과도요. 제가 이탈리아에 있을 때는요. 할머니 수녀님들이 밤에 사과를 살짝 익혀서 그게 이제 그냥 먹으면 산이 많아서 별로 안 좋으니까 살짝 익혀서 그거를 드시고 주무시더라고요. 할머니 선생님들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별빛 사랑 안젤라님, 네. 누구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시간은 지겹고 고달파요. 약 처방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기도해 드릴게요.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게요. 약 처방 받고, 그게 근데 내성이 생기면 그 약을 먹을 때는 괜찮다가 또 안 먹으면 또 바로 또 이렇게 불면증이 또 도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먹고 나면 몽롱한 마음 그런 상태라 오전에 상당히 막 뭐 기분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태로 저희 수혜미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기도 시간에 뭐 엄청 졸아요.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그 후유증이구나. 그걸 알면 뭐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졸고 앉았으니까. 그 약이 좋기도 하지만 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냥 자연요법을 한번 뭐 바나나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유에다가 멜라토닌을 또 한번 넣어서 먹어보는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과도 괜찮고요. 예, 3102님 잠 못 이루는 괴로움 너무나 잘 알죠.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지금은 너무 잘 잡니다. 아, 뭐 직장 다니면서 그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일들이 주어졌으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막 고민도 많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까 뭐 아직 자기 책임감이 많으신 분들이 더 그러신다고 해요. 그냥 털털 털어버리고 좀 그런 사람들은 아유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그리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이게 아니고 내가 이걸 꼭 해내야 돼 뭐 그리고 내 방법으로 이걸 해야 돼 막 이런 게 뭐가 많은 분 책임감이 많으신 분 투철하신 분 자칫하면 불면증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만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도 참 무엇보다 좋은데요. 저는 묵주를 들면 이렇게 잠이 잘 와요. 그게 참 수면제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준비하며 바치는 기도.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는 성체와 성혈의 신비 안에 머물며 당신의 크신 사랑을 찬미합니다. 당신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지금도 거룩한 성체 안에 살아계시며 저희 곁에 머물러 주십니다. 주님, 저희가 성체를 영할 때마다 습관이나 형식이 아니라 감사와 경외의 마음으로 당신을 맞아들이게 하소서. 상처 입은 마음에는 위로를, 지친 영혼에는 힘을, 메마른 영혼에는 생명의 샘물이 되어주소서. 성체를 모신 저희가 주님을 닮아 나누고 베풀며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성치 앞에 잠시라도 멈추어 당신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새 힘을 얻어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생명의 빵이시며 구원의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 언제나 저희 안에 머무시고 저희도 당신 안에 머물게 하소서.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은 영광과 찬미 받으소서.

네, 이경수의 나의 아이야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 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 볼게요. 2037님 많이 힘드시겠군요. 저는 새벽 2시경에 눈을 억지로 붙여서 누운 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는 것 같은데 왜 이리 일찍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5시 6시경에 일어나 너무 졸린 상태로 하루에 시작을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낮잠 3, 40분 정도 눈을 붙이고 있네요. 주님께 기도드려요. 주님 잠을 푹 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이고 2037님도 비슷하시군요. 아, 왜 새벽 2시에 눈을 억지로 붙일까요? 이제 조금 일찍 주무시는 습관을 좀 들여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너무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 너무 많이 보시거나 인터넷도 많이 보고 막 이러면 잠에 방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뭐 좀 늦게까지 원고 쓰느라 앉아있고 그런데 저는 워낙에 벽에만 머리가 벽에 닿기만 하면 막 자는 사람이라 불면증을 잘 모르네요. 이기영님이 오셨습니다. 벌써 불금이네요. 기도의 오솔길 가족들 만나러 출석합니다. 그러게요. 어느새 월요일날 인사했는데 벌써 금요일. 아유, 네,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예, 하늘이하고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경근 스테파노님, 기도의 오솔길 금요일에 기도소원 인사드립니다. 찬미수님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벌써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윤은미님께서 뭐 길게 글을 쓰신 것 같은데 그 멀리 이탈리아에서 그 뭐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데 이렇게 글까지 올리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읽어봤습니다.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가겠습니다.

오솔길 단상. 고마운 잔소리. 어느 날 수녀원 복도를 지나는데 한 수녀님이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식사 잘 드세요. 또 다른 수녀가 성당 앞에서 속삭입니다. 선풍기 그리고 에어컨 바람 조심하세요. 수녀님은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듣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의 걱정을 먹고 사는 존재구나 하고요.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나이가 들면 친구나 형제가 그리고 공동체의 자매들이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십니다. 내 짐을 나에게 다오.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꾸나. 미사 때마다 모신 주님을 느끼며 성체 안에서 늘 새로운 힘을 받습니다. 주님은 가장 오래된 사랑의 메뉴로 우리 모두를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네, 오늘도 누군가가 건네는 작은 잔소리 하나에 그냥 씩 미소 지어보면 어떨까요? 혹시 그 말 속에 부모님의 사랑이, 친구의 걱정 한마디 속에 하느님의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예,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저도 잔소리 하나 남길게요. 무더운 주말 주님 안에서 잘 쉬시기 바랍니다. 끝곡 이지훈이 부르는 성당에서 남겨드릴게요. 기대 요설길,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녀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근화여자고등학교 김관호 신부.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이렇듯 다윗 스스로가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수많은 군중은 기쁨이라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 군중들이 느낀 기쁨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한참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아마도 율법학자와 바리사이가 상징하는 종교 세력의 패배를 목격한 기쁨, 혹은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기쁨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 말씀을 듣는 군중이 느꼈던 기쁨을 과연 우리는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 반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군중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분명 복음 말씀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 텐데 종종 기쁨을 느끼지 못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복음을 읽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복음을 복음 자체로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강론을 위한 복음

일이 행한 폭력과 억압이 낯설지 않게 다가옵니다. 알미라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아팠을지, 그 고통을 어찌할지 몰랐기에 억압이라는 폭력으로 표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섣부른 공감마저 하게 됩니다. 무지에 대한 고백,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말은 어쩌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겠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기쁨이 군중들 사이로 퍼져나간 것이겠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정보와 알미 때로는 우리의 만남을 더 아프게 합니다. 하나라도 더 알고 있기에 관계는 기울어지고 하나를 더 알아서 편견이 생기며 잣대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기쁜 소식이 퍼지는 그곳에서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얕은 지식조차 세울 수 없음을 고백하고 말씀이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여 기쁨 그 자체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복음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들음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근화여자고등학교 김관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관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

0: CPBC FM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단위 모집 드론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0: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

0: 우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예, 지금 이웃이 어디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사실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인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살아왔던 문화나 행동이나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나를 너의 나라 문화와 행동 좀 배우고 싶지만 너도 나라 한국의 문화를 같이 배워가자 하면서 서로 문화 교환하면 나중에 나는 한국인이라 느껴줄 수 있게끔 바꿔줄 수 있습니다.
3: 귀화 한국인인 안산 다문화 의용 소방대장 김아준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에스프레소에 우유가 섞이면 부드러운 라떼가 되듯이 서로 다른 배경과 피부색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여러분 3초의 법칙 아시나요? 1, 2, 3 이렇게 음식이 떨어지고 3초 안에 먹으면 괜찮다고들 하잖아요. 물론 떨어진 음식 괜찮지 않지만요. 그런데 5초도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1, 2, 3, 4, 5 딱 5초만 만져도요 위험하대요. 뭐가 위험하냐면 카드 영수증이나 택배 라벨지인데요. 한 전문가가 너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영수증, 번호표, 주차권, 택배 라벨 등에 사용되는 가멸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핸드크림이나 손소독제를 바른 직후에 가멸지를 만지면요. 화학물질이 피부에 흡수되는 양이 굉장히 증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3초도 해선 안 되고 5초도 해선 안 되는 일이 있고 1초도 해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좋지 않은 생각, 슬픈 생각, 그리고 안 좋아질 거란 생각. 1초도 하지 말고요. 우리 즐겁게 퇴근해요. 오늘 불금이잖아요.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유주입니다.

0: 금요일 첫 곡으로 코요테 1, 2, 3, 4 듣고 왔습니다. 3초, 5초 아주 짧은 시간인데요. 나쁜 물질이 묻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나쁜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 감사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모든 이들을 위해서 5초간이라도 짧은 묵념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아도 좋겠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라, 금요일 문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코너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대구의 소식을 퀴즈로 대뜸 냅니다.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금요일 코너,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설디와 라디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을 또 준비해 왔는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라디오로 이렇게까지 잘 놀 수 있다고 재미지게 놀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함께 노는 랜덤 게임 시간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상큼한 라디오 에세이 비타민 5시도 이어집니다. 오늘 저희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너튜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미카엘님도 반갑습니다. 영민님도 반갑습니다. 이미데레사님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설레는 금요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모두 모두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나 CPBC 빵 혹은 실시간 채팅 너튜브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1: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금요일이라서 아마 이 시간쯤에는 많은 분들이 퇴근을 앞두고 굉장히 설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 이제 주말이 시작하는 금요일인데 저녁은 좀 외식을 해볼까 하면서 또 그거에 설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메뉴는 다들 뭘로 결정하셨나요? 저녁 메뉴 정하신 분들은 좀 아이디어 나눠주시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IOI가 부릅니다. 갑자기.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퀴즈로 대뜸 냅니다. 정답도요 대뜸 보내주세요. 오늘의 대뜸 퀴즈는 대구 달서구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여름철 달서 반려견 땡땡땡 야간 개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달서구에 반려견 땡땡땡 이것도 있었군요. 낮에는 더우니까 반려견과 보호자가 안전하고 또 쾌적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평일 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오는 9일부터요. 9월 30일까지 열린다고 하는데요. 반려견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이곳에 가면요. 미끄럼틀도 있고 시소도 있고 정글짐도 있고 철봉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곳에 가면은 맘껏 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이들도 반려견도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오늘의 정답인 땡땡땡 이곳인데요. 그리고 이 달서 반려견 땡땡땡에 가시면요. 강아지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신나게 놀 수 있는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1번 약수터, 2번 놀이터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과연 반려견과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이곳은 약수터일까요? 놀이터일까요? 정답을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기다려보면서 이곳에 가면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구는 무엇이었나요? 놀이기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힌트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소가 부릅니다.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요.

0: 눈빛 쳐다보이게.
1: 시소가 부르는 사랑이 아닌 단어로 사랑을 말해요 듣고 왔습니다. 시소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거 여기에 가면, 오늘의 정답인 이곳에 가면 시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시소는. 그래서 둘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뭐라 그랬지? 평행 맞추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구를 제일 좋아하셨어요? 이곳에 놀러 가면 뭐 그네도 있고 구름 사다리도 있고 정글짐, 저 정글짐도 진짜 진짜 좋아했습니다. 정글짐, 좀 커다란 정글짐 안에 들어가서 그 술래잡기, 일명 얼음땡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 정글짐을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정글짐 안을 뛰어다니면서 얼음땡을 하곤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떨어지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어릴 때는. 그럼 이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모래바닥이잖아요? 예전에는 놀이터, 예전에는 이것이, 오늘의 정답인 이것이 거의 모래였으니까 거기 이렇게 으악 땡강하고 누워가지고 어떻게 일어나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놀기 위해서 이곳을 가진 않고요. 아이와 이곳을 갑니다. 아이는 뭐 여전히 미끄럼틀도 좋아하고 시소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다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반려견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죠. 반려견들이 있으면 또 이곳을 가게 되는군요. 달서구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습니다. 여름에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하네요. 반려견들에겐 이곳이 천국 같을 건데요. 반려견 땡땡땡 무엇일까요? 제가 잠깐, 아주 잠깐 정답이 잠깐 정답이 제 입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빨리 정답 보내주시면 돼요.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번 약수터, 2번 놀이터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시원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 1번 약수터일까요? 2번 놀이터일까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정답 받아보면서 힌트송 듣고 와야 되겠죠? 이곳에 가면은요 굉장히 신납니다. 약수터에 가면 신날까요? 놀이터에 가면 신날까요? 정답 보내주시고요. 싹쓸이의 신난다 듣고 올게요. Thank you.

싹쓸이 신난다 듣고 왔습니다. 대뜸 퀴즈 오늘의 정답은요. 바로 아주 신나는 곳이죠. 놀이터였습니다. 아, 달서구에 있는 달서 반려견 놀이터가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야간 개장을 합니다. 더위를 피해서 밤에 반려견과 놀이터를 찾는 것도 정말 즐거운 여름밤 나들이가 되겠죠? 오늘 정답 놀이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 건데요. 7111님이 놀이터 하시면서 오랜만에 들어와 봅니다. 저는 시소 좋아했어요. 올라갔당 내려갔당 추억이 새록새록 나는 오후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쵸. 시소 친구랑 둘이 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최대 4명까지도 탈 수 있고 좀 이렇게 끼어앉는다? 앞에 이렇게 앉는다 하면 막 6명도 타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1166님께서 대뜸 정답 놀이터 하고 보내주셨어요. 안 그래도 1166님이 대뜸 정답 놀이트 하고 보내주셨는데 하나 더 보내주셨네요. 놀이터 정답이었습니다. 3368님도 놀이터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이었고요. 1547님께서 정답 2번 놀이터 하시면서 설디 전 오늘 혼영하고 와서 저녁을 하고 있어요. 설디가 오늘 저녁 메뉴 궁금해 하셔서 우리 집 메뉴 알려드립니다. 참치 넣은 김치찌개 청양고추 넣은 간장 멸치 볶음 맛있겠다. 그리고 양파 듬뿍 넣은 어묵 볶음 가늘하지 않은 두부구이에 상추쌈 사 먹을까 합니다. 진짜 다 맛있겠는데요. 그럴싸한 반찬은 아니지만 이라고 해주셨는데 어디가요? 전부 너무 그럴싸한 반찬이야. 여름엔 상추에 쌈장 넣고 쌈 싸먹으면 이만한 반찬이 없어요. 설디도 라디오 끝나고 맛좌 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 1547님 저 진짜 급 배고파졌어요. 지금 아, 다 먹고 싶은 메뉴들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침이 꼴깍 넘어가네. 쌈밥 먹고 싶어졌다 갑자기. 아우 너무 맛있겠는데요. 1547님 오늘 저녁 메뉴 알차게 구성 잘하셨네요. 아, 우리 영미님께서는 놀이터인가 동물원인가? 라고 실시간 채팅창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동물원이 아니고 놀이터죠. 놀이터. 그래서 반려견 놀이터가 달서구에 있는데 달서 반려견 놀이터가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대리사님이 이번 놀이터 하면서 가까우면 저희 집 뽀삐와 함께 가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우 달서 반려견 놀이터는 좀 집에서 멀까요? 한번 거리 한번 보고 같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간 개장이니까 야간에는 또 좀 시원하잖아요 날씨가. 그래서 반려견과 우리 뽀삐와 함께 좋은 추억 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2147님께서는 저는 어릴 때 미끄럼틀 좋아했어요. 계단 올라갈 땐 힘든데 내려올 땐 신난다. 맞다. 미끄럼틀. 올라갈 땐 좀 힘들지만 내려올 때는 슝 하면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 맛이 또 있죠. 요즘 놀이터 가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요즘은 그 미끄럼틀이 진짜 와 막 놀이기구 같이 되어 있어요. 엄청 높이도 있고 막 뺑글뺑글 도는 것도 있고. 8821님은 정답 놀이터 하시면서 발쭉 뻗으면서 타는 근의 최고라고. 8821님 문자를 딱 보니까 그 근의 스킬이 장난 아니실 것 같아요. 근의 외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탈 수도 있지만 서서 탈 수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막 바이킹이라고 하면서 근에 두 개를 같이 붙여서 두 명이서 타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엎드려서 타면서 막 이렇게 트위스트 도는 것도 있고 갑자기 동심의 세계로 빠지네요. 그리고 5072님이 저는 약수터 좋아하는 나이가 됐는데 손주 데리고 놀이터 자주 갑니다. 아 약수터 좋아하는 나이가 됐는데 그쵸.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봐주시면서 놀이터에 진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랑 재밌게 놀아주시면서 아이 미끄럼틀 타는 것도 흐뭇하게 지켜보고 그러시던데 5072님이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시군요. 4518님께서는 놀이터 하시면서 저는 회전 놀이기구요 라고 해주셨는데 회전 놀이기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회전판 같은 거에 여러 명 올라타면 누구 한 명이 이렇게 빙글빙글 크게 돌아주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 이거 재밌죠. 요즘은 이 놀이기구 놀이터에서 못 본 것 같아요. 요즘은 왜 없지? 이게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서
그럴까요? 자, 오늘의 정답은 우리 모두를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게 해주었던 놀이터였고요. 놀이터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커피 쿠폰은요,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받으시면은 기한 내에 사용 등록을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 해주시고요. 오늘 정답자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뜸 퀴즈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샤비 부릅니다. 별 하나 사랑 둘. You know what, girl? I kind of day like this just make you feel.

헐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일상에 살짝의 긴장감 필요하신가요? 저와 소소한 승부를 해보시죠. 승부욕 자극시키는 신나는 랜덤 게임 시간입니다. 매주 다른 게임 하는 시간,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이 설디,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오늘 준비해온 랜덤 게임은요, 바로 첫 글자 눈치 게임입니다. 첫 글자 눈치 게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노래 두 곡이 나가는데요. 그 두 곡의 각각 제목 첫 글자를 따면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산호라면이라는 곡을 들려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 소중한 너라는 곡을 들려드렸다라고 하면은 산호라면의 첫 글자인 사, 소중한 너의 첫 글자인 소를 합쳐서 사소라는 단어가 되잖아요. 요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 두 곡에 각각 제목 첫 글자를 따서 나오는 단어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무슨 단어일까요? 첫 곡부터 일단 나갑니다. 이 첫 곡 나가는 이 곡의 첫 글자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들려드릴 부분에 이 첫 곡 제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유심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곡부터 들려드릴게요.

잘 들으셨나요? 첫 번째 곡은 한혜진의 땡색 추억이었습니다. 지금 이 노래 속에서 무슨 색 추억이다, 무슨 색이다 많이 나왔죠? 그 첫 글자 땡색 추억의 이 땡 단어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헤이즈의 곡인데요. 땡도 오고 그래서 라는 제목입니다. 이 땡도 오고 그래서 과연 뭐가 오고 그래서일까요? 그 두 번째 곡의 첫 번째 글자까지 합치면 바로 이 단어가 됩니다. 저는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짭조름한 밥도둑, 숯불에 구워 먹어도 제격인 이것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노래는 한예진의 땡색 추억이었고요. 두 번째 곡 들려드립니다. 두 번째 곡의 첫 번째 글자까지 합쳐서 단어를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곡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고요. 정답을 먼저 보내주시는 분이 있다 하면 여러분들의 승리, 정답자가 없다 하면 이 설디의 승리입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올까요? 헤이즈의 땡도 오고 그래서.

헤이즈, 비도 오고 그래서 듣고 왔습니다. 자, 정답이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잠깐 들려드렸던 첫 번째 곡은 한예진의 무슨 색 추억이었냐면요. 갈색 추억이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글자가 바로 갈이겠죠? 그리고 지금 들려드린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첫 번째 글자가 바로 비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인 갈, 두 번째의 비를 합치면 바로 갈비! 갈비가 정답이었습니다. 아우, 갈비 생각만 해도 너무 맛있겠다. 여러분들은 소갈비 좋아하세요? 아니면 돼지갈비 좋아하세요? 뭐 말해 뭐해, 둘 다 맛있지. 저녁 메뉴로 갈비에다가 아까 1547님이 이야기한 쌈밥, 쌈싸 먹고 싶어요. 배고파지는 게임입니다. 아, 근데 오늘 정답은 갈비였고요. 첫 번째 정답은 너무 지금 제가 안타까운 문자가 있어가지고 진짜 제가 너무 지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1등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2004님이시거든요. 2004님 혹시 지금 듣고 계시죠? 근데 갈치라고 보냈어. 갈치! 갈치 아니야! 치도 오고 그래서 아니고요. 비도 오고 그래서입니다. 헤이즈. 약간 갈까지만 듣고 왠지 갈치일 것 같아 하시면서 그것만 유추하고 바로 정답을 보내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두 번째 곡의 제목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셨어야 돼요. 아, 1등으로 보냈는데 갈치라고 보내주신 게 전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3590님께서 정답 갈비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우리 3590님께서 1위로 진입을 하셨습니다. 왜냐면 갈치는 오답이니까 3590님이 1위가 되셨고요. 정답은 갈비 맞습니다. 아깝게 놓친 분들 문자 좀 살펴볼까요? 1547님도 갈비 보내주셨고 1166님도 갈비 보내주셨고 4807님도 갈비라고 보내주셨고요. 7694님이 정답 갈비! 갈비 먹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갈비 너무 먹고 싶다 그랬죠. 저녁 메뉴로 우리 7654님께 추천을 드려보면서 첫 번째 곡의 정답은 갈비였습니다. 아, 안타깝게 우리 2004님의 한 글자가 틀리는 바람에 요게 오답이어가지고 3590님이 1등인 걸로 제가 1등 선정을 해드리고요. 오늘 이 정답 1등으로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커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3590님께 저희가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쉬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게임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저희 노래 제목으로 하는 눈치 게임 할 건데요. 이번에도 역시 두 글자 단어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처음에 들려드릴 노래의 제목의 마지막 글자, 첫 번째 아닙니다. 첫 곡의 마지막 글자, 그리고 두 번째 노래의 제목 첫 글자를 합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아까는 다 둘 다 첫 글자였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의 마지막 글자 그리고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의 첫 번째 글자를 합쳐서 단어를 만들어서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 곡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 곡의 제목의 마지막 글자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이 곡은 뭐 모르는 분들이 없죠. 이 노래는 듣자마자 아, 이 곡 하시면서 제목을 다 알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 곡의 마지막 글자를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더 클래식의 마법의 땡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의 첫 번째 글자를 합쳐서 정답을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에이트의 곡이고요. 일단 제목은 땡 장이 없어 입니다. 두 글자 단어 힌트 하나 더 드리자면 6월이 예수 땡땡 성월이죠. 요 두 단어입니다. 하느님의 한없는 사랑을 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는 예수 땡땡 성월,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뜻하는 두 글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곡의 첫 번째 글자까지 합쳐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 곡 완곡할 때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에이트 땡장이 없어.

에이트 심장이 없어 듣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대결은요. 마법의 성의 성, 심장이 없어의 심, 두 글자 성심이었습니다. 성심 떠올려 보셨을까요? 6월 우리가 되새겨야 할 정답도 성심이길 바라봅니다. 아,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1등 분한테 저희가 선물 드릴 건데요. 아, 2004님이 운전 중에 아까 제대로 못 들었어요. 너무 아깝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운전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도 무엇보다 안전운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저희 매일매일 퀴즈도 나가고요. 그리고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랜덤게임 하고 있으니까 자주자주 놀러와 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성심 맞춰주신 분들 저희가 문자 좀 살펴볼까요? 1등으로 보내주신 분은 9775님 성심하고 1등으로 보내주셨네요. 와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7654님도 성심하고 보내주셨고 근데 1547님도 성심, 0016님도 날이 너무 더워요, 팥빙수가 그리워요, 정답 성심하고 보내주셨는데요. 팥빙수? 이게 팥빙수 좀 땡기는 날씨인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언젠가 이 팥빙수를 좀 선물로 보내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면서 저의 사심 담아서, 뭐 이게 협의된 건 아닙니다만 저의 사심을 좀 담아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답 보내주신 분들 너무 많아요. 2581님 심성. 이거를 거꾸로 보내주셔야죠. 이게 장난친다고 이렇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심성. 그리고 4807님도 성성이라고 마음이 급해서 그래. 와, 1등으로 보내야 돼 하면서 막 이렇게 문자를 빨리 치다 보면 이게 마음이 급하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성이라고 보내주셨고 3425님은 성모라고 두 번째는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인데 그 어디에도 모자는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3590님도 아까 제가 불러드렸나요? 정답은 성장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막 저녁 준비하면서 아니면 운전하면서 퇴근 준비하면서 하다 보면은 당연히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1등으로 정확하게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만이 1등을 차지하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랜덤 게임은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즐거우셨나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한 번 더 진검승부 겨뤄보시죠.

오늘의 비타민 5시. 강변에서 물수제비 해보셨나요? 돌멩이가 수면을 한번 튀고 또 두 번 튀고 많게는 대여섯 번을 튀어서 통통통통 저 멀리 나아가며 만들어진 파동이 또 한 번 생기고 또 두 번 생기고 세 번 생기고 그렇게 넓게 수면 위로 퍼져나가죠. 아버지와 강변에서 했던 그 물수제비가요 어느덧 시간이 흐르니 추억이 됩니다. 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 순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성모당은 6월 6일 내일 성모당을 찾습니다. 오전 9시 30분 성체 현실을 시작으로요. 오전 11시에는 대구 대교구장 조한길 대주교의 집전으로 장엄미사가 봉헌된다고 하는데요. 마음속에 주님 사랑에 대한 울림이 퍼져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비타민 말, 복된 주말 되세요.

오늘 불금이잖아요. 이 불금 더 알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오늘 저녁 7시 30분에요. 대구대교구 신암성당에서 김견수와 이나시오 보좌신부님께서 집전하시는 미사가 봉헌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6시 30분에는 손종현 요한 주임신부님의 환송미사가 또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파티마 국제순례 성모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은총의 시간 되시길 바라면 좋겠습니다. 이전 세계를 순례하며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해온 파티마 국제순례성모상이 대구를 찾습니다. 지금 이 만남이 하느님 사랑을 마음에 다시 새기는 은총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충만한 주말 되시고요. 끝곡으로 god의 프라이데이 나잇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0: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사건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위원장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위원장뿐 아니라 사무총장 등 책임져야 하는 고위직들의 사퇴도 필요합니다. 별도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민 및 수사가 필요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이번 사태와 관련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지만은 이를 부정선거로 보는 시각에는 단호한 선을 그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부정선거를 하려면 은밀하게 해야 하는데 투표하러 온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안 줘서 온 국민이 분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가능할까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은 해야 하지만 음모론과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공이 분노하는 상황인 만큼 양당이 국회에서 상의해서 풀어야 하는 상황인데 확성기를 들고 개표가 지연되는 잠실 투표소를 방문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도 함께했습니다. 혹시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면하기 위한 생명 연장의 꿈을 꾸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분노한 시민의 마음 이해합니다. 정부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됩니다. 6월 5일 금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김준일의 시사천국 찾아와 주신 NJS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함께하면서 나누고픈 다양한 의견과 응원은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깨운.

0: 세상의 모든 시사 김준일의 시사천국에 있습니다. 폭풍과 같았던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광역단체장 12대4 겉보기엔 민주당의 압승 같지만 서울과 평택, 부산, 북각 같은 핵심 격전지 결과는 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온전히 웃지 못하는 선거 민심천국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두 분 다 엄청 바쁘셨죠. 예, 김봉신 대표님은 투표 날과 다음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2: 몇 시간 못 자니까 예. 진짜 막 졸려서 가만히 있어도 막 꾸벅꾸벅 졸고
0: 예, 예,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표정으로 얘기를 하셨고 박정호 기자도 많이 바쁘셨고 오마이뉴스에서도 또 이거 네. 뭐 개표 중계도 하고 굉장히 바빴잖아요.
1: 그러니까 예. 이게 새벽까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예. 아, 계속해서 수치를 또 봐야 되고 수치가 출구조사나 뭐 예측조사 다르게 또 변하는 모습이 있어서 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2022년에는 경기도에서 새벽 5시 맞아요. 반쯤에 이제 역전이 되면서 그것도 날렸는데 이번에는 진짜 서울이 아침 7시 20분에 역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 얘기는 좀 저희가 뒤에 해보고요. 일단은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를 했고요. 제가 오프닝에 사무총장 얘기도 사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허철은 사무총장도 사퇴를 했습니다. 좀 이 상황 좀 전해주시죠.
1: 네, 이제 오늘 오후에 이 지금 사퇴하겠다고 밝힌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정권이란 이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라고 강조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또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점 대응 과정 다 파악해서 소상히 밝히겠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허철훈 사무총장도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대미문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바로 어떻게 보면 발빠르게 사죄를 하면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0: 그렇군요. 저는 이 선관위에서 이제 그 자체 조사한 결과 발표한 게 좀 놀라웠는데 이게 지금 서울의 한 14개 지역 투표소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1: 네.
0: 전국의 67개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조기 소진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물론 다른 데는 덜 주목받았습니다.
1: 네. 그렇습니까? 이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선관위가 이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가 총 전국적으로 67개인데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35개, 부산 8개, 대구 7개, 인천 6개, 울산 3개, 경남 8개여요. 근데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를 봤더니 서울 송파구 14개를 포함해서 전국 50개로 파악됐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서울 19곳, 그중에 송파가 12곳, 강남 4곳, 광진 2곳, 서초 1곳 이렇게 있고요. 인천 3곳이 있었어요. 예. 연수에 3곳인데 이렇게 투표 중지됐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전국적으로 22곳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0: 예. 예,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 뭐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하고 또 뭐 처벌이 필요하면 처벌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잠실칠동에 지금 시위대들이 이게 분노한 시위대들이 이게 투표함에 이송을 막으면서 35시간 동안 대치를 했는데 경찰이 결국은 진입해가지고 네. 이 투표함을 가지고 나왔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개표를 완료를 했어요. 이게 개표가 완료가 안 되면 당선자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세훈 시장은 이미 5만 표 이상 이겼기 때문에 여기에 투표소에 있는 투표가 2천 표 정도니까 네. 그거랑 상관없이 사실상 당선이 됐지만은 당선이 이제 확정되는 게 오늘 된 거고 근데 서울시의회 비례대표의 한석이 이거를 개표를 해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또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시의회지만은 영향을 줬네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실 칠동 이 제2투표소 개표를 해봤더니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 최종 집계를 봤더니 국민의힘이 44%, 민주당이 43.86% 이렇게 나오면서 혁신당도 4.11%, 개혁신당 3.66%로 이제 집계가 된 건데요. 이에 따라서 민주당 비례대표 8번 한기성 후보의 당선이 취소되고 국민의힘 비례대표 8번 위성찬 후보가 새롭게 당선권에 진입을 한 겁니다.
0: 예.
1: 그래서 이제 총 의원수를 보니까 서울시 의원 108명 가운데 민주당은 81명에서 80명, 국민의힘은 37명에서 38명으로 의석수가 바뀌게 됐습니다.
0: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 뭐 송파구청장 이런 데는 영향을 못 미쳤지만은,
1: 네.
0: 예, 그러니까 이게 한 곳 한 곳에 이런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 뭐 정치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는 추후에 또 다음 주에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그리고 이제 결과 분석을 할 텐데 일단은 여론조사 자체와 관련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KBS에서 개표 방송을 새벽까지 하고 그래서 뭐 출구조사도 뭐 보고 분석도 하고 그랬는데 김봉신 대표님 일단 예. 출구조사 먼저 여쭤볼게요. 광역 이게 지방선거 기준으로 광역단체장 선거 이 출구조사가 틀린 적이 이번이 처음이죠.
2: 광역단체장 출구조사가 틀린 적이 처음은 아닙니다.
0: 아 처음은 아니에요?
2: 예, 대표적으로 2022년
0: 예.
2: 경기도지사가 김동연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때 2022년 맞죠? 2022년 그때의 김은혜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지상파 3사 또 JTBC 모두 다 김은혜 후보를 당선자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0: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였자 이것도 출구조사도 오차 범위가 있는 거고 오차 예. 범위 내였는데 이번에처럼 서울시장에서 정원호 출구조사가 정원호 51.4, 오세훈 46이었는데 결과는 오세훈 49.1로 정원호 48.13이니까 이게 오차 범위 바뀌었거든요. 이게
2: 그렇죠. 이렇게 예.
0: 이렇게 틀린 적은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락은 사실 진짜 초접전이면은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예. 왜 이렇게 많이 출구조사 틀리는 거예요?
2: 이번에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출구조사만 틀린 건 아니고요.
0: 예.
2: 물론 출구조사가 틀린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정원호, 정원호 오세훈 간의 경쟁에 있어서 전화면접 여론조사나 ARS 여론조사가 사실상 맞춘 게 거의 없습니다. 예, 대부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면 전화면접이라든지 ARS 조사는 여론조사이니
0: 예.
2: 여기는 부정확할 수 있다. 여론을 측정하는 것이지 선거 결과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예측조사를 위해서 출구조사를 하는 거죠.
0: 예.
2: 그러면 출구조사는 훨씬 더 많은 표본을 추출을 하고 더 많은 자원 몇십 배 들어갑니다.
0: 예.
2: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고 예산도 그렇고 그 상황에서 출구조사는 맞춰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마저 이제 틀리니까 사실상 지금은 출구조사가 이게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출구조사를 이제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게 출구조사를 시행한 측에서는 출구조사 시기에 응답률이 좀 낮았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구조사를 하지만 사전투표도 있지 않습니까?
0: 예.
2: 사전투표에서는 출구조사를 못하니까 당일투표에서만 출구조사를 하죠. 그러면 사전투표는 전화로 해야 됩니다. 전화면접을 하게 되는데.
0: 전화해서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물어보고.
2: 그렇죠.
0: 예, 이렇게 예. 그 사람이 그러면 어디 지역구에 누구고 그러니까 예, 누구가 예. 아니라 뭐 이렇게 연령대와 뭐 이런 걸 다 보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 맞습니다.
0: 예.
2: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사전투표에 대한 조사는 출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로 합니다.
0: 예.
2: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여론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했던 분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 보정치를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나고요.
0: 예.
2: 두 번째는 그러니까 출구조사를 하는 당일 투표자가 얼마나 되는지의 투표율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고요.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의 비율이 이제 반영이 되고요.
0: 예.
2: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조사 모두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배분해야 되느냐라는 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0: 예.
2: 예. 그러니까 정원호한테 더 주느냐 아니면 오세훈한테 더 주느냐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율이 점점 많아지면 사실은 이거는 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죠.
0: 예.
2: 그러면 예측 모델링을 하는데 그 모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원호가 이기는 모델, 오세훈이 이기는 모델,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2: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 조사를 했던 측 조사 기관 그리고 조사 기관뿐만 아니라 방송사에서도 통계학을 전공하는 그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그 모델을 검토를 해요.
0: 예.
2: 그리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JTBC 예측 조사에 관여를 했는데 JTBC는 출구 조사를 하지 않고 전화 여론 조사만을 통해서 예.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저하게 적은 표본 그리고 출구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일날 그 분위기가 잘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화 면접 여론 조사로 사전 투표 그리고 당일 투표 이 비율을 놓고서는 거기서 예측 모델을 돌려야 되는데 훨씬 더 정교하기는 쉽지가 않죠.
0: 그렇군요.
2: 그런데 JTBC, 메타보이스도 예측에 실패를 했고요. 서울시장은.
0: 서울시장, 예.
2: 예. 그리고 지상파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상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표본을 추출을 한 게 맞습니다.
0: 한 12만 명? 제가 예. 그 정도 했다는 걸로 들은 것 같은데.
1: 10, 예. 10만 8천.
0: 10만 8천 명.
1: 예, 예. 8천 7백.
2: 전체 한 10만 명을 조사를 한다면 이 중에서 한 20%를 서울에서 한 겁니다.
0: 예.
2: 서울에서 출구에서 한 2만 했다는 거예요.
0: 예.
2: 그럼 비교가 안 되게 그 일반 예측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많은 수를 추출을 한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자를 상대로 한 전화 조사가 3만 2천 명입니다.
0: 예.
2: 그런데 JTBC는 전체 사전 투표자 조사가 한 2만 정도니까 이것도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원 투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틀렸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고 있는 건데 역시 예. 예측 모델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0: 이번에는 이제 경남지사도 사실은 많이 벌어졌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경남지사는 민주당이 패배할 거고 국민의힘이 이길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출구조사가 김경수 54.3, 박완수 45.7, 그래서 거의 10%포인트 김경수 후보가 앞서는 걸로. 그런데 실제는 김경수 48.7, 박완수 51.3, 그래서 박완수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 네. 그래서 이제 박정우 기자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출구조사를 포함해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언론들은 또 인용보도도 하고
1: 그렇죠.
0: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도 너무 틀린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예.
1: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 또 출구조사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게 참 많은 이제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론조사도 그렇고 출구조사도 그렇고 출구조사 만약에 할 때 이걸 뭐 정교하게 모델링을 해서 아니면은 샘플링을 해서 이제 가겠지만 여길 어디서 출구조사 하느냐. 그게 뭐 서경남 쪽이냐 아니면은 동경남 쪽이냐. 그러니까 이 동쪽 김해 양산은 김경수 후보 쪽이 좀 유리한 쪽인데
0: 예.
1: 거기에 또 많이 배분된 게 아닌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대별로 보더라도 이런 응답을 할 때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출구조사 할 때도 그 뭐 나올 때 몇 번째 사람한테 물어본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샘플링을 하면서 표본을 추출하는 건데 그랬을 때 무응답하는 층. 무응답할 때 아 저 대답 안 할래요 이럴 때 그럼 어떻게 또 반영할 것이냐. 그런데
0: 예.
1: 그렇게 무응답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은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번에 내란청산 내란척결을 내세우면서 민주당이 슬로건을 했기 때문에 괜히 나는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예. 꺼려지는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0: 뭐 그거는 이제 뭐 한쪽에서 샤이 보수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예.
1: 뭐 그런 것들이 또 출구조사에까지 반영된 게 아닌가. 사전 투표율이 또 높았던 것도 그 흐름을 못 잡아낸 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업계에 여론조사 업계에 계시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이렇게 좀 보시는 그러니까 위기감을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난립하고 업체가 또 부정확하다라는 비판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어떠십니까?
2: 일단은 전반적으로 따지면 전화 면접이냐 ARS냐 출근조사냐 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다 틀린 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화 면접이 좀 더 맞고 ARS가 잘 안 맞는 거죠.
0: 예.
2: ARS는 많은 ARS가 틀린 결과로
0: 김관영 후보가 이기는 걸로 예측이 됐던 전화 그 ARS가 많았어요.
2: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남 지역을 볼 것 같으면은 경남 같은 경우를 방금 말씀 주셨는데 여기서는 전화 면접이 좀 틀린 게 좀 많고요. ARS가 오히려 맞게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0: 네.
2: 그래서 지금 살펴볼 것 같으면 이제 서울이 가장 큰 문제죠. 모든 조사 방법이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뭐 예측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여론조사를 했던 것은 뭐 예측에 실패했다 뭐 성공했다 이거 이렇게 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0: 예.
2: 여튼간에 일관되게 정은호 후보가 계속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예,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전화 면접이나 ARS나 할 말이 없게 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0: 예.
2: 사실 저도 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업계에 예, 몸을 담그고 있는 뭐 한 사람으로서 되게 안타깝고 전화조사, 전화면접조사나 ARS나 그리고 출구조사나 모두 다 방법론 쪽으로 다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지금 왔다. 그러면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먼저 문제를 진단을 해야 되는데
0: 예.
2: 그렇게 따지면은 일관되게 지적이 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나 뭐 출구조사도 마찬가지일 텐데 청년층에서 응답이 잘 안 된다라는
0: 예.
2: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이걸 상수로 놓고 그냥 갔던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른 지역도 뭐 물론 영향이 있지만 서울 지역에서 그 청년 특히 남성 청년 남성들의 어떤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0: 예.
2: 이렇게 측정을 한 것도 사실은 출구조사예요. 그러니까 출구조사에 나온 거예요.
0: 20대 남성이 오세훈 시장을 75% 정도 찍었더라고요.
2: 예.
0: 그리고 정원호 후보는 20% 정도로 찍었는데 이 결과를 놓고서도 정원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2: 그렇죠.
0: 그러면 그거보다 더 찍었다라는
2: 그렇죠.
0: 가능성도 가능한 뭐 80% 예를 들면 뭐.
2: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0: 예, 예.
2: 그러면 출구조사를 한 측에서 무응답이 많았다. 그럼 무응답을 그다음에 이제 무응답 배분이라는 예측 모델을 적용했다라는 건데
0: 예.
2: 사실은 그러면 그 무응답자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오세훈 쪽으로도 더 많이 갔을 수 있는데
0: 뭐 그게 20대만 이제 꼭 간 건 아니겠지만
2: 그렇죠.
0: 어쨌든 예, 예.
2: 그런데 그것을 예측하는데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이라든지 ARS는 출구조사도 이제

0: 정도로 예측이 실패할 정도라면 거기서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연령대건 어떤 특정한 성향이건 예. 이런 분들의 민심을 측정하고 잡아내는데 성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방법론 쪽으로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고 연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 그렇군요. 너무 이제 또 딥하게 들어가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려워서 어쨌든 이 여론조사에 한계가 부딪혔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공해다. 사실 이번에 그렇죠.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북갑 같은 경우에는 50번. 근데 이게 그거는 공표 여론조사만 50번이고 비공표 여론조사까지 합치면은 한 80번 돌렸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인구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1인당 한 10번 이상 그렇죠. 받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제가 왜 받아야 되는지 솔직히 저는 제가 만약에 거기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2: 한두 번은 받겠지만 예. 그다음부터는 안 받게 되죠.
1: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 이제 정치 고관여층의 어떤 그것만 반영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왜곡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 참 어렵다. 그래서 돈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외국에는 뭐 돈 주기도 무슨 쿠폰이나 이런 거 준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거를 하면은 그래서 네.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2: 이번 기회에 이제 새롭게 판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도 그렇고 출구조사도 그렇고 이렇게 맞지 않는 이 조사가 계속된다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비용적인 면으로 아니면은 뭐 민주주의 이제 체계로 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맞아 들어가야지 여론의 중요성을 더 많이 강조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뭐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 뭐 참고로 요즘에는 이제 AI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실리콘 샘플링 뭐 이런 게 있는데 가상의 이제 지역이나 거기에 인구 구조를 또 이제 다 데이터들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AI한테 물어봐가지고 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신뢰도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은 거니까. 근데 이제 막 이런 식의 별 방법들이 다 나와서 이 업계가 하여간 고민도 많고 저 진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평택을도 결국은 대표적으로 틀린 데잖아요. 여기도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때 뭐 어느 정도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오차 범위 내니까. 그런데 뭐 MBC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 5월 26일 27일에 보면은 그때 조국 29, 김용남 26, 유이동 20, 황교안 10, 김재현 2 이렇게 나왔는데 최종 결과는 유이동 34.8, 김용남 28.7, 조국 27.2, 황교안 6.19, 김재현 뭐 2.9. 그래서 이게 시차가 일주일이 있고 또 그 중간에 많은 예들이 있으니까 모르지만은 차이가 많이 나요. 유이동 후보는 20% 나오다가 34% 나오면은 이거는 너무 많이 벌어졌다. 전문가로서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0: 예. 이것도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그 후보가 5명이나 나오고 이제 3강 구도인 경우에는 사실 예측이 거의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뭐 JTBC 메타보이스 조사에서 그 예측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 예.
0: 그런 상황인데 솔직히 그 예측에 참여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여론조사를 했을 때 여론조사를 뛰어넘는 인사이트를 가미해서 그 여론사 결과를 바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진짜 큰 모험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잘못되면 사실 예. 이건 독박을 써야 되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맹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에 토대를 두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1: 예.
0: 사실 유희동 후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제 제기가 됐던 게 사실 황교안 후보가 던지거나 실제로 깜깜이 기간 내에 던지거나 아니면은 그 선거일에 임박해서 D-2일이나 D-1일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 던지면
1: 예.
0: 이 경우에는 그 효과가 많이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아주 극히 미세하지만 두 후보 그러니까 김영남 후보나 조 후보보다는 더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1: 예.
0: 얘기들은 꾸준히 있었죠. 저도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그렇지만 이 경우에서는 그런 위험성을 저는 사실은 민주당 김영남 후보 측이나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캠프에서 모두 다 알고는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방송을 통해서. 예, 예.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거. 모두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갔던 거죠.
1: 예, 방금 언급한 여론조사는 평택의 거주 500명 무선 전화면접 조사였고요.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말을 하라고 저희 PD가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0: 선거일 지났으니까 예. 거기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1: 예, 예. 더 이상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혹시나 몰라서 하도 깐깐하게 물어가지고 거기서 예, 했고요. 북갑 결론도 보면은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42.96 그리고 하정우 민주당 후보 39.5 그리고 반명식 후보 15.7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 JTBC 의뢰로 메타보이스와 리서치랩 5월 25일부터 27일 이 했던 여론조사 보면은 예,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것도.
0: 그렇죠. 저렇게 따지자면 사실은 북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사들이 있었을 때에 이 경우에도 하정우 후보가 깜깜이 기간 직전으로 오면서는 살짝 빠졌습니다.
1: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JTBC 요조에서는 하정우 34, 예, 예. 그리고 박민식 24, 그리고 한동훈 41 이렇게 나온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한동훈 후보는 비슷한 것 같아요. 41에서 42.96이면은 한 그런데 하정우 후보가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이거는.
0: 하정우 후보가 많이 쫓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론조사 결과는 되게 팬덤이 강한 한동훈 후보 측에 조금 더 유리하게 나왔을 수 있다. 팬덤보다는 전국적인 어떤 당연히 이제 정치 신인이지만 전국적인 지명도는 있다. 그렇지만 그 저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팬덤이 없는 하정우 후보가 조금 여론에서 여론조사에서는 덜 나왔는데 막상 투표 개표를 해보니 그래도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없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팬덤을 많이 가지고 시작을 했다. 그래서 여론에 좀 과잉 반영이 됐다. 과대 표집됐다. 이런 주장들은 몇 번 나왔었습니다.
1: 한동훈 지지자 과표집. 여론조사에서의 과표집. 그렇죠. 이게 얘기가 나왔죠. 저도 그거 주장해서 한동훈 지지자한테 많이 혼났는데 결국은 맞았어요. 그러니까 과표집 된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덕전으로 갔으니까.
0: 그렇죠. 어느 정도는 맞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측도 저희는 한동훈을 맞추긴 했는데 한동훈이 이길 거다라고 맞추긴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더 이거보다는 더 얻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아마
1: 10%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게 이기는 거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렇죠.
0: 많이 이길 거로 봤는데 거의 박빙으로 이겼죠.
1: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도 참 예측이 어려웠어요, 박정우 기자. 여기는 또 이슈가 많았잖아요, 부산 북갑은.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북갑 사실은 맨 처음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지원을 갔을 때 그때 먼저 오빠 논란 이런 것 때문에 하정우 후보가 처음부터 좀 고전을 시작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당 지도부가 제대로 된 뭐 지원도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가 늦게 지역에도 내려갔는데 중앙당이 지원을 좀 못 받는 상황이 좀 아쉽게 다가왔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려왔고요. 반면 이제 한동훈 후보는 어쨌든 이 한동훈 옆에 진짜 누가 선거 잘하는 사람이 붙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정도로 달라졌단 말입니다. 거기서 뭐 거리에 앉아서 찰밥도 할머니가 주시는 찰밥도 먹고 그다음에 계속 파이팅 외치면서 손도 많이 잡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전재수식의 선거운동을 한다면 하정우 후보가 그런 모습 좀 많이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전재수 같은 그런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제 선거 전략에 좀 실패가 있었던 게 아니냐. 물론 AI도 좋고 발전도 좋지만 당장 내 손을 잡아준 그 온기가 더 영향을 좀 발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도 좀 얘기를 나눈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이제 뭐 또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이게 민주당은 좀 뼈아프긴 하지만은 매를 잘 맞았다라는 반응도 일부 있더라고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보면은 너무 다 이겨버리면은 또 민심을 오판해서 독주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번 패배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성찰하고 그거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2: 민주당 분위기는 좀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 쪽, 그러니까 지도부와 이제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더 잘할 수 있다,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반면에 당권 경쟁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른바 이제 친청이 아닌 뭐 반청 쪽으로 있는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여기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그걸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한 그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전북 선거를 통해서도 봤지만은 호남에 너무 집중하면서 다른 지역에 오히려 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 이게 후보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뼈아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당권 경쟁 앞두고 벌써부터 이제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홍식 대표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뭐 승리든 패배든 이제 지역별로 분석을 하면서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대 갈등 얘기도 있고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선거는 뭐 부동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정밀하게 지금 정치권이 이런 것들을 타겟팅해서 잘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보시죠?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0: 일단은 여론을 제대로 감지하고 측정하는 데 있어서 정당들이 되게 약간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것은 맞습니다. 되게 정성조사라고 해서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하지는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 일단은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투표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강남 3구라든지 아니면 마용성 뭐 이런 지역에서 주로 그 국힘 후보, 오세훈 후보를 많이 찍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게 없습니다. 연구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세대별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대에서 그래서 반 제가 생각할 때는 극우화 이런 건 아니에요. 청년들의 뭐 보수화 이런 것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호감 정서가 강화되는 게 있거든요.
1: 예.
0: 그걸 가지고 무조건 극우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연구도 되게 부족해요.
1: 예.
0: 2022년에는 뭐 우상호 비대위 체제에서 새로고침위원회 이런 데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1: 예.
0: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서울에 있는 이 현상이 만약에 한 달 후에 투표를 한다라고 하면 전국적인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러면 충청권 같은 경우나 아니면 부산, 울산은 또 저 강원 같은 데는 타격이 있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렇게 봤을 때 도대체 누가 잠자고 있는 그 반 그 민주당 정서에 그런 심장을 두드렸는지 어떤 메시지가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1: 예. 참 이거 특히 이제 청년 세대들의 어떤 분노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따로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전문가들 또 모시고 이거를 분석을 해 보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저도 이제 뭐 20대 후반의 조카도 있고 뭐 이를테면은 다양한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주당에 대한 정서 그 부정적인 정서의 핵심은 죄송합니다 가진 놈들이 더하다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기득권인데 마치 본인들이 혁신가인 것처럼 하는 게 꼴보기 싫다라는 이 정서가 분명히 지금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많은 민주당에게는 숙제를 남겼고 뭐 국민의힘은 언제 부정선거 음모론 빠져나올지 참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심천국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노래로 이어갑니다.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0: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출구조사를 완전히 뒤집는 대반전 드라마로 막을 내렸는데요. 정작 동네 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는 풍경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시장은 오세훈을 뽑고 구청장은 민주당을 뽑았다. 뭐 이렇게 교차 투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 시대의 정서 그림을 한번 오늘 천국의 서재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효인 시인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많이 바쁘셨죠?
1: 아, 그렇죠. 아무래도 예. 선거기 때문에 뭐 제가 개포 방송을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어도 예. 계속 그 시간에 출연하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요. 밤을 거의 샜죠.
0: 업계 사람은 아니지만은 시인 중에서 가장 바쁘셨을 것 같은 우리
1: 개표 방송보다 네,
0: 저는 정치 고관여층 시인. 네, 류근 시인 이후로 최고의 정치 고관여층 시인인 것 같아요.
1: 왜 그렇게 비교를 하세요?
2: 갑자기 또 선배 시인 실명이 막 나오고. 예. 저는 유권자이자 시청자. 로서 네네 밤을 지새우진 않았지만 네. 그날 새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 바로 그렇죠. 오늘 얘기할 서울시장 네, 결과를 보고요.
1: 예, 오늘 그 시간에 깨워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던 중에 예. 한 7시 20분쯤에 그때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뒤집히는 걸 제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어느 또 이제 대한민국 서울 시민의 절반은 또 정원으로 지지했고 절반은 이제 오세훈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은 이제 이 데이터들을 좀 보면서 이거에 대한 함의 그리고 뭐 분석들을 좀 하고 여러 가지 또 문학적인 의미까지 우리 시인이한테 좀 물어보도록 하고요.
1: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주제를.
0: 이게 이번 선거가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본 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교차 투표가 이루어져서 서로 견제를 하도록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개 구청장이 있잖아요. 구가 있는데 2022년에는 17개를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8개를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17개를 민주당이 가져가고 8개를 국민의힘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은 이를테면은 지난번에는 오세훈 시장이니까 구청장도 국민의힘이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다기보다는 익숙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니까 지방의회나 지역구 구청구는 기초단체는 다 민주당이 가져가고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되고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1: 우리가 선거 끝날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 국민의 집단지성은 대단하다.
0: 예.
1: 그리고 우리가 국민들이 뭐 방송할 때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뭐 줄투표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까 시인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거 아닌가.
0: 예.
1: 우리 국민은 대단히 정치적이고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물론 줄투표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집단지성이라는 관점에서 결과론적으로 해석하자면 선거의 당락을 바꿀 수 있는 국민이 유권자가 한 30%만 존재한다 하더라도 언제든 선거를 뒤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0: 예.
1: 예를 들면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랑 내 옆에서 행정을 하고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그 해결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일종의 지역 일꾼인 거잖아요. 일꾼을 바라보는 시각과 광역자치단체장, 서울시장 같은 이런 자리에 대한 어떤 그 투표를 할 때 그 기준이 다르다.
0: 예.
1: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은 대단히 정치적 의미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연동이 돼 있고 그리고 진영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영등포구하고 동작구죠. 그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은 민주당을 만들어주고 시장은 오세훈 시장을 만들어줬어요. 그
0: 예.
1: 균형추를 달리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의 선택이 정말 놀랍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어요.
0: 그렇군요. 일단 오세훈 후보가 서울 25개 중에서 이제 우위 오세훈 후보가 우위였던 데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강동, 영등포, 동작, 양천 뭐 이런 정도가 있는데 언론 보도들이 많이 오늘 언론들이 분석을 했는데 서울의 평균 집값 높은 순에 10개 중에서 8개가 오세훈이 이겼다. 그럼 못 이긴 데가 하나가 성동, 하나가 마포 이렇게 이겼는데 성동은 알다시피 정원호 구청장이 성동구청장을 했으니까 거기 지역민들이 58% 정도로 좀 정원호를 밀어준 거고 마포는 이게 마포 갑과 을이 좀 성격이 네, 달라요. 그래서 네. 아파트 가격이 좀 편차가 있어서 그게 좀 영향을 줬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정원호 후보는 은평 제일 많이 표 차이가 난 데가 은평, 강서, 관악, 중랑, 강북, 노원, 구로 전북 전통적인 강북 지역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1: 제가 여기서는 평론가로서 분석한 걸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0: 분석해 주세요. 예.
1: 강남 3구라고 얘기하는 데가 서초, 강남, 송파잖아요. 예. 제가 오늘 중앙선관위 들어가서 다시 데이터를 모아서 한번 더 해봤어요. 그랬더니 강남 3구에서 오세훈 후보가 22만 표 이겼어요. 정은 예. 후보를. 근데 지금 쭉 말씀하셨던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예를 들면 관악, 금천, 구로,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구까지 제가 더해봤거든요. 예. 8개예요. 8개 자치구에서 정은호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이긴 게 14만 표예요. 강남 3구를 이기려면은요. 서울 10몇 개 구가 다 합산을 해야 겨우 강남 3구하고 맞대적할 만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0: 그렇군요.
1: 강남 3구의 인구도 상대적으로
0: 많아요.
1: 많고
0: 예, 예.
1: 그리고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계열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잘 안 나와요.
0: 예.
1: 많이 지지한다 하더라도 50% 후반대 지지하거든요. 그러니까 50몇 대 한 40몇 이런 구도가 나오는데 강남은 60% 후반 한 70% 대 한 20몇 30 뭐 요 정도 구도가 나오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인구도 많은 데다가 몰표를 줘버리니까 그거를 다른 구도 내에서 만회하기가 매우 어렵다.
0: 예.
1: 근데 그게 집값하고 연동이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0: 알겠습니다.
1: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시장 선거의 판세 분석이라는 게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물론 다른 여러 변수들도 좀 이따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지만 예. 그런 구도다.
0: 다양한 얘기를 해야 돼서 일단 네. 여기까지 듣고 말씀하시는데 약간의 분노가 느껴졌어요.
1: 분노가 느껴져요.
2: 제가 예. 저는 시민으로서 평론을 해보자면 예. 정원 후보가 이길 줄 알았잖아요.
0: 예.
2: 그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추구조사도 그렇고. 그런데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겸손하지 않으면 힘들어진다. 제발 좀 쫄아라.
1: 겸손. 그것도 다른 면수를 네. 좀 말씀.
0: 겸손이 네. 힘든 분들도 있고.
2: 왜 이렇게
0: 원래.
2: 겸손이 힘들죠? 근데
1: 예. 갑자기 어디가 떠오르는?
2: 예.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아니 예. 오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이니까
0: 예.
2: 출퇴근하는 길목에 모 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 큰 사거리 앞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현수막이 뒤에 걸려 있어요. 당연히 오세훈 후보 측이랑 정은 후보 측이. 오세훈 후보 측의 그 현수막에는 뭐뭐 초등학교 앞 X자 횡단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가 붙어 있었어요.
0: 예.
2: 정원호 후보의 현수막에는 하나씩 착착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그걸 보고 아니 지역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는 티가 나는 거예요. 뭐 예. 인상이 그렇죠. 실제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유권자는 인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원호 후보가 이길 것 같은 선거, 이길 것 같은 구도 때문에 선거 운동을 좀 오만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이슈를 최대 만들지 않고 현재 우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전략이
1: 안전한.
0: 결과적으로 패착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부동산이 이거를 이번 선거를 영향을 좀 지배했다. 선거 당락을 갈랐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좀 그것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다른 방송에 나가서 평론도 했던 게 2025년 지난 대선 때도 정확하게 이재명 김문수의 그 지역별 표심을 보면은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과 상관관계가 거의 1에 가깝도록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은 부동산 선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되면은 그냥 부동산 가격이 높은데 국민의힘 지지 성향의 보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서울의 아파트값이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유권자 분포가 그렇게 됐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가설이지 그것 때문에 지금 집값 때문에 다들 네.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조금 그게 영향을 안 줬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예. 디폴트값이라는 거예요.
0: 디폴트죠.
1: 예. 네, 디폴트값, 기본값이라는 걸 상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선거 전략을 할 때, 만들 때 그게 전략이 실패인 거고요. 저 부동산을 말씀드린 건 세대 투표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한 거예요.
0: 그 얘기를 해봐야 돼. 시간이 많잖아. 예. 세대 투표. 예.
1: 30대 여성이 돌아섰다는 거잖아요.
0: 예.
1: 지금 단순히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라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작동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월세난이 동반되고 있어요.
0: 예.
1: 그럴 때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 없는 층이 어딜까요? 30대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0: 예.
1: 그 층은 지금 당장 내가 앞에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지금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월세는 월세대로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랬다면 선거 전략을 짤 때 그 층을 대상으로 한 뭐 예를 들면은 전세를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거나 예. 이런 방식으로 전략을 짰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눈에 잘 안 들어왔다는 거죠.
0: 근데 정부의 기조가 지금 1가구 1주택 그리고 실거주만 해서 그게 전세난을 불러왔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의 기조를 안 바꾸니 그러면은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은 이거를 모호하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후자를 선택했고 그게 영향을 줬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세대 간의 투표 성향이 매우 극명하게 갈린 게 출구조사에 나왔거든요. 시인님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대 이하의 남성은 이대남은 75% 오세훈 지지 그리고 20대 이하 여성은 41% 오세훈 지지 48.5% 정원호 지지 그래서 약간 정원 후보도 많지만은 이대녀는 조금 더 정원 후보 많지만은 좀 비슷하게 줬는데 이대남은 엄청나게 거의 4분의 3을 지지를 했고 30대 남성, 30대 여성까지 다 이제 오세훈 후보가 많이 있었다고 그래서 세대 투표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렸다라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2: 앞으로가 더 큰일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앞으로가 더 큰일이죠. 예. 그 한번 결정된 선거 성향이 바뀌기는 대단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경선에서 정원호 후보가 결정이 된 게 그런 부동산 선거, 세대 선거를 타파할 만한 실무형 행정가를 뽑으면 뭔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뽑아놨는데 예. 후보 본인이 행정가를 하더라도 민주당의 주요한 후보가 되면 비슷한 거예요. 선거 캠페인이나 뭐 이미지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결집을 하고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를 타파할 뭐 방법을 찾아야 될 거고 또 사회적으로는 사회 통합이 이게 가르치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아까 그 부동산 투표도 강남 3구는 이기적이야라는 프레임 악마화하는 거죠. 20대는 뭘 몰라서 그래 혹은 구구 일베에 젖어 있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면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판을 좀 다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스타벅스 이 논란이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 정부 정확하게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과 그리고 정부의 대응 기조가 과하게 기업이 스타벅스 코리아가 잘못은 했지만은 기업을 옥죄는 방식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20대 30대가 그거에 대해서 저항으로 이렇게 또 민주당의 반대표를 찍어 오세훈을 찍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지금 보수화 경향 말씀하셨잖아요.
0: 예예. 예.
1: 본인 스스로가 보수에 좀 친화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논리가 먹힐 수 있죠. 그러니까 정부가 너무 지나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또 반대로 또 국민의힘도 지나쳤잖아요.
0: 예.
1: 스포 커피 들고 투표하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스포기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0: 예.
1: 거기서 받아들이는 신호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불편하게 만드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젊은 층은. 왜 내가 편하게 가겠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하라 말아 해. 꼰대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뭔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방식이나 신호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0: 예.
1: 제가 20대 때 생각을 해보면은요. 저도 사회의 불만이 무지하게 많았거든요.
0: 예.
1: 약간 반체제 인사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도.
0: 지금도 불만이 많아 보이세요.
1: 아니 그 세대가 네. 성격 자체가 그러는 데다가 예. 일자리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소외됐다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그걸 단순히 일배 문제 뭐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개선책도. 30대도 역시 아까 제가 부동산 문제도 얘기했지만 전월세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0: 예.
1: 좀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뭐 민주당도 승리할 수 없고요. 거꾸로 말하면 단순히 이념 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잖아요. 국민의힘도 승리 못하는 거예요.
0: 알겠습니다. 예. 시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이게 상대방을 선거 때가 되면 저 사람은 파란 인간, 저 사람은 빨간 인간 해가지고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0: 같아요.
2: 예. 제가 오늘 정원 작가의 잠실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을 소개하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잠실동에 사는 갖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다큐에 가까울 정도로 현실적이에요. 주인공이 여러 명이고 옴니버스 형태거든요. 거기 보면은 별의별 사람 다 나오는데 빨간 찍은 사람, 파란 당 찍은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겁니다.
0: 예.
2: 그 니즈에 맞춰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 거기에 다가서는 게 맞지. 이렇게 국민 자체를 갈라쳐서 색깔로 구분해서 51대 49 싸움을 하는 것. 이건 정말 우리 사회를 계속 병들게 할 것만 같습니다.
1: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이고요.
0: 예.
1: 감성에 휘둘리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투표권을 행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0: 예.
1: 그게 기본 속성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두 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존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저도 욱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선거란 공간에서 활용하는 건데 그게 좀 다소 위선적으로 보이거나 그냥 정치 기술로만 보일 수도 있겠지만
0: 예.
1: 거꾸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잘 누가 파악하느냐.
0: 알겠습니다.
1: 여기에 따라서 선거 당락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노무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부산에서 계속 떨어지고 했을 때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사실 뭐 이렇게 된 거를 어떡합니까 그러면.
1: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돼

0: 깨지면 서 진화하는 거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1: 정말 네. 중요한 거는요. 민주주의의 네. 최고의 장점은요. 계속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고 국민들의 의지가 뜻이 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번에 어떤 신호나 경고를 보냈는지 누가 더 잘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다음번 선거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가 결정될 거라고 봐요.
0: 알겠습니다. 뭐 짧게 하신 말씀 주시면.
2: 뭐 A냐 B냐 C냐 싸우고 있을 때 기억이 와가지고 국민이라는 기억이 와가지고 확 눌렀다.
0: 아, ABC 네,
2: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네. 제가 늘 하는 말인데 건강합니다. 가끔 인용하는 말인데 민주진보는 자기들이 아직도 운동권인 줄 알고 보수는 아직도 자기들이 주류인 줄 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1: 아, 시대 정신이 이미 바뀌었어요. 예, 무슨 운동권입니까?
0: 운동권인 척 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하는 네.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노에 있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정치 고관여층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6월 5일 금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단하셨을 텐데요. 주말 푹 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3: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4: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5: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6: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7: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8: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9: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8: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10: 레노.
11: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지금 르노 대구 로드쇼에서 만나보세요. 6월 5일부터 7일까지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에서.
10: 레노.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충분히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가끔 단편 영화들을 보면 30분, 10분, 때론 1분만 해도 갑자기 이야기가 중단되며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도전을 시작할지 말지, 누군가를 만나러 갈지 말지 아무런 결론도 안 났는데 왜 갑자기 끝나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게 이 단편 영화의 매력이기도 한데요. 어쩌면 영화 속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그걸 보는 관객은 거기서부터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한 주가 마무리되는 지금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는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6월 5일 금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데이식스의 Welcome to the Show 들려드렸습니다. 자, 어느덧 또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네요. 주말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말에 또 좋은 계획들 있으신지. 극장가에 재밌는 작품이 엄청 많아서 그런지 영화관에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왠지 오늘도 영화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극장에 꼭 가지 않더라도 요즘은 너튜브에서 단편 영화를 쉽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 중에는 또 구교환 배우처럼 지금은 유명한데 유명하지 않았던 신인 때 찍었던 그 단편 영화도 볼 수 있다고 해요. 단편 영화는 기승전결이 확실하지 않고 또 갑자기 끝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관객들은 거기서부터 새롭게 상상하며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 참 그런 매력이 또 남다른 장르가 단편 영화가 아닐까 해요. 우리의 한 주, 우리의 하루가 끝나도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니까요. 즐거운 주말, 이 즐거운 주말 보내시면서 그 새로운 시작을 멋지게 여시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이름이 뭘까요?

나얼이 불러준 노래 우울한 편지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평범한 소소한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월 10일까지 CPBC 라디오 이용자 조사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뭐 사연도 좋고 어떤 내용이든 문자 보내주시면요. 단문자로 이용자 조사 링크 보내드립니다. 조사 완료까지 되면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도 또 드리니까요. 여러분 의견 꼭 들려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접풍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따로 마련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켄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깐타 에스파뇰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번 한 주 동안만 저희 음접풍 청취자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문화 선물이 두 개 있죠. 첫 번째는요. 조관우의 대표곡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처럼 펼쳐낼 조관우 송북 콘서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후 5시 티켓 링크 1975 티어터에서 열리는 공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최초 화려한 궁정화가에서 어둠의 화가로 변신했던 고야의 일생을 단독 조망하는 매머드급 전시회 스페인의 거장 고야 이성이 잠들 때 괴물이 깨어난다 이 전시회에 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6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자, 이 문화 공연 전시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문자 샵 1053으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 말머리에 조관우 고야 꼭 적어서 성함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1인당 2매씩 5분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볼까요? 5109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쭝디 저 갑자기 가까운 글씨 보려고 하니까 초점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먼 곳 보다가 갑자기 가까운 걸 보면 버퍼링처럼 누구나 그럴 수 있대요. 아직 노화는 아닐 거라 믿어요. 네. 아,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이거 뭐 누구나 누구에게 오는 그런 거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사람에 따라서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늦게 오는 사람도 있는 거니까 그저 그냥 자연스러운 나이 들어감이구나 생각하시고 뭐 가까운 그 글 읽을 때 불편하다 싶으면 그때 가벼운 안경 하나 장만하시면 되는 거죠. 요즘엔 뭐 안경 패션으로도 쓰는데요. 뭐 7781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제가 올해 40번 방문했던 일본식 라면 가게가 있는데요. 갈 때마다 똑같은 간장라면 메뉴를 시키다가 오늘 살짝 바꿔서 미소라면을 시켜봤더니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주문 잘못 넣으신 거냐고 물어보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분이 그냥 그래서 다른 거 시켰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유부초밥 서비스까지 주시고 단골 대접 받으니 기분 좋았어요. 야 진짜 이건 7781님 이 상황은 제대로 단골 대접을 받으신 것 같네요. 아, 너무 기분 좋으셨겠다. 기분이 좀
별로였는데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 될 것 같았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또 신경까지 써주시니 좀 그냥 그랬던 기분이 이 식당 갔다 오셔서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네요. 왠지 더 단골이 될 것 같은데요. 6379님께서 저는 요즘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져서 지난주부터 의사 선생님과 상의 끝에 입원을 고려하고 있는데 병동에 병실이 없어서 대기하고 있고 일주일에 두 번씩 병원에서 치료 중이에요. 부디 다음 주에는 병실이 생기기를요. 이지훈의 왜 하늘은 신청합니다. 자, 6379님 치료 잘 받으셔서 다음에는 입원하는 일 다시는 없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치료 잘 받으세요. 자, 이 밖에도 불금에 출첵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준비할게요. 6379님이 신청해 주신 이지훈의 왜 하늘은 준비했고요. 이어서 적재가 불러준 스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그래 그렇게 제발 좀. 매주 금요일은 신곡들과 함께하죠. 자, 오늘 첫 번째 새 노래의 주인공은요, 배우 활동을 넘어 지난해 신인 가수로 데뷔한 조정석 씨입니다. 1집을 발매한 후 1년 9개월 만에 이 새 노래를 선보이게 됐는데요. 제목은 좀 길어요. 특별할 것 없던 세상에 널 만나 모든 게 좋았어 입니다. 자, 따뜻한 분위기의 미디엄 템포 곡으로요, 사랑하는 일을 향한 설렘과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냈는데요. 조정석 씨가 작사에도 참여했고요. 특유의 감미로운 보컬이 설렘 지수를 높이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 신곡의 주인공은 2021년 마마라는 곡을 통해 로봇의 마음을 감성적으로 표현해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싱어송라이터 김필선 씨입니다. 최근에 김필선 씨가 일찌감치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세상을 예언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자, 이번에는 다정한 위로를 전하는 그대 찬가라는 새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반복되는 출퇴근과 숨 가쁜 하루 속에서 묵묵히 버텨내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모두에게 전하는 작은 찬가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조정석의 특별할 것 없던 세상에 널 만나 모든 게 좋았어, 김필선의 그대 찬가.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번 주 신곡 조정석 씨 그리고 김필선 씨의 음악 만나봤습니다. 아, 이 조정석 씨는 엄청 바쁘실 텐데 이 바쁜 와중에 또 두 아이의 아빠까지 되셨고 그리고 또 신곡 발표로 또 가수 활동까지 아, 참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배우 조정석 씨도 굉장히 소중한데 가수 조정석 씨도 또 음악 팬들에게도 그렇게 소중한 가수로서 그 활동 이어갔으면 참 좋겠네요. 자 그리고 김필선 씨 이번 음악도 마음을 움직이는 곡이라고 해야 될까? 참 김필선 씨의 노래나 이 목소리는 그런 힘을 가진 것 같아요. 이 마마라는 곡이 요즘 다시 회자되잖아요. 마마 왜 내 심장은 가짜야 이런 가사 때문에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열풍을 예견한 가수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런 예견이라는 이야기는 재미삼아 하는 얘기일 거고 그만큼 이 김필선 씨의 노래 이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노래도 많은 사랑받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게요. 8005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쫑디 프리미엄 고속버스 타보셨나요? 저 오늘 처음 타봤는데 완전 좋아요. 아무리 발을 뻗어도 발끝이 앞에 안 닿고 뒷좌석 피해 안 가게 완전히 놓을 수도 있어요. 화장실 버튼 누르면 다음 휴게소에 세워주기까지 해요. 와, 저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아직 못 타봤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고속버스 탔던 게 꽤 오래전인 것 같은데 그때는 우등고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제가 방송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방송 보면서도 살짝 놀랐었어요. 진짜 와, 이렇게 좋아졌다고? 꼭 타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2013님께서 또 사연 주셨는데 요즘 얼굴에 기미가 너무 많아져서 고민이라고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본인이 시원하게 쏘겠다고 해서 같이 피부과 갔거든요. 그런데 상담받으며 레이저니 뭐니 비용 듣더니 남편이 갑자기 저더러 오늘이 제일 예쁘다며 자연미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피부과를 얼른 나오고 말았답니다. 네, 2013님 진심일 겁니다. 저는 그 남편분의 진심을 믿어요. 제 경험상 진심이에요. 이럴 때는 정말 물론 그 2013님을 모시고 피부과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남편분 보시기에는 아무 문제 없지만 우리 와이프가 그것 때문에 혹시 고민하는 건 아닐까 우리 와이프가 원한다고 하니까 뭐 내가 까짓 거 이거 못해주겠어? 그러고 갔는데 가서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우리 와이프는 지금도 너무 예쁜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자 피부과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도저히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중독성이 있는 게 또 피부과잖아요. 그죠? 조금 더 나중에 정말 이젠 진짜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가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충분히 지금도 남편분께 최고로 아름다운 그런 2013님이실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3233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어우러기의 밤에 피는 장미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6130님이 보내주셨네요. 정디, 오늘 언니가 형부랑 처음으로 차를 산다고 해서 뭐 할 일도 없어서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둘이 세차 매장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런 옵션이 있어야 한다, 아니다, 다른 게 더 필요하다 이러면서 점점 언성이 높아지기에 제가 아유 적당히 해, 어차피 몇 년 지나면 더 좋은 차 나와 그랬더니 싸우던 두 사람이 갑자기 동시에 저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너 차 안 팔아? 너 몇 번 안 탔잖아 이러면서 저한테 평소와 달리 너무 다정하게 바싹 다가오는 겁니다. 결국 남의 새차 매장 소파에 앉아서 제 차가 직거래로 팔렸어요. 대신 새벽 2시에도 제가 필요하면 언니와 형부가 튀어오기로 계약했어요. 당장 내일 편의점 갈 때 부를 거예요. 김현철의 드라이브 신청합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내 마음의 풍경 오늘 사연 보내주신 6130님의 신청곡 김현철의 드라이브 듣고 왔습니다. 언니랑 형부가 처음으로 차를 산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많이 설레셨던 게 아닐까. 그리고 모든 처음으로 하게 되면 되게 신중해지잖아요. 아 더구나 차를 사러 이 매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자동차 그 옵션 선택하는 게 차 고르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차는 모델 딱 결정하면 아, 저차 사야지 하고 가는데 가서 뭐이 옵션을 뭘 넣고 빼고 이거 이러느냐에 따라서 차 가격 자체도 달라지고 진짜 엄청 힘들거든요. 언니랑 형부가 그곳에서 다툴만 해요. 충분히. 아, 그런데 그 상황에 너무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 같네요. 6130님이 그렇게 순순히 차를 언니하고 형부한테 넘긴 거 보니까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네. 아이, 그러면 차는 그러면 없애는 게 맞아요, 진짜. 더구나 이 내가 타던 차 중고로 시장에 팔면 제가 받기도 힘들고, 좀 귀찮거든요? 그런데 마침 언니랑 형부가 내 차를 잘 타준다고 하니까 뭐 중고 업자한테 싸게 넘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분도 좋고 그리고 또 언니하고 형부가 언제든 달려와 준다고 약속까지 해줬으니 두 사람의 그 운전사 드라이버 또 다른 말로 하면 머슴 둘을 차 가격에 얹어서 받으신 거네요. 형부하고 언니가 훨씬 더 유용하게 차를 잘 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카더가든의 노래 한곡 듣고 갈까요? 그대 나를 일으켜주면.

자,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1부 끝곡으로요. 존박의 꿈처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져 수다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뚝! 뚝하면 아빠가 한우사 줄게.
2: 정말?
1: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하는 맛. 김천 한우 우뚝. 김천의 청정 자연에서 자란 품질 좋고 맛있는 한우. 우직하고 뚝심 있게 김천 한우 우뚝. 대한민국 1등 한우로 우뚝 서겠습니다.
3: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1번, 은총의 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

하루크테 언박싱.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 센터는 1977년에 개관한 세계적인 문화예술 복합 공간입니다. 피카소, 칸딘스키, 마티스 등 20세기 거장의 걸작부터 현대미술까지 약 14만 점 이상의 방대한 소장품을 보유한 곳인데요. 그 퐁피두 센터가 어제부터 여의도 63빌딩 안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올해 우리 문화예술계 최고 화제의 사건 중 하나인데요. 아쿠아리움 수족관이 있던 63빌딩의 그 공간을 전면 개조해서 약 1000평 규모의 미술관이 생겼으니 어떻게 꾸며졌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 첫 번째 전시 제목은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인데요. 큐비즘은 사물을 한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 그리지 않고 여러 시점에서 본 장면을 한 화면 안에 재구성해서 담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화가가 피카소죠. 이번 전시는 피카소를 비롯해 퐁피두 센터 파리가 소장 중인 43명의 작가 작품과 한국 근현대 작가 11명의 작품까지 100점이 넘게 모인 풍성한 자리입니다. 특히 피카소가 1924년 발레 공연을 위해 만든 평소 보기 힘든 대형 무대막도 공개된다고 하네요. 이 전시를 위해 항공기 6대가 동원이 됐고 작품은 모두 어마어마한 숫자의 보험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움직임이 이루어졌다는 거겠죠. 이번 미술관의 개관은 파리의 상징인 퐁피두 센터와 서울의 랜드마크인 63빌딩이 만나게 된 역사적인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매년 두 차례의 대형 전시가 펼쳐진다는데 우리가 파리에 가지 않아도 서울에서 프랑스의 문화 자산을 그대로 감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 괜히 뿌듯해집니다. 올여름 여의도의 미술관에서 또 시원하게 보내고 싶어지네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였죠. Sous le ciel de Paris, 파리의 하늘 밀 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프랑스 퐁피두 센터가 여의도에 열린다고 예전부터 공사 중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야 드디어 어제 개관을 했다고 하네요. 이 프랑스에 가야지만 볼 수 있던 그 세계적인 작품들을 이제는 서울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는 자체가 굉장히 흥분되고 막 뿌듯하고 막 그렇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저도 얼른 가보고 싶네요. 자, 잠시 후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져 수다 시간 꾸며볼 텐데요. 영화, 드라마, 뮤지컬도 좋고요. 주말에 즐기기 좋은 작품들 추천해 주시고 또 듣고 싶은 좋아하는 OST 있으시면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져 수다 시작해볼까요? 6월 첫 주 슬슬 휴가도 기대되고 여행도 가고 싶지만 당장 떠날 순 없으니 일단 재밌는 작품에 빠져볼까요?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져 수다. 다시 보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과 듣고 싶은 OST 있으시면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저의 추천작들 만나봐야죠. 오늘은 6월의 시작과 함께 바다가 나오는 작품을 함께 보면 어떨까 해서 찾아봤거든요.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서 우여곡절을 겪는 두 작품을 함께 만나볼까 합니다. 먼저 이 작품 기억나실까요? 좀 됐는데 탐 행크스가 바다 위 작은 무인도에 표류하는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로 불렸던 영화 캐스터웨이. 야, 우리나라에 개봉한 게 2001년이라고 해요. 25년 전 영화네. 이렇게 오래됐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 이 영화 이야기가 놀랍기도 하고 또 무인도에서 저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 아주 다양한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죠. 탐 행크스가 연기하는 극중 주인공 이름은 척 놀랜드. 척은 시간에 쫓기며 사는 국제 택배 회사 직원이죠. 연인과 행복한 파티를 하다가 급한 호출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게 되는데 태평양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 그만 추락하고 맙니다. 홀로 살아남아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척은 1초 단위로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시간이 무의미한 무인도에 와서 힘겨워하는데요. 결국 불 피우기, 물고기 잡기, 코코넛 까기 뭐 이런 생존 기술들을 하나씩 익혀가죠. 그리고 척에게 친구가 생기잖아요. 바다에 떠밀려온 배구공에 윌슨이란 이름을 붙이고 유일한 대화 상대로 삼으며 외로움을 견뎌냅니다. 그렇게 시간이 4년이 흐르는데 결말은 정말 여운이 진하게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캐스터웨이, 이 작품에 특별한 음악이 하나 등장하는데 영화 초반에 탐 행크스가 연인으로 등장하는 헬렌 헌트와 파티하는 장면에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Return to Sender라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수취인 반송이란 뜻이라고 해요. 택배회사 직원이 배달을 못하고 무인도에 갇힌다는 걸 절묘하게 알려주는 그런 복선이 깔린 곡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척이 무인도에서 4년간 버틸 때 이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떠올리며 다시 돌아가겠다는 희망과 의지를 다지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캐스터웨이, 역시 또 다시 보고 싶어지는 명작 영화죠. 자, 그리고 우리 영화 중에 2023년에 개봉한 밀수 준비했습니다. 아,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시죠? 뭐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고민시 등 탑 배우들이 출연했던 작품인데 김혜수, 염정아 두 분이 해녀이고 친구였는데 사건이 벌어지면서 바닷가 마을에 파문이 일어나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조인성, 박정민 이 두 배우의 액션도 정말 대단한 작품이고, 또 70년대 반가운 우리 음악이 잔뜩 등장해서 또 친근한 그런 영화였죠. 김추자의 무인도, 최헌의 앵두, 뭐 김트리오의 연안부두, 박경희의 머무는 곳 그 어딜지 몰라도, 이런 그 음악, 옛 음악 듣는 재미도 쏠쏠했던 그런 작품이죠. 자, 그럼 제 추천작으로 이 두 작품 추천하면서 이 작품 속 OST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캐스트어웨이 속에 등장했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Return to Sender 준비했고요. 이어서 영화 밀수에 등장했던 노래 중에 김추자님의 무인도 준비했습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져쓰다, 바닷가에서 벌어지는 우여곡절을 담은 영화 캐스터웨이와 밀수, 이 두 작품 이야기와 음악 만나봤는데요. 이 캐스터웨이는 그 톰 행크스의 연기에 또 한번 놀라게 되는 작품이죠.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인데,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아주 뜻깊은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배구공으로 만들었던 윌슨 캐릭터도 진짜 인기 많았죠. 자, 그리고 2023년에 개봉한 밀수, 이 작품은 극장에서 5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면서 당시에 여름에 딱 어울리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음악 감독으로 장기하 씨가 활약했죠. 이야기가 70년대가 배경이어서 아무래도 70년대에 반가운 그 음악들이 잔뜩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도 진짜 재밌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밀수 안 보셨다면 OTT 안에 아마 있을 거예요. 주말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극장 가는 영화 군체가 관객 350만 명을 넘어서면서 흥행 돌풍인 와중에 또 하나의 재밌는 작품이 지난 수요일에 개봉했죠. 강동원, 박지현, 엄태구 이 세 분이 댄스 그룹으로 등장하는 와일드 싱입니다. 해체됐던 3인조 혼성 댄스팀이 20년 만에 재결성이 돼서 활약하는 이야기인데, 강동원 씨가 헤드스핀도 하면서 엄청난 댄스 실력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왜 박지현 씨는 그 저도 여러분들께 강추드렸던 드라마 은중과 상현, 그 속의 드라마 그 배우이잖아요. 이 작품에서 아이돌 센터로 춤과 노래를 또 보여준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 오정세 배우가 고막 남친 발라드 가수 최성곤 역할로 등장한다고 하니까 참 이 영화 OST인 최성곤의 네가 좋아, 이 곡은 벌써 SNS마다 흘러나오면서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영화가 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또 주목받는 작은 영화 한 편이 있는데, 유튜버이자 개그맨인 문상훈 씨 혹시 아실까요? 문상훈 씨가 수입한 외화인데요. 너바나 더 밴드, 이 작품, 이 영화의 번역을 타블로 씨랑 딸 하루가 같이 했대요. 록밴드 너바나의 이름만 따온 2인조 인디밴드가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2008년으로 가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자, 이 작품도 너무 또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재밌는 작품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요즘 극장가가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서 저도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 이번 주말에 재밌는 작품, 관심 가는 작품 찾아서 극장에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 시간 다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드라마, 영화, 뮤지컬 OST 있으시면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노래 한 곡 함께 듣고 갈까요?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영화 와일드 싱 OST 중에 최성곤의 네가 좋아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영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자, 이제는 또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OST들 만나봐야죠. 782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쫑디, 기분 전환 삼아 헬보이 2를 오랜만에 한번 봤는데 아주 반가운 곡이 등장하네요. 헬보이와 어류인간 에이브가 맥주를 마실 때 베리 매닐로우의 Can't Smile Without You 흘러나옵니다. 이 노래 좋아해서 신청해요.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헬보이 2 제가 안 봤네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분이 이 베리 매닐로우거든요. 이 노래 저도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이 노래가 영화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 헬보이 2 또 찾아봐야겠네. 자, 그리고 2518님께서 2000년 초반에 매튜 맥커너히와 제니퍼 로페즈가 나온 웨딩 플래너란 영화가 있는데 재밌게 봤었어요. 그 시절엔 그런 로맨스 영화 많았는데 요즘은 드문 것 같아요. 영화에 나온 올비아 뉴튼 존의 I Honestly Love You 이 곡 신청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야, 오늘 여러분들의 추천작들이 심상치 않네. 저 웨딩 플래너도 안 본 것 같아요. 자, 두 분이 추천해 주신 작품 속 OST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7827님이 신청해 주신 영화 헬보이 2 OST 중에 베리 매닐로우의 Can't Smile Without You 준비했고요. 이어서 2518님의 추천곡 영화 웨딩 플래너 OST 중에 올리비아 뉴튼 존의 I Honestly Love You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작, 추천곡들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3235님이 보내주셨네요. 마돈나가 멋지게 나온 영화, 그들만의 리그에 등장하는 노래, 마돈나의 발라드,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 신청합니다. 아, 이 작품도 나온 지 진짜 오래된 작품 아닌가요? 저이 작품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네. 야구인데 그 여성 그 야구 선수들이 등장하는 그 주인공인 영화잖아요. 야구를 제가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그큰 기대 안 하고 봤는데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리고 0732님께서 쩡대님, 저는 만화 쾌걸 근육맨 2세의 노래 유정석님의 질풍가도 신청해 봅니다. 저도 지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데 말이죠. 매일이 아자아자입니다. 이 노래는 유명한데 만화는 제목부터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하네요. 네, 이 만화도 혹시 재밌나요? 여러분들의 감상평도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자, 그럼 두 분이 신청해주신 곡들 들어보죠. 3235님이 신청해주신 영화 그들만의 리그 OST 중에 마돈나가 부른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 준비했고요. 이어서 0732님의 추천곡 유정석의 질풍가도.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추천 OST들 또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특별한 사연 없이 그냥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두곡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박진경 님이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OST 중에 김필의 그때 그 아인 신청해 주셨거든요. 아우, 이 이태원 클라스는 진짜 재밌게 봤던 드라마고 해외에서도 엄청 인기 있는 드라마잖아요. 한류 드라마의 또 다른 또 작품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3446님이 드라마 영혼의 군주 OST 중에 선우정화의 꽃이 피는 걸 막을 순 없어요 듣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이두곡 함께 듣고 갈까요?

박진경님이 신청해주신 김필의 그때 그 아인, 이태원 클라스 OST 들었고요. 그리고 3446님이 신청해주신 드라마 영원의 군주 OST, 선우정화의 꽃이 피는 걸 막을 순 없어요.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 드라마 영원의 군주는 제가 또 안 본 드라마네요. 이 드라마도 재밌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시면 저도 한번 찾아서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마지막 곡은 4058님이 신청해 주신 곡으로 함께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영화 칵테일에 등장한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듣고 싶습니다 해주셨거든요. 아유 참, 이 칵테일 영화도 진짜 오래된 거죠? 이 영화 탐 크루즈의 리즈 시절을 볼 수 있는 영화 아닌가요? 정말 젊었을 때? 와, 언제적 영화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재밌었던 그 영화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4058님의 신청곡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영화 칵테일 OST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말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도 음저풍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두 분이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2: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2번 구세주의 성심이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0: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뿐인 너에게 삐뚤빼뚤 전해지는 진심. 매 순간 선물 같았던 날들이 이 다음엔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 3월을 피운 햇살 닮았어 5월에 걸었던 향긋한 바람처럼 8월을 적셔 설레임 담아 둘만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방송입니다.
1: 두 분이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4번, 주의 성심 홀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 설길 전영금 새신랴 수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밥 먹어라, 숙제했니? 늦게 다니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때는 잔소리처럼 들렸지만 돌아보면 그 말들 속에는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거창한 철학을 가르치기보다 밥 한 숟갈 더 먹이고 감기 걸릴까 걱정하고 넘어질까 붙잡아주며 사랑을 표현하셨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비슷한 말을 자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서로 사랑하여라. 아, 매일 듣는 말이라서 흘려보냈네요. 사실은 나를 살리는 가장 따뜻한 말씀이었죠. 6월의 첫 금요일 저녁, 세상의 소음보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자주 들려주시는 한마디 뭘까요?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네, 오늘 첫 곡으로 최준익 막쇼가 부른 주만 바라볼지라. 와, 오랜만에 들어본 노래였습니다. 네. 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어릴 적에는 뭐 공부해라 귀가 딱지가 붙을 정도로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른이 된 지금은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운동해라, 약 챙겨 먹어라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잔소리하는 사람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바뀌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카톨릭병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제일 먼저 우리 계정 스텔라님이 1등으로 오셨네요. 찬미예수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님, 어제는 오후 늦게 외래진료 받았어요. 다음 주에는 부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싶네요. 아이고, 그럴 마음이 가득하시군요. 아마도 정말로 그렇게 병원 빨리 입원하고 싶으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예,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예, 뭐, 그래도 병원 가서 선생님 얘기 들어보셨죠? 예. 네, 입원할 날. 가서 입원하면 그래도 좀 더, 뭐랄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시잖아요. 그죠? 그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녀님이 기도할게요. 푸른 하늘 사무엘님, 네, 어서오세요. 예, 수녀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열심히 일을 마무리하고 강원도 동쪽 끝 양양이라는 동네에 잠시 왔다가 바다도 구경하고 아시는 분도 잠시 뵙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오솔길 인사 남겨요.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발자국을 남겨주시는 우리 사무엘 형제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참 고단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주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는 걸 알기에 힘내서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솔길 가족분들이 가진 모든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며 기억할게요 하셨어요. 와, 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이겠지만 특별히 사무엘 형제님이 기도를 하시면 예, 누군가의 걱정과 또 몸에 아픈 것 그런 게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고맙습니다. 2037님, 네, 오셨네요. 오늘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지만 그다지 덥지 않고 파란 하늘과 하얀 뭉게구름이 너무 이쁜 날씨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주시는 분은 단 한 분, 주님이시기에 감사드려요. 오늘도 맑고 고운 목소리로 들려주시는 네 수녀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행복을 충전하고파서 기도의 오솔길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어요. 참 오늘 아침에 상당히 쌀쌀 좀 뭐라 그럴까요? 서늘했어요. 저희 수녀는 이제 뭐 더우면은 양쪽 이제 창문을 다 활짝활짝 여는데요. 오늘은 이제 말하자면 맞바람 쳐지잖아요. 양쪽 문을 다 열었으니까 그 바람이 막 좀 춥더라고요. 근데도 또 앞에 앉은 어느 수녀님은 그래도 더운가 봐요. 선풍기를 쫙 틀어놓고 앉았다가 지내고 나니까 조금 추웠는지 얼른 끄더라고요. 예, 아주 이쁜 글 고맙습니다. 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성바오로 다수의 수녀님들 노래입니다. 내 맘에 주님 오시길 원해.

네, 성바오로 딸스도의 수녀님들 노래 내 마음에 주님 오시길 원해. 잔잔하지만 참 마음을 건드리는 노래였죠. 예, 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문자 볼까요? 0691님, 네, 담대하라. 제가 어렸을 때는 배짱 좋은 아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했는데 요즘 들어서 자꾸 제 모습에 실망하면서 자신이 없어지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끝에 담대하라는 말씀이 꼭 떠오릅니다. 안 되더라도 일단은 마음에 담대함을 품을 수 있는 예전같이 배짱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담대하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그 힘을 받아서 두려움이 없을 때 담대해지죠. 두려움이 있는 건 또 사랑이 없다는 표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의 힘을 내가 받고 있다 생각하면 겁날 것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그분이 바라보는 한 내가 마음 안에서 뭐 죄를 지은 게 없다면 정말 당당할 수 있죠. 배짱이라는 말은 재미나는 단어인데요. 그러게요. 뭐 너무 배짱 부리다가 나중엔 또 큰 코 다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겸손한 담대함, 내 뜻대로 하는 배짱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서 뭘 원하실까 그런 걸 먼저 떠올려 보면서 그분에게 여쭤보고 나서 내가 그걸 따라야겠다 그럴 때는 힘이 생기잖아요. 내가 뭘 하겠다 하면 막 실패할까 봐 걱정도 되고 뭐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고 좀 그런 마음도 정말 생겨요. 그래서 힘내시고요. 점점점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마음으로 왜소해지나 이런 걱정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말씀드리고 또 도와달라고 또 기도도 하면서 당당하게 그냥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0069 하나님 글이 자주 왔었는데 조금 발걸음이 뜸해졌고 정말 올리는 글도 좀 그렇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와, 8487님 저도 출첵합니다. 뭐 세상에 파란 하늘이고 또 태양이 이렇게 빛나고 있는 하늘을 찍으셨는데요. 와, 지금 오늘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구름도 아름답고요. 와, 오면서 외국분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이렇게 옆 사람한테 막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 도봉산 그쪽 있잖아요. 그 광화문 뒤쪽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구름들과 그 산하고 이렇게 어울려지는 것이 이렇게 빌딩 사이로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그게 멋있었나 봐요. 그분들은.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바라봤는데 전 너무 자주 보는 그런 풍경이라 그런가 하고 뭐 보기는 했는데 오늘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하늘이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233님. 이게 제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덤터기 써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해요. 수녀님은 억울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유,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일이 참 많아요. 저희 수녀원에서도 뭐 말하자면 막 뭐가 어지러지고 쓰레기를 거기다 넣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누가 넣었어요. 식당에 있는 쓰레기통에 누가 그랬느냐고 수녀님들이 몇 명이 또 막 그러면 괜히 난 진짜 안 했는데 저보고 뭐라고 한 건 아닌데 괜히 주눅드는 마음이 들고 뭐 당당하게 나는 아닌데 뭐 이런 말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동료 어떤 수녀가 누군가가 그랬을 테니까 그럴 땐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뭐 누군가 꼭 필요해서 그렇게 넣었겠지, 다급해서 그랬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주님께 그냥 화살 기도도 하기도 하고 답변으로 막 맞장구쳐서 하면 손해예요.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며칠이라도 있으면 그냥 그들이 알아서 아니구나 아니고를 그게 하느님의 이상하게도 밝혀지게 마련이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조수녀가 아니었네, 아니면 딴 뭐가 잘못됐었네, 오해였었네 하는 거가 밝혀져요. 자꾸 말로 어쩌고 저쩌고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괜히 더 꼬이고 막 관계가 더 나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 보면 모든 게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더 그래도 억울해요. 그럼 뭐 주님께 가서 때를 쓰세요. 나는 아니었거든. 그런데 왜 그래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토닥토닥, 그래 나는 너보다 더 억울했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 말까지 해주실지도 몰라요. 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6437님 사연 만납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며칠째 밤마다 뜬 눈으로 하얗게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낮에는 쉴 틈 없이 바쁘게 움직여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데도 막상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과 불안이 밀려와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째깍거리는 시계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리는 고요한 방에서 다가올 내일의 일정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며 홀로 뒤척이는 시간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제발 단 두세 시간만이라도 푹 자고 싶은데 끝없는 피로감에 지쳐 아침에도 천근만근입니다. 이처럼 고통스럽고 외로운 시간이 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437님. 아이고, 그 힘든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낮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셨는데, 정작 밤이 되면 몸은 지쳐 있고, 마음은 또 쉬지도 못하고, 불면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아이고, 진짜 고통스럽죠. 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낮 동안 밀어놓았던 걱정과 불안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그럴 때는 아, 왜 이렇게 시계소리 하나까지도 마음이 예민해지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이 오늘 밤의 평화를 막 빼앗아가는 것 같잖아요. 아, 가끔은 저도 아주 가끔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땐뭐 그냥 묵주를 들고 기도도 해보고 저희 수녀님들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벌떡 일어나 앉아가지고 책을 보다가도 그냥 또 조금 졸려고 하면 또 자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6437님, 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그래도 하느님께서도 함께 깨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주님은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네요. 나는 차나 깨나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걱정을 나에게 다오. 네. 어쩌면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곁에 머물러 계시는 시간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잠을 자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막 더, 막 강박관념이 생겨가지고 더 잠이 안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탁 내려놓고, 잠시 주님 손에 맡겨보세요. 그리고 기도는 뭐 하지 않더라도 묵주를 손에 들고 계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그리고 주님과 성모님, 제가 쉬지를 못하니 당신들 품에서라도 조금 쉬게 해주세요. 라는 말씀도 드려보면 참 좋겠네요. 너무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이제 혼자 뭘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의사의 처방도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수님도 그런 분이 계셔서 뭐, 불면증에 먹는 그 무슨 약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너무 세지 않은 그런 잠을 유도하는 그런 약을 먹고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지친 몸과 마음도 언젠가는 다시 제 리듬을 찾게 되길 바라면서 저와 오솔길 가족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한 채긴 밤을 보내고 있는 6437님을 굽어 살펴주소서. 무거운 걱정과 불안을 당신의 손으로 다독여 주소서. 잠들지 못하는 시간마다 불안한 생각은 잠재우시고 주님의 평화가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게 하소서. 염려를 밤의 십자가로 느끼지 않게 하시고 너는 내 안에서 쉬어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조용히 듣게 하소서. 지친 마음에는 위로와 평화를 허락하소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신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드리오니 도와주소서. 아멘. 예, 밤의 한숨도 기도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 노래 한곡 선물로 띄웁니다. 신상옥과 형제들이 부릅니다. 어느 날 당신을 만났을 때.

네, 여러분의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릴게요.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은총도 내려주시죠. 음성 기도를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해요 하는 기도문 예, 신청 저는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응원의 문자가 막 왔습니다. 티나님 어서 오세요. 밤에 잠 못 이루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았어요. 6437님 힘드시겠네요. 식물성 멜라토닌을 우유와 함께 밤에 주무실 때 드시는 게 어떨까요? TV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기에 저도 먹고 있어요. 금방 잠들어요. 와, 멜라토닌을 우유에다 타서 그 효과가 있나요? 좋은 방법이네요. 아, 바나나도 도움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정말. 그리고 사과도요. 제가 이탈리아에 있을 때는요. 할머니 수녀님들이 밤에 사과를 살짝 익혀서 이제 그냥 먹으면 산이 많아서 별로 안 좋으니까 살짝 익혀서 그거를 드시고 주무시더라고요. 할머니 선생님들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별빛 사랑 안젤라님, 네. 누구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시간은 지겹고 고달파요. 약 처방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기도해 드릴게요.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게요. 약 처방 받고, 그게 근데 내성이 생기면 그 약을 먹을 때는 괜찮다가 또 안 먹으면 또 바로 또 이렇게 불면증이 또 도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먹고 나면 몽롱한 마음 그런 상태라 오전에 상당히 막 뭐 기분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태로 저희 수혜미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기도 시간에 뭐 엄청 졸아요.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그 후유증이구나. 그걸 알면 뭐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본인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졸고 앉았으니까. 그 약이 좋기도 하지만 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냥 자연요법을 한번 뭐 바나나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유에다가 멜라토닌을 또 한번 넣어서 먹어보는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사과도 괜찮고요. 예, 3102님 잠 못 이루는 괴로움 너무나 잘 알죠.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지금은 너무 잘 잡니다. 아, 뭐 직장 다니면서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일들이 주어졌으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데는 막 고민도 많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까 뭐 하여튼 자기 책임감이 많으신 분들이 더 그러신다고 해요. 그냥 털털 털어버리고 좀 그런 사람들은 아유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그리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이게 아니고 내가 이걸 꼭 해내야 돼 뭐 그리고 내 방법으로 이걸 해야 돼 막 이런 게 뭐가 많은 분 책임감이 많으신 분 투철하신 분 자칫하면 불면증이 걸릴 수도 있다. 아,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만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도 참 무엇보다 좋은데요. 저는 묵주를 들면 이렇게 잠이 잘 와요. 그게 참 수면제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준비하며 바치는 기도. 사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는 성체와 성혈의 신비 안에 머물며 당신의 크신 사랑을 찬미합니다. 당신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지금도 거룩한 성체 안에 살아계시며 저희 곁에 머물러 주십니다. 주님, 저희가 성체를 영할 때마다 습관이나 형식이 아니라 감사와 경외의 마음으로 당신을 맞아들이게 하소서. 상처 입은 마음에는 위로를, 지친 영혼에는 힘을, 메마른 영혼에는 생명의 샘물이 되어주소서. 성체를 모신 저희가 주님을 닮아 나누고 베풀며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성체 앞에 잠시라도 멈추어 당신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새 힘을 얻어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생명의 빵이시며 구원의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 언제나 저희 안에 머무시고 저희도 당신 안에 머물게 하소서. 성체 안에 계신 주님은 영광과 찬미 받으소서.

네, 이경수의 나의 아이야 듣고 왔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겨진 사연 볼게요. 2037님, 많이 힘드시겠군요. 저는 새벽 2시경에 눈을 억지로 붙여서 누운 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는 것 같은데 왜 이리 일찍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5시, 6시경에 일어나 너무 졸린 상태로 하루에 시작을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낮잠 3, 40분 정도 눈을 붙이고 있네요. 주님께 기도드려요. 주님, 잠을 푹 잘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이고, 2037님도 비슷하시군요. 아, 왜 새벽 2시에 눈을 억지로 붙일까요? 이제 조금 일찍 주무시는 습관을 좀 들여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너무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 너무 많이 보시거나 인터넷도 많이 보고 뭐 이러면 잠에 방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뭐 좀 늦게까지 원고 쓰느라 앉아 있고 그런데 저는 워낙에 벽에만 머리가 벽에 닿기만 하면 막 자는 사람이라 불면증을 잘 모르네요. 이기영님이 오셨습니다. 벌써 불금이네요. 기도의 오솔길 가족들 만나러 출석합니다. 그러게요. 어느새 월요일날 인사했는데 벌써 금요일. 아유, 네,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예, 하늘이하고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경근 스테파노님, 기도의 오솔길 금요일에 기도서원 인사드립니다. 찬미수님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벌써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윤은미님께서 뭐 길게 글을 쓰신 것 같은데 그 멀리 이탈리아에서 그 뭐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데 이렇게 글까지 올리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읽어봤습니다. 네. 이제 오솔길 단상 들어가겠습니다.

오솔길 단상. 고마운 잔소리. 어느 날 수녀원 복도를 지나는데 한 수녀님이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식사 잘 드세요. 또 다른 수녀가 성당 앞에서 속삭입니다. 선풍기 그리고 에어컨 바람 조심하세요. 수녀님은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듣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의 걱정을 먹고 사는 존재구나 하고요.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나이가 들면 친구나 형제가 그리고 공동체의 자매들이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십니다. 내 짐을 나에게 다오.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자꾸나. 미사 때마다 모신 주님을 느끼며 성체 안에서 늘 새로운 힘을 받습니다. 주님은 가장 오래된 사랑의 메뉴로 우리 모두를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네, 오늘도 누군가가 건네는 작은 잔소리 하나에 그냥 씩 미소 지어보면 어떨까요? 혹시 그 말 속에 부모님의 사랑이, 친구의 걱정 한마디 속에 하느님의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예,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저도 잔소리 하나 남길게요. 무더운 주말 주님 안에서 잘 쉬시기 바랍니다. 끝곡 이지훈이 부르는 성당에서 남겨드릴게요. 기대 요설길,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순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근화여자고등학교 김구한호 신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의 도움으로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이렇듯 다윗 스스로가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수많은 군중은 기쁨이라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이 군중들이 느낀 기쁨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한참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기쁨은 아마도 율법학자와 바리사이가 상징하는 종교 세력의 패배를 목격한 기쁨, 혹은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기쁨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 말씀을 듣는 군중이 느꼈던 기쁨을 과연 우리는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 반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군중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분명 복음 말씀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 텐데 종종 기쁨을 느끼지 못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복음을 읽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복음을 복음 자체로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강론을 위한 복음으로 대하고 있으니 기쁘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안다는 것은 그래서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는 그 순간부터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알고 있는 틀에 맞추어 바라볼 수밖에 없기에 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참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현듯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행한 폭력과 억압이 낯설지 않게 다가옵니다. 알미라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아팠을지, 그 고통을 어찌할지 몰랐기에 억압이라는 폭력으로 표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섣부른 공감마저 하게 됩니다. 무지에 대한 고백, 알지 못한다라는 그 말은 어쩌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사랑하겠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기쁨이 군중들 사이로 퍼져나간 것이겠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정보와 알미 때로는 우리의 만남을 더 아프게 합니다. 하나라도 더 알고 있기에 관계는 기울어지고 하나를 더 알아서 편견이 생기며 잣대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기쁜 소식이 퍼지는 그곳에서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얕은 지식조차 세울 수 없음을 고백하고 말씀이신 그분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여 기쁨 그 자체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복음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들음으로써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근화여자고등학교 김관호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관호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0: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아직 6월 초밖에 안 되는데 벌써 지난주엔 첫 열대야가 발생했고 한낮 더위도 예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금만 걸어도 기운이 빠지고 덩달아 입맛이 떨어져서 귀찮다고 식사를 자꾸 거르게 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름철에 의외로 도움이 되는 과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바나나인데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엔 수분뿐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도 함께 빠져나가기 쉬운데 바나나에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떨어진 기운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 몸도 쉽게 방전되고 마음까지 같이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거창한 보양식이 아니어도 물 한 잔 잘 마시고 끼니 거르지 않고 제때 쉬어주는 작은 관리들이 생각보다 하루를 버텨내게 해주는데요. 오늘도 잘 버텨낸 내 몸에게 조금은 다정하게 챙겨주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오마이걸 바나나의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듣고 오셨습니다. 여름이 되면 집집마다 보양식하고 떠올리시는 게 있을 텐데요. 어떤 집은 삼계탕, 또 어떤 집은 장어. 이런 음식들을 떠올리다 보면 어린 시절의 식탁 앞으로 우리를 소환해 주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밥을 먹고 나면 항상 과일을 한두 종류씩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식후 과일을 먹는 게 몸에 좋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름하면 가장 떠오르는 과일은 차갑게 보관된 빨갛게 잘 익은 수박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시대의 보양식은 사실 지금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마음속의 추억으로, 우리 마음속의 즐거운 기억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음식들이 떠오르는 요즘이네요. 몸이 지치기 시작하면 마음도 같이 예민해지고 별일 아닌데도 쉽게 피곤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더울 때일수록 특별한 보양식보다 기본적인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 충분히 마시기, 한 끼라도 제대로 챙겨 먹기, 너무 늦지 않게 쉬어주기처럼 말이죠. 보통 무언가를 더 해야만 건강해진다 생각하지만 빼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6월 5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바나나 라마의 I heard a rumor.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5989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30대에 교직 생활을 시작하게 된 신규 교사입니다. 이전에 회사 생활을 했기에 직장 생활의 눈치와 관계의 무게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같은 학년을 맡은 또 다른 신규 선생님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선생님은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요. 지난 3월 첫 월급을 받고 나서 그분이 저와 아무런 상의 없이 동학년 선생님들께 쿠키 세트를 돌리더라고요. 보통 그럴 땐 같이 어떻게 할지 먼저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서운했습니다. 결국 저도 따로 선물을 돌리게 됐고 그 머쓱함이 꽤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생활기록부 오류 점검을 하라는 교무부장님 지시가 있었고 주변 선생님께 여쭤보니 대충 넘겨도 된다 하시더라고요. 마침 업무가 많이 쌓여있던 터라 이번 생기부 점검은 패스하자고 분명히 같은 결론을 냈는데 다음날 부장님이 저를 찾아와 신규쌤이 오늘 밤새워서 생기부를 본다고 했다는 말을 전하시는 겁니다. 순간 제 앞에서 한 말과 부장님께 드린 말이 달라서 당황했습니다. 나중에 마주쳤을 때 웃으며 앞뒤가 너무 다른 거 아니냐? 그렇게 가볍게 쏘아붙이긴 했는데 돌아서고 나니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지 아니면 당연히 할 말을 한 건지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신경이 씁니다.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함께 입사한 동료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여서 어떻게 지내야 좋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나서는 사람도 있고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남들보다 자신이 뛰어나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 시장에 가면 게임이 떠오르네요. 사연 속에서 읽히는 같은 학년 다른 선생님은 아직 함께 일하는 방식을 잘 모르는 분이 아닐까 싶네요. 이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는 경험이 적거나 민감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사연자님께서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상처 없이 알려줘야 하는 그런 관계일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그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잘 알 수 없지만요. 사연자님께서 이전에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이라면 아마 계속해서 당혹스러운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조금씩 조금씩 라포를 형성해서 인생의 선배가 되어주다 보면 나중에는 그분이 사연자님을 고마워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미션은 그분께 작은 호의의 말 하나씩 건네보기입니다. 시작부터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조금씩 마음의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인생 선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이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은 지키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집회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자신의 우정을 바르게 키워나가니 이웃도 그의 본을 따라 그대로 하리라. 그럼 지금 샵 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BMK의 물들어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3380님,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층 버튼을 눌렀어야 했는데 그냥 문 닫힘 버튼만 3번 누르고 그냥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봤는데요. 한참 있어도 문이 안 열리길래 뭐지? 했는데 제가 내릴 층을 안 눌렀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게 되어서 진짜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망증이 날로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 건망증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생기는 걸 수도 있지만 어쩌면 또 사연자님께서 요즘에 너무 피곤하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래서 사연자님께서 잘못된 게 아니라 요즘 내가 잘 쉬고 있는가, 내 마음이 좀 평안한가, 그런 마음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사실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요. 아, 내가 요즘에 좀 많이 건망증을 가지고 사는구나,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도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아서 아, 내가 요즘에 더 잘 쉬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요즘이었어요. 9542님, 집 근처를 걷다가 자주 마주치던 길고양이가 며칠째 보이지 않아 괜히 걱정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햇볕 좋은 곳에서 늘어지게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괜히 반가워서 한참 바라보다 왔네요. 고양이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알기나 할까요? 별일 없는 하루가 참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살던 전 본당에는 고양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한 두 마리가 제가 오기 전부터 털을 잡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한 1년 정도 살았는데 사실 두 마리의 고양이 중 한 명은 굉장히 좀 이렇게 사교적이라서 잘 다가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건드려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고요. 다른 아이는 조금 굉장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경계하는 친구였는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한 분이 겨울이 오기 전에 그 두 마리를 다 집으로 입양해서 가져가셨어요. 근데 지금 그 두 아이가 얼마나 서로 잘 지내고 사람들의 손길에도 익숙해졌는지 그런 사진,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고양이는 참 신기하죠? 고양이가 진화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화됐다고 하니까 이 자연이라는 게 참 너무나 오묘한 것 같습니다.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 고양이들이 그렇게 환대되진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참 그런 고양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모습이 보여서 또 누군가는 그런 고양이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요. 또 이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그런 생물의 어떤 기쁨이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 또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7757님, 요즘은 밤에 산책하면 시원하고 좋아서 자꾸 나가게 되는데요. 달이 밝아서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갑자기 갬성이 몽글몽글해져서 문득 사람들도 각자의 궤도를 돌며 살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도 하고 한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다시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오늘은 그런 인연들을 떠올리며 성시경의 태양계를 듣고 싶습니다. 들려주시나요? 네, 들려드릴게요. 어렸을 때 처음으로 천문대를 갔던 기억이 나요. 전 어렸을 때 행성이나 어떤 지금 지구과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망원경으로 보고 그런 그 우주의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가 가장 많은 별을 보게 된 곳이 제 첫 번째 기억은 몽골이었는데요. 세상에 가득한 그 별들을 보면서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란 게 참 너무나 아름다우면서도 인간의 덧없음을 또한 느끼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예술에서는 나보다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큰 아름다움의 존재를 만나게 됐을 때 숭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럴 때 우리는 또 우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또 하느님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성시경의 태양계

한 주의 끝을 마무리하며 기분 좋은 나들이 어떠세요? 여유 있게 한 걸음. 여유 있게 한 걸음. 오늘 함께 가볼 곳은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DMG 생태평화공원입니다.

한국 전쟁 후 군사 분계선이 생기고 분계선 남북으로 각 2km 구간에 DMZ를 설정한 지도 언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철원에서도 가장 닿기 힘든 곳인 DMZ 생태평화공원은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쪽에 자리한 덕분에 자연 그대로의 숲과 습지가 원시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탐방 예약을 하면 전문 생태 해설사와 함께 철원 DMZ 생태평화공원을 방문해 볼 수 있죠.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용암습지 탐방로가 있는 생창리는 벼농사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용양보를 쌓았다고 합니다. 물이 풍부하고 오염원이 없어 아름다운 습지가 생성됐고 그 덕분에 주변으로 온갖 생명들이 모여들었는데요. 탐방 중 운이 좋으면 고라니와 멧돼지, 자라, 뱀, 왜가리, 가마우지 같은 동물들과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탐방로를 따라가다 보면 철조망으로 앞이 가로막힌 용양보 통문에 이르는데요. 산자락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철조망을 보면 다시 한번 DMZ구나 하는 실감이 든다고 합니다. 또한 탐방로에는 지뢰 표시를 쉽게 볼 수 있는데 한국전쟁 당시 계획적으로 지뢰를 설치한 지뢰숲으로 DMZ 1원에는 아직도 130만 발에 이르는 많은 지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통문 앞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시냇물을 건너가면 금강산 전기철도 철길이 나오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철원에서 금강산의 서쪽 관문인 내금강까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열차가 운행됐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건설됐지만 이후에는 관광객 수송이 주가되면서 한반도 최고의 비경으로 알려진 금강산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이 이 열차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철길이 끝나는 지점엔 금강산 전기철도의 열차 모형이 서 있고 내부로 들어가 맞은편에 닫힌 창문을 열면 마치 액자 속에 용암습지 풍경이 가득 펼쳐진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용양보 위에는 금강산 전철 교각을 사용해 만들어서 옛날 철교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출렁다리가 있는데요. 다리를 건너다 보면 보 한가운데 작은 교각이 끊어질 듯 위태롭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과거 DMZ 경계 군무를 섰던 병사들이 오가던 다리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낡고 부서져 앙상한 철선만 남아서 이제는 새들이 쉬어가는 다리가 됐다고 합니다. 끊어진 철실, 녹슨 철조망, 그리고 그 사이로 피어난 생명들, 군단의 상처를 품은 채로도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는 철원 DMZ 생태평화공원에서 자연이 묵묵히 써내려간 또 하나의 역사를 직접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양희은의 상록수 듣고 오셨습니다. 좀 더 어릴 때까지 저는 사실 북한에 막 그렇게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요즘은 왠지 좀 더 북한에 살아생전에 통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개성 출신이신데 개성은 사실 남한이었죠 원래? 근데 이제 38선이 생기면서 그리고 38선이 남북전쟁으로 달라지면서 북한이 된 장소였죠. 이 북한이란 곳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 우리만큼 잘 살지도 못하고 북한이라는 정부는 너무나 안 좋은 곳이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 곳들에 참 정말로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다가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언젠가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순탄하게 또 한 나라로서 한 민족으로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유 있게 한 걸음 가볍게 나들이 가기 좋은 곳이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5990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직장 동료인 남자 직원이 저를 계속 하대해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옮겨갔는데 이번엔 원장님이 영 맞지 않더라고요. 그제야 이전 직장의 원장님이 괜찮은 분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고 마침 이전 직장에서 아직 구인 공고가 올라와 있는 걸 보고 그곳 직원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혹시 사람을 구했냐고 물었더니 아직이라고 했고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했더니 원장님도 오라고 하신다며 반겨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다니던 당시 다른 여직원들이 그 남자 직원 편을 들기도 했지만 제 성실함을 알아봐 주셨는지 그만두지 말라고 붙잡아 주셨고 그 남자 직원에게도 고쳐보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는 게 아주 무모한 선택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시 가기로 마음을 굳혔고 덕분에 공고도 내려간 상태인데 어머니는 또 그 남자 직원과 같은 일이 반복되면 어떡하냐면서 재입사는 아닌 것 같다고 자꾸 말리십니다. 엄마 말이 좀 걸리기도 하는데 못 간다고 하는 게 나을까요?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직원과의 문제로 퇴사했다가 재입사를 하기로 했는데 맞는 선택인지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그만뒀다가 다시 전 직장에 돌아가는 마음은 어떨까? 과거에 좋았던 기억과 힘들었던 기억을 모두 품은 곳이라서 다양한 마음이 공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자님의 결심이 더 무게가 있다고 느껴져요. 물론 어머니의 걱정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경험을 더 힘들게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경험하면 어때요? 우리가 직접 결정한 건데요. 우리의 선택이 최상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 그 경험을 하면서 우리 인생의 자산을 마련해 가겠죠. 돌다리도 두들겨보며 건너야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뚝심 있게 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믿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항상 최선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씩 우리의 삶을 수정해가면서 걸어갑시다. 틀려도 돼요. 다만 우리가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채 말이죠. 흔들릴 수도 있어요.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이 중요한 결정 앞에 불안해지는 것, 그것은 아직 우리가 건강하다는 의미라고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어머니께 한번 제 결정을 믿어달라고 말해 보기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두 번째 문제에서 우리는 지난번보다 더 성장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동안 머릿속으로 구상했던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길을 한번 걸어가 봅시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일곱 번 쓰러져도 일어난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스텔라장의 빌런 듣고 올게요.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 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비틀즈의 Hey Jude입니다.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신부님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0: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0: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5번 사랑의 성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는 과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요. 사실은 열매 안에서 꽃이 피어나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꽃이 피면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었다라고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과육 안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새로운 계절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경이 짙은 초록빛이라서 여름임을 느낄 수 있는 요즘인데요. 이맘때만 느낄 수 있는 초여름의 싱그러움을 한껏 누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스레 멜라니아입니다.

6월 5일 금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잔꽃송이 풀꽃의 노래 띄워드렸어요. 아, 어느새 또 벌써 이렇게 더워진 건지 무화과나무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꽃이 피면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봄이 휙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엄청 더웠다가 또 비가 오면 조금 괜찮았다가 하면서 봄이 오르락내리락, 기온이 오르락내리락, 오락가락 하다가 이제는 정말 여름이라고 할수 있는 날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름에 나가면 한 100m만 걸어도 땀이 나더라고요.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도 그대에게 평화를과 함께하는 시원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라디오 이용자 조사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문자 메시지로 이용자 조사 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용자 조사 주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단문자로 이용자 조사 링크 보내드립니다. 샵 1053이에요. 100원 유료 문자고요. 저희 평화방송 라디오 주파수 아시죠? FM 105.3샵 1053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이용자 조사하실 수 있어요. 조사 완료하시면 소정의 사례도 있으니까 의견 꼭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여쁜 세실리아 님이 이용자 조사 보냈는데 선물 왔네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작은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용자 조사 꼭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것들이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좋았는지, 어떤 점이 좀 아쉬웠는지, 아니면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바라는 점, 그리고 CPBC의 다양한 매체 이용 경험까지 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라디오 콘텐츠와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꼭 한번씩 해주세요. 자, 오늘은 함께 성경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가죠. 류선영이 부르는 신아가, 황건택의 내 마음속 씨앗.

0: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함께 구약 성경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서 38장의 말씀입니다.
1: 의슬과 병. 남을 도와주는 의사를 존경하여라. 주님께서 그를 창조하셨다. 치유는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서 오니 그는 임금에게서 선물을 받는다. 의슬은 그의 머리를 높여주고 고관들 앞에서 칭송을 받게 한다. 주님께서 땅에 약초를 마련해 놓으셨으니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알아보도록 나뭇가지로 물을 달게 만들어주지 않으셨더냐. 그분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어 당신의 놀라운 업적을 보고 당신을 찬양하도록 하셨다. 의사는 약초를 이용하여 병을 고치고 고통을 덜어준다. 약사도 이 약초로 약을 조제하니 주님의 위협은 끝없이 이어지고 그분에게서 평화가 온 땅 위에 퍼져나간다. 얘야, 내가 병들었을 때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여라. 그분께서 너를 고쳐주시리라. 잘못을 그만두고 손을 씻으며 온갖 죄악에서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향유와 고운 곡식 예물을 바치고 재물 위에 기름을 내 형편껏 쏟아 부어라. 그 다음에는 의사에게 맡겨라. 주님께서 그를 창조하셨다. 의사가 너를 떠나지 못하게 하여라. 그가 너에게 필요하다. 치유의 성공이 의사의 손에 달려있는 때가 있다. 그들 역시 주님께 기도하여 자신들에게 올바른 진단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청한다. 자신의 창조주 앞에서 죄를 짓는 자는 의사의 신세를 져야 마땅하리라. 애도. 얘야, 죽은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이처럼 애도를 시작하여라. 죽은 사람의 처지에 따라 그 시체를 위험하고 그의 장례를 소홀히 치르지 마라. 슬피 울며 통곡하여라. 애도는 죽은 사람의 지위에 따라 하루나 이틀 동안 계속하여 비난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고 나서 너 자신의 슬픔을 달래라. 슬픔이 지나치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고 마음의 슬픔은 기운을 떨어뜨린다. 불행 가운데 슬픔도 머무르니 마음은 가난한 자의 삶을 저주할 뿐이다. 내 마음을 슬픔에 넘기지 마라. 슬픔을 멀리하고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라.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너는 죽은 이를 돕지 못하고 너 자신만 상하게 할 뿐이다. 그의 운명을 돌이켜보며 내 운명도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어제는 그의 차례요, 오늘은 내 차례다. 죽은 이는 이제 안식을 누리고 있으니 그에 대한 추억만을 남겨두고 그의 영이 떠나갔으니 그에 대하여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장인과 율법학자. 율법학자의 지혜는 여가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있고 사람은 하는 일이 적어야 지혜롭게 될 수 있다. 쟁기를 다루면서 막대기 휘두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황소를 물면서 자기 일에 몰두하며 송아지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겠느냐. 그는 밭 이랑을 내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암송아지들을 먹이는 일에 열중한다. 밤낮으로 일하는 목수와 대목도 모두 마찬가지다.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는 데에 여념이 없는 인장을 새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도형을 똑같이 새기는 일에 전념하고 마무리하는 일에 잠을 잇는다. 모루 앞에 앉아서 쇠 다루는 일에 열중하는 대장장이도 마찬가지다. 불기가 그의 몸을 녹초로 만들고 그는 화덕에서 나오는 열기와 씨름한다. 쇠망치 소리가 그의 귓전에 울리는데도 그의 눈은 그릇의 고래에 붙박혀 있다. 그는 일 마무리에 전념하고 마무리 장식에 잠을 잇는다. 일터에 앉아서 자기 발로 물레를 돌리는 옹기장이도 마찬가지다. 그는 언제나 자기 일에 몰두하니 그의 일은 낱낱이 계산된다. 그는 손으로 진흙을 개고 발로 반죽을 한다. 마지막 유약을 바르는 일에 전념하고 가마를 정돈하는 일에 잠을 잇는다. 이들은 모두 자기 솜씨를 믿고 저마다 자기 일에 특기를 지니고 있다. 그들이 없으면 도시가 세워질 수 없고 사람들이 모여 살거나 돌아다닐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주민회의에 불리지도 않고 집회에서 높이 평가받지도 못한다. 그들은 재판석에 앉지도 못하고 법정의 판결을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들에게서는 교양이나 판단력을 찾아볼 수 없고 격언을 이용하는 것도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한 세대의 골격을 유지한다. 그들은 기술이 쓰여지기만을 빌 뿐이다. 율법학자. 온 마음을 다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명상하는 이는 이런 자들과 다르다.

네, 함께 구약성경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서 38장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마호가니님이 쓸디라고 불러도 되나요? 하셨어요. 그럼요. 네. 많이들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나요? 저도 좋아요. 쓸디라는 애칭 좋습니다. 많이 불러주세요. 야승환님은 어제 본방 때는 근무 중이라서 댓글 쓸 시간이 안 됐어요. 지금은 이른 저녁에 집이에요. 이른 저녁에 잠들었다가도 잠시 깨면 이 시간 행복하게 음미합니다. 어느 날은 숙면하고요 하셨어요. 이 시간 본방송이 이제 아침 6시에 함께하고요. 재방송은 새벽 1시에 함께하죠. 이 시간 새벽 1시면 좀 숙면하셨으면 좋을 시간이긴 하지만 혹시나 깨신다면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그래도 이 시간에는 주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는요. 그렇지 않을까요? 삼사영이님, 나는 천주교인이요 신청합니다 해주셨고요. 류채첼리아님은 사랑 이야기에 주님의 숲 신청하셨어요. 그래서 신청곡으로 두곡 준비했습니다. 김태진 신부님 목소리로 나는 천주교인이요 그리고 사랑 이야기에 주님의 숲두곡 듣고 올게요.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김태진 신부, 나는 천주교인이요. 그리고 사랑이야기의 주님의 숲까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보니파시오가 있습니다. 그는 영국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베네딕토회에 입회해 사제품을 받았는데요. 사제가 된 후에는 독일 지역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독일에 이교도가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니파시오 성인은 교구를 설립하고 또 수도원을 세우고 독일 지역 교회에 지대한 공을 세운 분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교도들의 급습을 받아서 동료 52명과 함께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 보니파시오 성인은요, 독일의 사도라고 불리면서 지금도 공경을 받고 있어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성인 성 마르치아노 그리고 성녀 발레리아 등 18분인데요. 우리 그대평화 청취자 중에도 발레리아님이 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축일 축하드려요. 축일 맞으신 분들 이외에도 계시면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축일 축하 문자 메시지 미리 보내주시면 또 당일날 꼭 맞춰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정신 주님과 같이 듣고 올게요.

나정신의 목소리였어요. 주님과 같이. 오늘 들을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보다 더 큰 존재임을 밝히십니다. 이는 당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겼던 그 율법학자들의 편견을 깨려는 것이었는데요. 율법학자들처럼 내가 바라는 모습대로의 주님을 바라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겠지요. 이걸 기억하면서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함께해 주시고요. 황희상 아브라함의 예수 귀한 이름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 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프

봅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6월 6일 연중 제9주간 토요일입니다. 주님, 저를 돌아보시어 자비를 베푸소서. 외롭고 가련한 몸이옵니다. 하느님, 비참한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의 죄악 낱낱이 없애주소서.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0: 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구원 계획에 따라 세상 모든 일을 섭리하시니 저희에게 해로운 것은 모두 물리치시고 이로운 것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1 독서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3: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걸고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2: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3: 저의 입은 당신 찬양으로 가득 찬나이다. 온종일 당신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0: 이제 다 늙어버린 이 몸을 버리지 마소서. 제 기운 다한 지금 저를 떠나지 마소서.
1: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0: 저는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모든 찬양에 찬양을 더하오리이다. 당신 의로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저의 입은 온종일 이야기하리이다.
1: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0: 저는 주 하느님의 위엽에 둘러싸여 오로지 당신 의로움만을 기리오리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을 전하여 왔나이다.
1: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0: 저의 하느님, 저 또한 수금으로 당신의 진실을 찬송하오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여 비파하며 당신께 노래하오리이다.
1: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알렐루야.
0: 알렐루야.
1: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0: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랩톤 두 잎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잎 핀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내가 하느님을 찾고 내가 기도를 바치며 내가 선행을 베푸는 능동적인 행위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는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느님을 찾는 자는 이미 그분께 발견되고 이끌린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가난한 과부를 보십시오. 회당에서 겉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인사받기를 즐기며 하느님을 소유하려 했던 율법학자들과 달리 과부는 헌금함에 자신의 전 재산인 랩톤 두잎을 던져 넣었습니다. 이 랩톤 두잎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의미합니다. 곧 그녀를, 자신의 생명 전부를 하느님께 던진 것입니다. 이 과부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내면의 광야, 곧 고독하고 버려진 것 같은 그 외딴 길에서 자신의 의지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오롯이 하느님만을 갈망하며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하느님의 이끄심은 바로 이처럼 나를 비워낸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가 헌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그녀 혹은 우리의 위대한 의지 덕분

이 아니라 그들 뒤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시던 하느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적인 역설이 발생합니다. 복음의 가부는 하느님께 온전히 먹힌 존재가 되어 자신의 전부를 바쳤습니다. 일반적인 음식은 먹히면 사라지지만 우리가 매일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는 다르지요.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지만 실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삼켜 당신의 지체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먹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마치 나의 시간과 사랑이 소모되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나를 세상에 내어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부는 비록 성전의 가장 구석진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딴 길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동자만큼은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개인적인 내면의 광야에서 오롯이 하느님을 갈망하는 영혼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핸들을 내가 지고 가겠다고 고집했던 교만을 내려놓읍시다. 설령 주님이 이끄시는 오늘 이 자리가 외롭고 척박한 광야일지라도 나를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하느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

0: 되게 하소서.
1: 주님,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거룩한 제대에 제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씻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성찬의 제사로 더욱 깨끗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마음을 드높이
0: 주님께 올립니다.
1: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0: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드리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0: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1: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0: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1: 아멘.
0: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0: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0: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성자의 살과 피로 기르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다스리시어 저희가 말보다 진실한 행동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2: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2: 아멘.
1: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2: 하느님.

0: 묵주 기도 환희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0: 보아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0: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0: 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묻습니다.

0: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1: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0: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1: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3: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0: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충분히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7번, 주의 성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0: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지구가 변하기 전에 대구가 먼저 변화를 시작합니다. 더 푸른 친환경 생태도시로 미래를 위한 탄소 중립도시로 지구를 지키는 작은 실천 대구의 큰 변화 함께해요. 녹색 대구 프로젝트 대구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오늘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모든 선열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현충일입니다. 이름을 남긴 분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또 기록조차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분들 중에 우리나라 실종자만 무려 13만여 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은 더 많겠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날들은 누군가의 희생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6월 6일 토요일이지만 또 현충일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DES 감사해 띄워드렸습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인데요. 원래는 이제 공휴일이라 빨간 날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쉬면서 또 생각하면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날인데 오늘은 또 토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분위기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따가 10시에 또 묵념 사이렌이 울린다고 하니까 그때는 함께 이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죠. CPBC 라디오 이용조사 실시 중입니다. 샵 1053으로 유료 문자 메시지 100원이에요. 이쪽으로 문자 메시지로 저도 이용자 조사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단문자로 이용자 조사 링크 보내드리거든요. 조사 완료하시면 소정의 사례도 또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의견 꼭 들려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CPBC 라디오 이용자 중심으로 어떤 게 좋았는지 또 이런 거는 참 아쉽다. 이런 프로그램 옛날에 재밌었는데 다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점. 또 CPBC 다양한 매체 이용 경험까지 조사하는 조사예요. 그렇게 금방 끝나진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조사에 참여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소정의 사례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반영해서 라디오 콘텐츠와 서비스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매일매일 들으시는 분들, 우리 CPBC 라디오 사랑하시는 분들 꼭 참여해 주세요. 네, 오늘은 또 토요일 코너죠. 노래의 날개를 달고 제가 고른 성가의 가사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에요. 어떤 성가를 소개해 드릴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노래 두곡 듣고 만나보겠습니다. Journey to Heaven, I Will Pray for You. 그리고 가이가 부릅니다. 내 찬양 받으소서.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떠도는 내 영혼은 고통과 절망을 가득 안은 채 허덕이고 모든 것들이 무겁고 또 힘겹게만 느껴져 조금씩 삶 속에 지쳐가던 날 그 많은 아픔들과 더 많은 원망 속에 길 잃고 방황도 하였지만 나를 붙잡아준 것은 하느님의 음성 내게로 오시어 힘이 되시네 내가 힘겨워 그대로 주저앉을 때마다 그분 밝은 한 줄기 빛으로 내 마음 밝혀주시네.

네, 노래 날개를 달고 토요일 코너죠. 제가 직접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노래 가사예요. 약간 노래 가사를 그냥 말로 이렇게 읽으려니까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가사라서 이곡 골라봤습니다. 우리 CPBC 창작성가제 6회 대상곡이죠. 휴의 한 줄기 빛으로. 네. 이 곡의 이제 작사 작곡은 김정현 자매님이 했는데, 이분은 나중에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세 아시죠? 주님 노비스가 부른 매 말씀을 전하세 하는 이 곡도 작곡한 분이에요. 작곡을 되게 많이 했는데 다 좋은 곡들이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곡들이 많아가지고 좋아하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김연기의 내 눈물의 이유도 작곡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참 좋아하는 작곡가인데, 이 노래를 그냥 되게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이또 휴의 다른 멤버가 이제 보컬이 석소영 카테리나 자매님이잖아요. 보컬 선생님도 하는 노래 워낙 잘하니까 되게 파워풀한 보컬로만 느껴졌던 이 노래가 어느 날 이제 어떤 아마 성가 피정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부르는 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힘겨워서 그대로 주저앉을 때마다 앞이 안 보이는데 갑자기 이제 또 어떤 길이 열리고 빛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생각나면서 가사 잘 썼다 하면서 제가 정현 자매님한테 노래 너무 좋다고 막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휴의 한 줄기 빛으로 오늘 노래의 날개를 달고 소개해 드렸어요. 3200님이 그대평화 슬기님의 청아한 목소리 진행에 그렇습니까? 조금은 흐리게 시작하지만 이 시간 침묵과 묵상처럼 경청하면서 오늘 성 보니파쇼 주교 순교자 기념일이에요. 어제 보내주셨군요. 성인의 순교를 생각하며 우리네 삶의 순간순간 사랑하며 살고자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그래서 신청곡으로 이재석 신부님의 목자 함께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그럼요. 띄워드려야죠. 또제 목소리 이렇게 청아하다고 칭찬해 주셨으니까 이재석 신부님의 목자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달구지님은 참 예수님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닉네임인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듣는 이 시간 참 좋아요. 너는 특별하단다.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또 처음 오신 분이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무조건 틀어드리죠. 네, 라우다떼 너는 특별하단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릴게요. 이재석 신부가 부르는 목자 그리고 라우다떼 너는 특별하단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이재석 신부님이 부르는 목자, 그리고 방금 이어서 들으신 곡은 라우다떼 너는 특별하단다였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노르베르토가 있습니다. 이 성인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저도 그런데요. 독일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대요. 성 노르베르토 성인은 어린 나이에 성 빅토르 수도원에 들어가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서 신분에 걸맞지 않은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례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 말을 타고 가다가 벼락을 맞은 다음 사도 바오로처럼 회심해서 사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많은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줬고 또 사제로서 한 그의 강론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는데요. 대주교로 임명되어서 주교관으로 갔을 때 문지기가 거지인 줄 알고 성인을 내쫓기도 했답니다. 옛날과는 다른 모습이네요. 그렇게 약간 신분에 맞지 않은 돈이 많아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성 노르베르토 주교가 됐는데 거지인 줄 알고 어떤 행색이었길래요. 독일의 지역교회에서 여러 개혁을 펼쳤고 로마에 갔다가 병으로 선종한 성인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을 맞이한 성인 성 구드발, 성 아만시오 등 17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은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릴게요. 축일 미리 알려주시면 또 당일날 축하해드리니까요. 네, 곧 있으면 또 6월 29일이죠. 베드로와 바오로 많은 분들의 축일이 몰려있는 날 오니까 미리미리 그날 누구누구 축하해요 하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준비해놓겠습니다. 샵 1053이에요. 우물정 1053 유료 100원. 이쪽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톡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포도나무 선교단이 부릅니다. 담게 하소서.

포도나무 선교단이었어요. 담게 하소서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들을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돈을 넣은 부자보다 가난한 과부의 렙톤 두 잎을 더 귀하게 여기시죠. 가진 것 중 일부를 내놓는 것은 쉽지만 모두를 내어주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모든 걸 봉헌할 수 있는 과부의 용기를 닮아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도 쭉 함께해 주세요. 또 오늘 현충일이니까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면서 이따 10시에도 묵념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요. 사랑의 날개가 부르는 주의 사랑만이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소중한 주님.
1: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어디 찾아가지 않고도 신앙을 키울 수 없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때 그 특강 참 좋았는데 녹음이라도 해둘 걸 아쉬우셨나요? 그럴 땐 유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검색해보세요. 이상재 가스트 신부의 보드깨살, 사제 수도자들의 신앙특강, 가비가 전하는 사람 사는 풍경들, 그리고 대구 CPBC의 라디오 방송 현장까지 다 골라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눈으로 보고 다시 들을 수 있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8번, 간절한 주의 사랑.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9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근화여자고등학교 김관호 신부입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가부들의 가산에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한 사람이 와서 랩톤 두 잎을 넣었다. 그것은 카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흔히 오늘 복음을 부자와 가난한 가부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곤 합니다. 천을 가지고 있는데 사십을 봉헌한 것과 오를 가지고 있는데 둘을 봉헌한 것을 비교하며 봉헌의 크기에 대해 말하곤 하지요. 그러다 문득 봉헌의 크기가 아니라 각자의 맥락과 처지를 이해해 주시는 하느님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쁜 세상을 살아갑니다. 동시에 너무나도 피곤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는 피곤하다와 바쁘다라는 말이 늘 붙어 있습니다. 출퇴근을 하는 삶을 살아보니 평일 저녁 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리고 주일 미사에 참례하고 봉사까지 한다는 것이 실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타인에게 더 많은 봉사와 노력을 요구하며 그 어려움을 나태나 신앙의 부족으로 폄하했었던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태도였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봉헌의 양이 아니라 각자의 맥락과 상황을 이해하시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따뜻한 시선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맥락과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결과의 좋고 나쁨으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따뜻한 시선이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양의 봉헌물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만하거나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는 않되 스스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보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자신이라는 봉헌물을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더욱 깊이 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연중제 9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근화여자고등학교 김관호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야월 성당 조원포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협회입니다.

0: CPBC FM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3: 충분히 강론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4: 미사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주님의 품에 맡겨드리며 기도 안에서 부활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영천성당은 그리움이 머무는 자리로 영천성당 묘원 안에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성당은 미사 중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평화 안에 머물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봉안시설 영원한 천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영천성당 사무실 054-338-338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만 봐도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외국에 갔을 때 태극 문양만 봐도 그렇게 반갑잖아요. 태극기 안에는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기억,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충일에 조기를 개항하는 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마음이지 않을까요? 자, 오늘 조기 개항 다들 하셨죠? 파란 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현충일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을 향한 아침, 저는 복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바삭해.
4: 맛있는 육식 개.

0: 식감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CPBC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페퍼톤스 땡큐. 이 노래로 2026년 6월 6일 토요일 문을 열었습니다. 조기기양을 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아래로 달면서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태극기를 이렇게 아래로 달아야 해 라고 했더니 7살 아이가 그러더래요. 너무 슬퍼서 눈물이 아래로 흐르니까 태극기를 아래로 다는구나. 이 감성 어떡해요. 아래로 단 태극기처럼 우리 마음도 조금 더 낮추는 오늘이 되길 바라며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문 열어봤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너 소개해 볼게요. 토요일 일부에서는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최대 주주인 우리 보기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중에 소개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함께하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우리 보기들 신청곡의 행여아에서 한 곡 더 얹어서 원 플러스 원, 편의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여는 아침에도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노래 선물 배당해 드릴게요. 또 2부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눈 오프닝들, 그 중에서도 여운이 남았지만 못 나눈 이야기들 더 깊게 나눠보고요.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선곡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나치기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기대해 주세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토요일 코너 오복종의 감사 보고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비 밤양갱, 조지 유라의 로메오 앤 줄리엣.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을 존재하게 해주시는 최대 주주, 우리 보기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방송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이번 주 다 소개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고마운 마음 꾹꾹 눌러 담아서 전하는 시간, 웃음과 공감 그리고 원 플러스 원 선곡으로 배당해드립니다. 오복종회 감사 보고서. 지난 화요일에 그리움이 가득 담긴 문자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4897님, 보름달이 떴네요. 작년 오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 가셨죠. 아버지가 살던 집에 동생들과 모여서 간소하게 제사 모시고 식사하고 왔어요. 집으로 오는 내내 동그란 달님이 웃으면서 동행을 해주네요. 액자 속에서 웃고 계시는 아버지의 얼굴이 달님과 겹쳐서 저도 같이 웃었어요. 나는 잘 있다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제 곁에 엄마가 계시네요. 건강이 많이 좋지 않지만 계시는 동안은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면서 이승윤의 달이 참 예쁘다 신청해 주셨어요. 4897님의 말씀처럼 이제 곁에 계신 어머님과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보내야겠다는 생각. 어쩌면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밤 저도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면서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챙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보게 되네요. 그리운 마음 가득한 4897님의 선곡에 한 곡 더 얹어서 배당해드립니다. 이승윤의 달이 참 예쁘다고, 멜로망스 고백.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놓치기 아까운 사연들을 계속 꺼내보는 시간 오복종회 감사보고서 계속해서 보기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이리온 서재에서 오늘 내일 하는 사이 책 이야기 들으시다가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0353님입니다. 목소리에 사랑이 담뿍 담기신 할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요. 이제는 제가 외할머니가 되어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우리 손주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들이죠. 하트 붙여주셨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저도 강아지 키우다 보니까 내리사랑이라는 게 뭔지는 조금 짐작이 가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강아지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흐뭇하고 화장실 가는 모습만 봐도 막 뿌듯하고 근데 또 어디 아프면 막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처럼 마음이 쓰이거든요. 하물며 내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손주를 향한 사랑에는 내 자식을 키우면서 보냈던 시간과 추억까지 함께 담겨서 있어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353님 말씀처럼 손주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라는 말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문자만 봐도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계신지 충분히 전해집니다. 아, 뭐 왠지 막 사랑이 철철 넘쳐 흐르는 그런 노래로 배당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노래 드립니다. 치즈,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카더가든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돼요.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번 주 못다한 이야기 알차게 챙겨왔습니다.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계속 진행해 볼게요. 7277님, 평생학습관 클래식 기타 수강하러 가는 날인데 차가 너무 밀리는데도 복디님 방송 들으며 행복 미소 지으며 청취합니다. 이게 바로 긍정의 힘이죠. 교통체증 속에 이렇게 긍정의 힘을 차릴 수 있는 게 진짜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교통체증인데도 또 목적지에 따라 기분도 달라지죠. 억지로 가는 회사 출근길 10분도 길게 느껴지는데, 배우고 싶은 거 배우러 가는 길 막히는 시간마저 설레잖아요. 클래식 기타를 배우기 위해 시간을 내고 꾸준히 학습관에 가시는 것 자체가 참 멋진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어떤 곡 배우고 계신가요?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로맨스 막 이런 건가? 기타 연주가 멋진 노래로 배당을 해봤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적재에 손을 잡는다거나 같이 걷는다거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한 사연들 가운데 그날그날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사연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오복종의 감사보고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봅니다. 아, 제가 요즘에 햇살 한줌 읽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문자가 도착을 했었어요. 1925님. 저는 애국가도 끝까지 못 부르고요. 여권 앞에 있는 문구만 봐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나라에서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다니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 지금도 코끝이 메워집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도대체 여권에 눈물이 날 만한 문구가 어디 있었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문구인가 봐요.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이 문구더라고요. 아니, 제가 햇살 한 줌에 눈물 흘릴 것 같은 거는 일도 아닌데요? 1925님, 맨날 우시는 거 아니에요? 행복을 여는 아침 들으시면서 매일 아침 우시는 거 아닐까? 너무 감성적이에요. 아니,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하도록 해주시고 모든 편의 보호를 베풀어 주세요.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이 문구를 보면서 제가 뭐라고 나라에서 저를 이렇게 챙겨주시다. 네, 챙겨주시다. 코끝이 메워진다니. 와, 이 너무 감성적이신 거 아닌가? 촉촉한 감성에 제가 물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예쁜 꽃 피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문이의 아름다운 나라 인순이의 거위의 꿈

1925님, 우시는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CBBC 라디오 웃으신 행복을 여는 아침, 신문이의 아름다운 나라, 인순이의 거위의 꿈까지 듣고 오셨고요. 토요일 1부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나눠봅니다. 2부에서는 이 아침이 조금 더 여유롭고 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2부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요, 더 크로스의 희망 띄워드립니다. 자, 2부에서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 관리 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지금 르노 대구 로드쇼에서 만나보세요. 6월 5일부터 7일까지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에서.
3: 르노.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4: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0: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8: 가톨릭 평화방송
6: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적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5: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안예은의 문어의 꿈으로 귀엽게 시작해봤어요. 토요일 2부 코너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을 여는 아침을 활짝 열었던 오프닝들의 여운을 한 번 더 나눠보고요. 고민했던 오프닝 곡들 중에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곡들까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놓치기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이른바 앙꼬 모음. 자, 앙꼬 모음 코너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데이브레이크에 들었다 놨다.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조금 더 깊이 공감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시 꺼내보고요. 아쉽게 전하지 못했던 노래들도 함께 들어봅니다. 흩어졌던 행복들을 하나씩 모아 다시 완성해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지난 화요일 오프닝에서 AI로 만든 구름을 봉지에 담는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과 함께 보기 들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038 하나님, 마음은 카페 가서 책 읽고 쉬고 싶은데 밀려있는 집안 대청소가 있으니 참 고민입니다. 지난번 휴무 때도 청소하다가 하루를 다 보냈거든요. 우렁각시 AI로도 있으면 좋겠네요. 이 동우님께서는 달기 달고 달기 단, 부드러운 솜사탕처럼 기분 좋은 행여와 오늘도 사랑 가득 담고 좋은 하루 시작해주세요. 솜사탕 먹고 싶어요. 038 하나님, 요즘 AI로 실현 불가능한 영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엔 진짜인 줄 알고 놀라기도 했는데 설정이 너무 과하다 싶은 영상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오히려 이젠 잘 안 보게 됩니다. 상상으로 꿈을 꾸는 것도 나의 뇌 건강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배님은 늘 낭만의 솜사탕 인생을 꿈꾸지만 현실은 천 원도 안 되는 에너지바에 회사 커피 머신이 내려주는 아메리카노 한 잔의 팍팍한 인생입니다. 매일 아침 잠깐이지만 제가 부리는 인생의 사치가 행여와를 들으며 보내는 문자예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인생의 사치가 행여와를 들으며 보내는 문자라니, 우리 정배님 이미 부잔데요? 행복을 여는 아침 항상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 세 곡 준비했습니다. 악뮤의 후라이의 꿈, 화이트의 네모의 꿈,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안고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 주차에 대한 이야기로 오프닝을 열었습니다. 한 공무원의 반짝이는 아이디어 있잖아요. 바로 주차선을 벽면까지 연결해서 긋는 것만으로도 주차가 쉬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선 하니까 이게 줄 긋는 거 생각하니까 어릴 적 학교에서 우리 짝꿍이랑 책상 하나 나눠 써야 되는 경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선 중간에 긋고 이 자리 넘어오지 마. 이거 다 오면 다 내 거야.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때는 그 선이 참 야속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세상은 생각보다 많은 선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뭐 차가 다니는 차선도 그렇고요. 횡단보도 앞 정지선도 있죠. 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 선을 지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선들은 더 안전하게, 더 편하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있는 것들이죠. 후진주차가 편하도록 벽까지 이어 그은 선처럼 말이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가까우면 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선을 지키는 일, 그 선이 어디인지를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노래 세 곡 드립니다. 김아름, 선. 김현철, 왜 그래. 강수지, 보랏빛 향기.

CBBC 라디오 오스틴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안고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목요일에 여는 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겨울에 봤던 앙상한 나무에서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짙은 초록이 되는 거 너무 신기하다. 사람보다 더 강인하고 위대한 자연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겸손해야 할 것을 다짐해본다 라는 여는 말이었는데요. 진짜로 뭔가 조급해하지 않는데도 자기가 때가 되면 어김없이 자라는 게 자연, 나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 따지고 보면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문득 과거의 나, 예전의 나를 돌아보면 조금 더 성장한 것 같기도 하고 생각도 조금 달라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견뎌내는 힘도 조금 더 커진 것 같기도 하고요. 꼭 빨리 자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조급해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계절들이 제 속도를 타고 오듯이 우리도 각자의 속도로 익어가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어제보다 아주 조금만 더 잘하면 그걸로 충분한 하루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노래 세 곡 드립니다. 경서예지 전건호의 다정히 내 이름을 부르면 케이씨 사실 말야 내가 말야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이석훈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CP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주 바쁘게 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휙 지나간 행복의 순간들, 그런 조각들을 모아서 딱 맞춰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코 모음까지 함께 했고요. 마지막 곡은 박정현의 마음으로만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진딧물, 나방, 노린재, 외래 해충까지 이대로 괜찮을까?
4: 걱정 말고 청단으로 싹 잡아!
3: 우와, 경농 청단이 신의 한 수였네.
4: 진딧물, 나방, 노린재부터 외래 해충까지 청단으로 판을 뒤집는다.
5: 과수형 종합살충제 경농 청단.
6: 경험할 수 없던 총 3,443세대의 스케일, 만나볼 수 없던 최고 59층 스카이마크, 누려볼 수 없던 중산호수의 푸른 일상, 펜타일즈 W, 세상에 없던 삶의 기준을 완성하다. 6월 오픈 예정 0537522000번 IS 동서.
7: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두 분이 방금 말씀 중에서 아쉬운 순간, 그 되돌리고 싶은 순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2, 3년 전에 어떤 후회되는 순간,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생각나면서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11: 미사 안의 침묵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머물게 하는 시간이지요. 잊고 있던 마음이 떠오르고 아팠던 기억이 천천히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둘러 답을 찾기보다는 잠시 마음에 머물러 보면 어떨까요?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2: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201번, 은총의 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전원을 은빛 수녀입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가 있을 때,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한글로 된 우리나라 간판을 만났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거리에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다니고 있을 때, 그럴 때 문득 가슴속 깊이 담겨있던 애국심이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자랑스러운 현재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지금의 안녕과 평화를 가져다준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의 희생을 생각하게 하는 현충일인데요. 그분들의 값진 희생에 감사와 보은의 마음을 가져보면서 시작해볼까요?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